0: 알들이 깨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아가들아! 전 알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죠. 알들을 지키지 못한 게 한이 돼요. 이렇게 하늘나라도 못 가고 유령이 됐나 봐요. 난 아빠도 아니야.
1: 그래서 알들은 어떻게 됐어요?
0: 알들은 결국 성게와 고등의 먹이가 되었죠. 알들아, 지켜주지 못해.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알들 몇 개에서 아기들이 깨어났어요. 뚝돌이도 그 아이들 중 하나인데 뚝돌이는 자라면서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2: 난 왜 태어나자마자 혼자인 거야? 우리 아빠는 어디 간 거야? 나만 놔두고! 아빠!
1: 뚝돌아!
3: 그래서 뚝돌이가 아기 개구리가 부러웠던가 보냐?
1: 그래도 말썽 피우면 안 되지!
2: 죄송해요. 그치만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난 아빠가 미워요. 미워!
0: 아빠가 미안하구나, 뚝돌아.
1: 뚝돌아, 울지 마. 뚝돌이 뚝!
3: 이건 또 무슨 소리지?
0: 몰래 듣다가 너무 슬퍼서 그만. 여들어서 죄송해요. 전 가시고기 아빠 유령이에요.
3: 가시고기 아빠 유령?
0: 뚝지 아빠에 비하면 그래도 전 원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었네요.
3: 모든 걸?
0: 가시고기도 엄마가 알을 낳고 가면 아빠가 알들을 키우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들에게 부채질을 하며 맑은 산소를 준답니다. 알에서 깨어날 땐 나오기 쉽게 껍질을 뜯어주기도 하죠. 아기들이 많이 자랄 때쯤 제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 아기들 곁에 쓰러져 죽고 말아요. 죽은 제 몸의 살은 아기들의 먹이가 되죠.
1: 먹이가 된다고요?
3: 그건 좀...
0: 아니에요. 제가 영양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만 있다면 기쁜 일이죠.
3: 가시고기 아빠의 사랑도
1: 대단하구나.
4: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살까지 내어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 가시고기 아버님은 그래도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0: 네. 아이들이 더 보고 싶어서 계속 남아있었지만

0: 하늘나라로 가야죠.
1: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우리 뚝도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
0: 안고 싶어도 안을 수도 없고. 뚝지 아버님.
2: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어요.
3: 아빠 옆에 있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니까
4: 아니죠? 아하! 제가 잠깐이나마 뚝돌이가 아버님을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정말요?
2: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 그 뚝돌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옆에 아빠가 와 계시거든. 앞으로 1분 동안 아빠를 볼 수 있을 거야.
2: 네?
4: 호이! 딩기리 딩딩딩동당! 1분 동안 눈에 보이는 영혼이 되어줘!
2: 아빠?
0: 그래, 뚝돌아! 아빠다!
2: 아빠!
0: 네 아빠가 너무 일찍 죽어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어린 너희를 두고 떠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뚝돌아.
2: 안 돼. 꼭 가야 해. 같이 살면 안 돼.
0: 아빠도 그래 오시지만 그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뚝돌이 혼자서 씩씩하게 잘해야 돼. 어떤 물살도 버틸 수 있게 말파님도 열심히 키우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아, 문어는 조심해. 문어가 나타나면 꼭꼭 잘 숨어야 한다. 알았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가 뚝돌이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수많은 알들을 잃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적처럼 네가 태어나줘서 아빠는 정말 행복했대.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야 해. 약속하자.
2: 약속.
0: 뚝돌아, 고맙고 사랑한다.
2: 아빠, 가지 마. 아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이제부터 씩씩하게 살게요, 아빠. 아빠! 아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0: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펭귄님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2: 어서 타.
3: 응.
2: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2: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2: 응,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2: 알았어.
6: 어? 괜찮아?
2: 괜찮아.
6: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7: 보비, 해리.
2: 어?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8: 안녕.
9: 어서 와.
2: 그럼 출발합니다.
6: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8: 좋아!

0: 어?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1: 보비?

0: 아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2: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3: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4: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2: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2: 감기 맞나 봐. 응?
1: 왜 그래?
3: 기차가 고장 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3: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3: 오,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2: 고마워. 맛있다.
3: 정말?
1: 해티, 나도 줘.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2: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2: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1: 날씨가 좋아졌어.
2: 정말 아니다.
1: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2: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다행이야.
1: 레디, 고칠 수 있겠어?
3: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 했는데.
1: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3: 그거야!
1: 자, 뭐 하는 거지?
2: 그러게.
3: 다 됐다.
1: 이게 뭔데?
3: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1: 열기구로 만든다고?
5: 어떻게?
3: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1: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4: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1: 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3: 그럼 출발해볼까?
1: 저기 푸른 숲이다. 곧 도착하겠네.
3: 응,

다들 도착했으려나? 어? 친구들이잖아.

0: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0: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1: 크랑크랑.
2: 맞아. 나도 배고파.
3: 나도.
0: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4: 좋아.
5: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6: 그러게.
3: 루피, 너도 먹어봐.
7: 알았어. 어? 우와, 맛있어.
1: 나도 먹어볼까?
0: 나도.
1: 뭐야, 야.
3: 잡아봐라.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8: 안 돼.
3: 아니.
0: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3: 안 돼.
1: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0: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그럼 론디. 붉은 숲으로 가.
8: 붉은 숲,
1: 크랑.
0: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1: 크랑크랑.
8: 거기가 어딘데?
0: 막춤 버섯이 알 거야.
1: 크랑. 크랑크랑.
8: 응, 친구들을 구하자.
1: 크랑.
5: 과연 크롬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지금
5: 심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7: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7: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8: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9: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8: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9: 여기는 엄청난

0: 좋은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3: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4: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5: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빌더 출동!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5: 내 손을 건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0: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7: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2: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3: 멋진데!

변신 완료! 나이티볼 변신 완료!

0: 괜찮아? 안 다쳤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바람이 너무 세!
1: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0: 좋아! 좋은 생각이야!
1: 해보자!
2: 얼른이!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동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 빌더.
4: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 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1: 고마워요. 응? 아빠.
0: 왜?
1: 왜요?
0: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2: 원하는 게 뭐야?
0: 뭐? 없어.
2: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0: 안 했는데?
1: 하셨잖아요.
0: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2: 여보.
0: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2: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0: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3: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브라우니 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3: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4: 해결하실 수 있어요?
3: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4: 아...
3: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4: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시, 뿜뿜시, 뿜뿜시.
4: 아, 됐어요.
3: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1: 네?
3: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0: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0: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함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1: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빕.
0: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에?
2: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0: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3: 왜요?
0: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3: 오, 좋은 생각이에요.
2: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아빠?
1: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3: 잠깐!
0: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0: 인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단하고 치료까지 해내는 초소형 로봇들. 가까운 미래 우리의 몸속엔 로봇 닥터 하나쯤은 살고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1: 의료로봇 기술 정말 대단해.
2: 미스터?
1: 의료로봇?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로봇. 이런 로봇 덕분에 환자들 병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잡한 수술도 더 쉽게 할 수 있대.
2: 비트도 언젠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1: 비트는 그런 건... 가만, 아주 쉬운 것부터 해보면? 나봄, 아이디어 고마워.
2: 내가? 무슨?
3: 비트한테 체온 재는 기능을?
1: 네, 그럼 우리가 아플 때 비트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3: 오, 좋은 생각이네. 알았어. 엄마, 이거부터 좀 하고.
1: 오예, 신나나 비트.
2: 비트?
3: 자, 엄마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1: 엄마 화이팅! 아줌마 화이팅!
0: 먼저 비트한테 열감지 센서를 부착하자. 그리고 이 센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비트한테 설치하는 거야. 비트의 체온 측정 순서는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이라는 명령어를 인식하면 센서가 부착된 손을 앞으로 45도 올리고 센서에서 체온을 감지한 후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예 하면 빨간불, 아니요 하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지.
1: 오, 그러니까 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초록불이네?
3: 어, 엄마 이제 가봐야겠다.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
1: 오빠 땡큐. 다녀오세요.
3: 해보자.
1: 그래.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2: 술. 비트 비트. 체온 측정 완료.
1: 초록불 정상 체온 잘 되네. 예.

0: 열 좀 재자.
1: 열?
0: 응.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2: 손.
0: 여길 잡아. 이렇게? 응. 잡고 있어.
2: 체온 측정 완료.
1: 어? 빨간불. 다음이 열 있네? 내가? 이마는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0: 조, 아플 때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돼.
1: 아, 아이스크림 줘. 안 돼, 안 돼. 나 안 아파.
0: 안 돼. 자, 여기 좀 눕자.
1: 아, 여기 좀 싫어. 눕자. 아, 싫다.
0: 여기 좀 눕자.
1: 안 아파.
0: 내가 이불 가져올게.
1: 누워야 빨리 낫지.
0: 아, 싫어.
1: 아, 너 지금 아프잖아.
0: 아, 싫어.
1: 아, 이거 때.
0: 그럼 병원 갈래?
1: 아, 싫어. 나 안 아파.
0: 누워야지.
3: 누가 아프다며. 누구야, 누구? 누구야? 다혜?
0: 나 아닌데? 다음이. 다음이가 열이 있어.
3: 아, 저런. 누워, 다음아.
0: 그래. 아, 감기엔 비타민C가 좋댔어. 내가 키위주스 만들어 올게. 자.
3: 근데 다혜, 넌 괜찮아? 너가 더 아파 보이는데?
0: 그래?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머리가 좀 띵한 것 같기도 하긴.
1: 어? 뭐야, 다음이 어디 갔어?
0: 어? 왜? 없어?
1: 도망갔나 봐. 내가 키위주스 만들었는데.
0: 나 줘.
1: 어? 야, 그 다음이 건데.
0: 어?
1: 왜? 아, 맛이 왜 이러지?
0: 토할 것 같아.
1: 아우, 야, 토할 정도. 근데 너야말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0: 어?
1: 이봐, 이마가 뜨겁네.
0: 아까 비트가 열 없다 그랬잖아.
1: 다시 해보자. 명령이라, 비트. 체온 측정.

0: 체온 측정 완료.
1: 봐, 초록불이지? 이상한데? 명령이다, 비트. 체온 측정.
0: 체온 측정 완료.
1: 어? 빨간불. 나보다 너 열 있네? 나 지금 상태 엄청 좋거든? 비트 이상해. 아, 진짜. 놀고 싶는데.
2: 야, 넌 아프다는 얘가 밖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1: 다음이 아픈 거 아닌 것 같아.
3: 맞아, 나 안 아파. 다혜가 열이 있는 것 같은데.
2: 그래? 그렇잖아도 내가 채용이 가져왔어. 이걸로 다시 재보자.
1: 37.9도.
3: 와, 열 있네. 비트, 너 왜 반대로 알려주니?
4: 비트 거짓말쟁이네.

0: 네, 엄마. 해열제 먹었어요. 열감지 센서 확인해보니까 이상 없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안녕.
1: 짠. 걱정 마. 이 키위 주스는 새로 만든 거야. 아까 왜 그런 맛이

0: 났는지 맞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1: 그래? 뭔데?
0: 일단 키위를 씹고 껍질을 벗기고 믹서기에 넣고 생수를 붓는 것까진 좋았는데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그만 소금을 넣었더라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더니 아주 맛있는 키위 주스가 됐지 뭐야?
1: 그래, 그거야.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거. 빛의 체험제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2: 먼저 명령어를 인식. 센서가 부착된 손을 올리고 체온 감지.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예 하면 빨간불.
1: 잠깐, 여기가 이상한데? 어디?
2: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3: 여기, 이 부등호. 질문이 측정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가?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정상 체온보다 높으면 빨간불? 아니면 초록불?
0: 아까는 부등호가 이렇게 잘못돼 있어서 네 체온이 37.9도였을 때 초록불이 들어왔던 거네.
4: 너네 엄마도 실수하실 때가 있네. 그러게, 엄마 놀려야지.
5: 이다의
6: 따봉 히트 다이봉 채널. 여러분, 안녕!
1: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났었는데요. 병원 다녀오고 약도 열심히 먹었더니 다 나았답니다.
0: 정말일까요? 명령이나 비트! 체온 측정!
7: 손! 체온 측정 완료!
0: 네, 초록불 정상 체온입니다!
1: 엄마가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비트한테 다시 설치하셨거든요. 근데 실수했다고 놀리니까
0: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 그래, 엄마가 실수한 거 인정. 근데 프로그램은 완벽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오류가 발생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오류가 발생한 건지 찾아보고 올바르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지.
0: 아셨죠, 여러분? 컴퓨터를 다룰 때나 또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1: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찾아내서 다시 해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그럼 다이봄 채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0: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까꿍! 서랍 속에 숨어있던 쪼꼬미 햄스터 메롱이입니다. 이것은 햄스터인가 인절미인가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디작은 몸집을 가진 메롱이는요. 집사와 손장난을 하며 교감하는 핸들링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이번엔 손가락 구멍이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과연?
1: 나 안 해.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고. 흥, 나 삐졌어.
0: 앉은맞은 이빨로 소심하게 복수하고 자리를 떠나는 메롱이. 메롱아, 메롱아.
1: 뭐 잊은 거 없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0: 턱관절에 모터가 달린 듯 간식을 손에 놓지 않는 메롱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쳇바퀴 돌려 돌려.
1: 나 소화 다 됐어요.
0: 이번엔 좀 특별하게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메롱이를 위한 또 다른 특별 제작 가구. 정성스레 준비했지만 1도 관심 없어 보이죠? 그럼 이건 어때? 안성맞춤 침대는 마음에 드나 보네요.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메롱이의 깊은 단잠을 깨울 향기로운 간식 한 조각.
1: 냠냠냠냠냠.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냠냠냠냠냠. 꿀꺽. 야, 좋아요.
0: 맛있는 간식 하나로도 금세 행복해지는 메롱이. 집사가 주는 간식과 사랑 골고루 많이 많이 먹으렴. 보더콜리 강아지 6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보리도 6남매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보더콜리 6남매의 100일간의 육아 과정을 공개합니다.
2: 하이, 우렁이 눈 좀 봐. 너무 예쁜데?
0: 아직 힘이 없어서 자꾸 뒷발이 미끄러지네요. 태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몸을 가누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맘때쯤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육남매. 자, 애들아, 안 돼요. 맘마 아까 뭐 걷잖니? 이젠 계단도 훌쩍 올라가고요. 이빨이 근질근질할 때가 됐는지 보이는 것마다 물어제끼는 육남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장난감 하나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 하는데요. 티격태격 하나둘 다투기 시작하는데 바람 잘 날 없는 육남매의 시간도 어느덧 반백일. 50일 가까이 흘러 사료도 먹고 이제 사이좋게 물도 나눠먹는 단계까지 왔답니다.
1: 엄마, 엄마, 우리 숨바꼭질 놀이에요. 자, 시작!
0: 이 녀석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침대 밑에 숨어서 단체로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이럴 때는 또 단합이 된단 말이죠.
2: 잘 안전하게 해줄 거야. 잘 기다리나게. 기다려.
3: 어이구, 우리 막내. 앉아.
0: 태어난 지 두 달 반이 지났을 무렵 체격도 엄마랑 비슷해져 가는데요. 오, 진짜 쑥쑥 잘 크네. 그렇게 장난도 치고 뛰어놀며 빠르게 흘러가는 육남매의 하루하루. 쇠도 씹어먹을 만큼 천진난만한 사고뭉치들이지만 엄마 눈치도 보며 함께 커가는 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어난 지 100일째.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순 없겠죠? 시간이 또 흘러흘러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육남매. 짜잔!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는데요. 더 아름답게 채워나갈 육남매의 행복한 나날들을 응원합니다. 천방지축 깨발랄 강아지 순이는 이것 앞에선 온순이 모드로 변한다는데요.
4: 맛있는 간식.
0: 바로 간식입니다. 그저 오물오물 낼름낼름 소리만 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순이. 그 중에서도 특히 최애 간식은 씹는 맛이 일품 개껌인데요. 집안이든 밖이든 개껌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예스.
1: 이건 뭐죠? 조금 당황스러운 비주얼인데.
6: 들고?
1: 엄마, 이거 그냥 엄마 먹어라.
6: 아, 손, 엄마 손.
7: 순이, 엄마 손. 이쪽 손. 안 돼, 기다려.
0: 오, 줄줄이 간식을 눈앞에 두고도 얌전히 기다리는데요.
6: 순이 먹어, 먹어.
0: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간식을 흡입해버리는 순이.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한 내 새끼의 귀여운 간식 타임, 순이였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밤비노 고양이 호두입니다. 새끼 때는 몸집이 작고 아기처럼 생겨서 이탈리아어로 아기, 즉 밤비노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이 아기 맞네요. 휴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한 호두. 캣타워에 달린 털뭉치도 캣타워 꼭대기도 모든 게 다 궁금하기만 한데요. 꿈틀대는 발가락에 부스럭대는 비닐 소리까지 호두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있겠는데요. 오, 재밌어 보인다 호두야. 앞으로 만나게 될 호두의 세상이 더 신나는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번 친구도 미니미한 친구네요. 밥그릇 사이즈 귀요미 체리. 키도 엄마 발바닥만 하네.
1: 아이고, 꼬물이 귀요미. 네 정체를 밝혀라.
0: 작은 몸집이지만 새끼 때부터 혈기 왕성했던 체리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체리의 빨빨거리는 열정은 그대로. 어이구, 상대가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승부를 보는 열정의 파이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훈련 시간에는 욕망을 꾹꾹 눌러 담고 잘 따라오는 체리인데요.
1: 참아야 한다. 엄마 이것 좀 봐라. 야, 잘하지 잘하지 잘하지.
8: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체리야?
1: 아닌데, 할 수 있는데.
0: 빙글빙글 도는 것조차도 열정 가득하게 표현하는 체리. 어쨌거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준 체리. 열정 가득한 모습 그대로 엄마

오늘의 주제는 종이컵? 평범한 종이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한번 관찰해보자. 하얀 종이컵 하나. 위로 길쭉하게 뻗은 종이컵의 모양은 요리사 모자와 비슷하다. 작고 귀여운 화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종이컵. 좀더 자세히 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종류의 컵들. 우리가 평소에 컵에 담았던 것은 주스, 우유, 커피, 물 같은 액체. 그래서 젖지 않고 음료를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재질의 컵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이컵, 종이로 만들어진 컵인데 어떻게 젖지 않고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걸까? 종이컵의 비밀이 궁금하다.

평범한 종이컵의 시작.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오늘날의 종이컵을 발명한 것은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휴 무어. 그는 약 100년 전 종이컵을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당시 생수 자판기에 사용되었던 컵은 잘 깨지는 재질의 사기컵이나 유리컵이어서 훅하면 깨져버렸는데, 깨지지 않는 컵은 없을까 고민하던 무어. 그는 종이로 컵을 만들면 깨지지 않겠다 생각해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로 실험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면에 초를 칠한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무어. 그는 이 새로운 소재로 컵을 만들어 특허를 등록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종이컵. 흔히 쓰이는 종이컵은 사실 100년 전 발명품이었다.

종이컵의 모든 것. 100년이 넘은 작은 발명품의 비밀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종이컵을 물에 담갔다 빼자. 겉면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잉크가 번진다. 안쪽에 떨어뜨리면 한 방울 더 번지지 않는다. 안쪽은 물에 젖지 않았다.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 안쪽 면은 잉크가 번졌던 바깥쪽 면과는 달리 코팅이 되어 있어 약간 미끌거린다. 종이컵 안쪽에 코팅된 것은 폴리에틸렌. 우리에게 익숙한 주방용 랩, 비닐봉투, 에어캡과 같은 재질이 얇게 입혀져 있는 것. 위생적이고 편리한 대신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생겼다. 이젠 너무나 많이 쓰여 환경 문제가 된 종이컵. 100년 전 발명품 속에 담긴 과학의 열쇠는 코팅에 있었다.

종이컵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종이컵 위쪽에 항상 있는 이 부분이 궁금하다. 종이컵을 반으로 잘라보자. 잘린 종이컵의 윗부분이 둥글게 말려있다. 손으로 종이컵의 말린 부분을 풀어보자. 풀기 전과 비교해보니 원래의 종이컵보다 키가 커졌다. 원래의 종이컵을 손으로 눌러보면 탄력이 좋아 쉽게 눌리지 않는데 윗부분이 풀린 종이컵은 같은 힘으로도 힘없이 눌린다. 음료수를 담아보면 어떨까? 종이컵에 힘이 없어서 들어올리기가 어렵다. 이러다 쏟아지겠다. 종이컵을 탑처럼 쌓아보니 10개. 순식간에 쌓은 종이컵 탑이 제법 안정적이다. 정리도 눈 깜짝할 사이 완벽하다. 윗부분이 풀린 컵들로도 해볼 수 있을까? 똑같이 10개의 컵으로 쌓아보려고 했는데 컵이 잘 안 빠진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차이라면 위가 말려있는지 아닌지 하나뿐인데 종이컵의 사소한 모양 하나에도 과학이 담겨있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흥미진진한 종이컵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분해한 종이컵 옆면을 펼치면 부채꼴 모양이 된다. 종이컵 한쪽을 연장해 선을 긋고 다른 한쪽을 연장해 선을 그은 다음 종이컵의 중심각을 재보면 45도가 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펼친 종이컵 하나의 중심각은 45도.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늘어나면 8개가 모여야 360도의 원이 된다. 종이컵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3: 백설공주라고요?
0: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0: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핫!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2: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3: 우리는 빨강, 주황,
4: 노랑,
5: 초록,
6: 파랑,
7: 남색, 보라색,
8: 보라.
9: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9: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10: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11: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9: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12: 아이고.
0: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13: 네!
14: 네가 먼저 말해봐!
12: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4: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제 밤에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어떡해, 어떡해! 괴물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소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 얌얌얌얌. 아냐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0: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1: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3: 청성.

0: 꽝꽝. 이 소리는 괴물이다. 그건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이라니까.
2: 괴물이야.
3: 귀신이라고. 귀신이.
1: 저요.

0: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1: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2: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1: 왜?
0: 그게 잠을 잘 자야
3: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4: 우와,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3: 우와,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4: 피곤하지. 피곤하지.
3: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5: 여긴 어디지?
3: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6: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2: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0: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7: 피부세포들아! 기다려!
8: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9: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7: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9: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7: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0: 아, 피곤해.
9: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7: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2: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0: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7: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9: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0: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1: 아하,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0: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10: 백설공주님,
9: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1: 잡아주세요.
8: 괴물도 잡아주세요.
0: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0: 쿵쿵쿵 시끄러운 소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4: 꼭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뿌리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뿌리를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4: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1: 야호!
3: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5: 여기 좀 봐봐.
6: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7: 두근두근두근두근
6: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빅 애벌레.
7: 징그럽기. 얼마나 귀여운데.
4: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뽑아버리자.
7: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6: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7: 뭐?
6: 주위 좀 봐봐. 여기야!
7: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4: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8: 네!

0: 뭐야?
1: 아, 클란네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0: 꾸밀 거다, 핑!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0: 응?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0: 기대된다.
1: 야! 아니, 뭐야?
0: 뭐냐, 핑! 무슨 일이야?
2: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0: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0: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 봐 금방 치우겠어
5: 정말?

0: 또 누구 짓이야?
1: 왜 다시 이렇게 된 거지?
0: 저기 뭔가 어?
1: 있었는데?
0: 존이 무섭대. 왜 그래?
1: 진짜야! 저기!
2: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0: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1: 동물들이 불쌍해. 아이.
3: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동물들을 구하자.
4: 다시 찾아내고 말 테야. 동물들 괴롭히는 악당이.
1: 근데 어? 어떻게 찾아?
0: 우리가 있잖아.
5: 준이, 도니, 마법의 힘으로 춤핏 춤핏.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캉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2: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3: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4: 캉, 가자, 빨리빨리 끝내.
2: 캉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군타님이 나설 차례지.
5: 나설 차례 잡힌.
2: 지금이야, 어서 잡아야 해.

0: 안 보이는데.
1: 핀핀이 있다면 있는 거야.
2: 있는 거다 핀.
3: 어떡하지?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2: 아,
0: 바로 이거야.
2: 됐네.
0: 피치 피치 피치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4: 장빈! 어? 멈춰!
0: 이 녀석이 비누방울 맛 좀 볼래? 쭈피 쭈피 쭈피 쭈!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이 악당 녀석아!
5: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3: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5: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4: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숲지기, 반달곰이라고.
6: 숲지기?
1: 숲지기가 뭐냐?
5: 숲을 지고 다니나?
4: 숲! 지킴이!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숲지기라고!
6: 네!

0: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1: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0: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2: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거야.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어?
1: 빌리 빌리 빌리 띠띠띠띠 빌리 슝슝슝슝 빠르게 빠르게 빌리 달려
2: 달려
1: 얘들아
2: 빌리
3: 빌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1: 그게 말이죠.
2: 냄새가 난다 핀
1: 정말?

0: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1: 얘들아, 마음껏 먹어.
2: 정말요? 아,
3: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1: 산 넘은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3: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0: 이걸 언제 다 먹지?
1: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2: 도저히 못 먹겠어.
3: 못 먹겠다, 빙.
2: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2: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볼까요?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활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0: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1: 와, 그림 딸기 다핀.
2: 네?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네? 이건 썩은 딸기. 네?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3: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4: 계속 나와요.
5: 저도요.
2: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4: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2: 응?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6: 마법 정화기요?
0: 휴.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2: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우와!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6: 네!
2: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3: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5: 로블리, 왜 그래요?
2: 쉿,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1: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0: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2: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0: 어서 찾아보자.
7: 마법 스캐닝!
1: 썩은 냄새 잡힌!
5: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0: 됐어. 자, 가자.
3: 썩어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썩어 음식을 잔뜩 싸두고 썩어 아무데나 내버려두니까 고기도 잘

0: 지독한 냄새가.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1: 어서 저 녀석을 가둬.
0: 좋아. 주피 주피 주피 쭈. 마법 비누방울.
2: 아, 그럼. 기차.
3: 비누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2: 나한텐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냐. 피피.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3: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0: 안 돼, 다필. 먹을 게 없어진 다필.
3: 대체 왜?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2: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0: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야?
2: 아름다워.
3: 저 녀석이 갑자기 왜?
4: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3: 어?
4: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3: 어?
4: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2: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5: 네 잘못이 아니란다.
3: 로블리!
2: 그게 무슨...
5: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보렴.
2: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5: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 네?
5: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4: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3: 알겠어.
5: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2: 정말요?
0: 주피 주피 주피 쭈! 가져라!
3: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6: 딸기야, 자야! 안녕!
5: 썩은 음식들도 어둠에

0: 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음식은 항상 먹을 만큼만 담고 아무데나 함부로 두는 일이 없어야 해요.

0: energy!
1: We are the
2: Super Duper Wizards!
3: 에너지! 튜브는 왜 갖고 왔어?
0: 아, 그게

0: I want to play in the water.
1: 허? 지금 물놀이 하고 싶다고?
0: 맞아, 맞아. 난 물놀이가 너무 좋아.
1: 아, 그러면 수영장에 가야겠네.
0: 안 가도 돼.
1: 어?
0: 봐봐. 어? 이렇게 하면 수영 느낌이 나, 느낌이. 봐봐.
2: 어, 수영한다, 수영한다, 어? 수영한다. 아! It's so healing.
3: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해야 할 거 있잖아.
1: 어?
0: 아, 맞아, 맞아. The super duper ABC song.
1: 맞아.
4: That's right.
0: 기다려줘. 잠깐만, uh-huh. 잠깐만.
1: Mm-hmm. Okay, nice and loud, everyone. Let's sing together.
5: The super duper ABC.

0: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Whoa!
2: Look, it's the alphabet dice!
3: Wow! 오늘 과연 어떤 알파벳이 나올까?
4: 오, 그러게 나도 궁금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궁금해.
3: 와, 맞아, 맞아.
2: Me too, me too.
3: 그럼 오늘 내가 던져도 돼?
1: 오, okay. Sure.
3: 와, 신난다.
2: Melody, Melody,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4: We should
2: throw the dice.
3: 'Catch me if you can.

0: S meets H.
1: 와우, wow, it's the beach.
2: Joy, show us the sound.
3: Okay,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Catch me if you can.
1: Wow!
4: 어, 저거 조개 아니야?
5: That's right. It's a big shell.
2: Shell.
1: Oh yay!
4: 어? 누구세요?
6: 걔는 내 동생 인어공주야.
1: 인어공주?
6: 내 동생이 구해준 왕자가 오늘 결혼을 하거든.
4: 저 알아요. 인어공주님이 말을 못하셔서 왕자님이 다른 사람이 구한 줄 아는 거죠?
3: Catch me if you can.
7: 어? 저거 배 아니야?
5: Ship?
3: Ship. Ship.
4: 책에서 봤는데 저 배에서 왕자님의 결혼식이 열릴 거야.
7: 그럼 어떡하지?
5: Let's help them.
1: Okay.
7: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4: 왕자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실대로 말해주자.
5: Why?
8: 너희들은 누구지?
5: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4: 그리고 이분은

0: 인어공주님이세요.
1: 인어공주?
0: 네, 왕자님의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2: 아니, 그게 정말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0: 왕자님을 만나려고 사람이 될 때 목소리를 빼앗겼거든요.
2: 아니,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였군요.
3: Catch me if you can.
2: 저거 상어 같은데?
4: Shark?
3: Shark? Shark?
2: 상어다! 배를 빨리 움직여라!
0: 에너지 어떻게 좀 해봐!
4: 오케이! 슈퍼, 슈퍼, 슈퍼, 슈퍼, 마직 파워!
0: 신발 아니에요? 어?
5: 맞다, 맞습니다. 에너지가 신발이 없어졌다고 징징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지롱.
6: 어쩌니 저쩌니 해도 써 에너지 우리 위저들을 엄청 사랑하네요.
5: 그게 아니라.
6: 뭐가 아니에요?
5: 그게 아니라니까요. 에너지가 징징대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0: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신발 가져올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 보면 소에너지 참 다정하시다니까.
5: 아이고, 시끄럽게.
6: 아무튼 이제 인어공주랑 왕자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0: 우리 아이들이 도와줬으니까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6: 오네요, 오네요.
0: 다음에.
6: 오케이.

0: 지금 상어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 어? 저거 뭐야?
1: 어디?
2: 어디?
0: 에너지 신발이잖아.
2: 어? 마이 슈! 마이 슈!
0: 근데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1: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왔을 때 같이 날아왔나?
0: 그런 거? 와, 이렇게 신발도 찾고 인어공주님이랑 왕자님도 다시 만나고 I'm so happy.
1: 맞아 맞아.
2: But the shark was so scary.
1: 맞아. 맞아. 에너지 슈퍼듀퍼 파워도 소용 없었어.
0: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 돌아왔잖아.
1: 맞아. 그럼 친구들 우리 찾았던 단어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2: 오키도키.
0: 다시 한번 잘 들어봐.
2: Shell, shell,
3: shell, shell,
1: shark, shark,
0: shoes, shoes.
4: Good job!
0: Wow! Yeah! Yeah!
1: Yeah! Yeah! Yeah! We did it again! 자, 그럼
0: 어?
1: 이제 신나게 노래 부를까?
0: Let's sing!
2: Okay! Come on, boys and girls! Let's go!
1: Wow! Wow! Wow!
5: 아니, 상어가 물고 있던 신발이 어떻게 날아와? 참 답답들하다, 아이고.
1: 아유, 참, 애들이 썸 에너지가 가져온 걸 모르잖아.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0: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듀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듀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듀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Hi everyone!
4: 안녕 친구들! 우리는 슈퍼듀퍼 마법사!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어?
0: Hide and seek?
2: 그래, 우리 지금 숨어버린 알파벳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이지.
0: 아하! 술래잡기지?
2: 술래잡기! Sounds so fun! Yeah. 진짜 재밌을 거예요. 숨어버린 알파벳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We promise! 약속해!
0: Come on!
2: Okay!
3: Find A?
0: Oh! 이거 big! 큰 A!
2: 어? 저거는 small! 작은 A!
0: A!
2: A!
0: A!
2: A! 둘 다 A야!
0: 오늘은 이 A가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야 해.
1: 우와! I'm excited! 재밌겠다, 그것도!
0: Oh, yeah!
2: Then, let's go! Okay. Hurry up!
0: Let's do it!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0: Whoa! Whoa! So cool!
1: Wow, 멋있다!
0: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2: Over there! Find A.
0: 여기야?
2: Yes! 여기서 A들의 소리가 났어. Listen. Ah!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Eh, eh, eh, eh, eh. 맞지? 애들이 내는 소리잖아.
4: 그럼 바로 찾아볼까?
0: Let's go!
2: Energy!
0: 어? Ah, ah, ah, ah, ah. Apple! Apple! Yay! I found it!
2: Oh? Oh? Melody, why? 이 안에서 소리가 나.
1: 어, 근데 문을 어떻게 열어?
0: Don't worry. I'm here. Energy. I'm energy. Super duper super duper power!
2: Oops! Energy! 문을 열었더니 부수면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0: 오? Don't worry. I'm energy.
2: 와우, super duper energy. 아, 아, 아. Ambulance. Ambulance.
3: Oh yeah!
2: Look. 도망간다.
0: 얘가 있잖아. I'm energy. Run, run, run.
5: Oh my goodness.
1: Oh, they're coming.

0: 왔는데 오? 안 보여.
1: 역시 에너지 나만 믿으라네.
0: 미안해. 어디 갔을까?
2: 그래도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자.
3: 오케이. That's a good idea.
1: 소리가 들려?
0: 저거.
2: 들려!

0: find it.
1: 어, 잠깐.
0: Where are you?
1: 없어, 없어.
2: 여기가 아닌가 봐.
0: Where? 어디지?

0: 모르겠어.
1: I can't find it. Where is it?
0: 진짜 can't find it.
2: 아, 역시. 에러지 믿는 게 아니었어.
0: 아니, 혹시 hide and seek world 다시 간 거 아닐까?
1: 어, 소리가 여기서 나니까 여기 있는 게 분명해.
3: 왜 안 보여? 안 보여.
0: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I'm so sorry.
1: 괜찮아. 우리 찾을 수 있을 거야. We'll find it.
0: 어, 어떡하지?
1: We'll find it. Don't worry.

0: 아직 하나 더 남았잖아.
1: 어, 그러면 하이랜스틱 월드로 돌아가야 하나?
2: 어. 어, 에너지. 엘리게이터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어.
0: 어. I'm sorry.
2: 뭐야? 이게 진짜 미안한 거야?
0: Oh, sorry. So, so sorry.
2: Energy, what's wrong with you?
0: I'm so, so sorry.
1: 왜 그래? 어, 잠깐만, 잠깐만.
0: 어떻게 쓰는지 알아?
3: 모르면 어때요?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지?
4: 당연하죠. 함께 배워보면 되죠.
3: One, two, three, A.
5: One, two, A.

0: 선택할 수 있겠죠?
1: Remember A. Please.
0: 그렇다면 우리 다음번에 같이 또 즐겨.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배달해요.
1: 이른 아침 으라차가 배달을 하고 있어요.
2: 우와, 왜 이렇게 차가 밀리지? 어? 저쪽으로 가야겠다. 죄송합니다. 어쩌지? 이러다 늦겠어.
0: 엄마, 배달은 언제 와요?
3: 글쎄,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2: 늦었다 늦었어.
0: 내 선물!
3: 이런, 조심해야지.
2: 죄송합니다. 더 혼나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0: 우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으라.
2: 안녕히 계세요.
0: 뭐야,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2: 지각에 실수해. 난 왜 이럴까?
0: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타요. 고맙긴.
2: 타요.
0: 으라차.
2: 너는 정말 즐겁게 일하는구나.
0: 물론이지. 사람들을 태워주는 일은 정말 재밌거든.
2: 그래?
0: 왜?
2: 배달 일은 너무 재미없어서. 무거운 짐만 나르고.
4: 그렇지 않아.
0: 토니!
4: 배달이 얼마나 재밌고 보람찬 일인데. 물건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2: 사람들의 표정?
4: 내가 보여줄게. 따라와봐.

0: 어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정 봤지? 이번엔 네가 해볼래?
1: 내가? 하지만
0: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2: 배달 배달이 왔어요. 기다리던 물건이 왔어요.

0: 좋은 일이라도 있어?
1: 글쎄.
2: 그런 게 있어.
3: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차가운 보라가 휘날려도

0: 그래? 물건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사실 난 그동안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거든.
1: 아, 그랬구나.
0: 이젠 나도 물건을 배달할 때는 꼭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1: 그래, 우린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마음도 배달해야 하니까. 우와, 너희 정말 멋지다.
2: 네. 오늘 우라차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토니와 우라차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까지 전하는 행복 배달부랍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어디서 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5: 고쳐야 할 것 같아.
3: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5: 괜찮을까?
3: 걱정 마. 가자.
6: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7: 괜찮아?
3: 괜찮아.
7: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8: 보비, 해리.
3: 괜찮아. 가자, 보비.
9: 안녕.
10: 안녕.
3: 어서 와. 그럼 출발합니다. 와! 멋지다.
4: 정말.
10: 와.
7: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10: 좋아.
7: 오,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3: 보비?

0: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2: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3: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4: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2: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2: 감기 맞나 봐. 응?
3: 해리, 왜 그래?
5: 기차가 고장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2: 얘들아, 저기 봐.
5: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2: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3: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2: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3: 고마워.
2: 맛있다.
5: 정말?
3: 해티, 나도 줘. 그럼, 그럼.
2: 알았어.
3: 잘 먹겠습니다.

0: 미안해 얘들아.
1: 아니야.
0: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0: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다행이다.
2: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0: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다행이야.
2: 에디, 고칠 수 있겠어?
3: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 했는데.
2: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3: 아, 그거야!
2: 자, 뭐 하는 거지?
0: 그러게.
3: 다 됐다.
2: 이게 뭔데?
3: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2: 열기구로 만든다고?
4: 어떻게?
3: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0: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5: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0: 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3: 그럼 출발해볼까?
0: 저기 푸른 숲이다.
6: 곧 도착하겠네.
7: 다들 도착했으려나?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뭐 하는 거야?
8: 안돼! 오지 마!
7: 뭐라고?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3: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7: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9: 크랑크랑.
0: 맞아, 나도 배고파.
9: 나도.
7: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10: 좋아.
5: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0: 와! 얘들아! 왜 그래?
3: 열매잖아!
0: 맛있겠다!
6: 그만! 내가 따줄게!
11: 그러게.
0: 루피, 너도 먹어봐.
6: 알았어.
0: 우와, 맛있어.
3: 나도 먹어볼까?
7: 나도.
3: 뭐야, 야. 잡아봐.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6: 안 돼.
7: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0: 안 돼.
3: 통통아, 어떻게든 해봐.
7: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크롱 로디.
3: 크롱.
7: 붉은 숲으로 가.
4: 붉은
2: 향수 크랑.
7: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2: 크랑크랑.
6: 거기가 어딘데?
7: 막중 버섯이 알 거야.
2: 크랑크랑.
6: 응, 친구들을 구하자.
5: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4: 숲속에서 생긴 일 2.
10: 맛있다.
1: 루피, 너도 먹어봐.
5: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1: 응? 이게 뭐야?
5: 돌로 변했어요.
7: 숲으로 가.
2: 붉은 숲 크랑.
7: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5: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 버섯을 찾아다녔어요.
6: 막춤 버섯.

0: 숲이 어디 있는지 알아?
1: 알지?
0: 알려줘. 에?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크렁크렁.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크렁.
0: 좋아.
1: 크렁. 그럼 뮤직 큐.

0: 대단해, 크롱. 크랑크랑. 이제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크롱.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크렁크렁 다 왔어. 저기야.
1: 어? 크렁.
0: 그럼 난 간다.
1: 잘 가.
0: 크렁크렁.
2: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1: 우릴 알아.
0: 크렁.
2: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1: 뭐든지.
0: 크렁.
2: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0: 크렁.
2: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0: 뭐야.
1: 진정해.
2: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1: 맞아.
0: 크렁.
2: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1: 그럼 붉은 숲.

0: 어딨는지도 알아?
1: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0: 대단해.
2: 그럼.
1: 내가 좀 그렇지.
0: 고마워. 가자, 크롱.
2: 크롱, 크롱.
1: 잠깐. 어?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넣히면 작아지거든.
2: 크롱, 크롱.
0: 알았어.
1: 그럼 잘 가.
0: 안녕.
2: 크롱.
3: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0: 정말 다 붉은색이네.
2: 크롱, 크롱. 크롱.
0: 이거 꽃괴물 같아.
2: 크롱! 크롱!

0: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1: 샘물이 필요해.
2: 그럼 그럼.
3: 그렇다면
0: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1: 보물?
3: 뭐야?
0: 설마 없어? 에휴.
2: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1: 그럼 빨리 줘.
3: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0: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1: 어떡하지?
3: 뭐야?
0: 이건 쿠키.
3: 맛있어.
0: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0: 가져가.
1: 로지! 돌아왔어.
2: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3: 크롱.
0: 로디, 크롱, 마법약을 찾았구나.
4: 역시 로디야.
5: 크롱도 대단한데?
6: 정말 고마워.
4: 크랑크랑.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5: 이제부터 하면 되지.
4: 뭐?
5: 맞아, 아직 안 늦었어.
7: 어서 하자.
4: 좋아.
2: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7: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6: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7: 데이비드 커퍼필드.
6: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7: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6: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7: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8: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0: 어떤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전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화학의 힘으로 뭔가 폭파하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성공! 도전 나도 과학자와 함께라면 집에서도 과학의 힘을 활용할 수 있죠. 예! Yeah!

0: 가까이 와요. 더 가까이요. 이건 너무 가깝잖아요. 좀 물러서요. 제가 이 부품으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죠. 잘 봐요. 입김을 불면 사라졌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과학 마술이죠. 그럼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제 병은 왜 들어올려질까요?
1: 안에 뭔가가 있겠죠.
0: 과학을 활용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술을 배워봅시다. 지금 바로 도전 나도 과학자에서요. 스티브 스팽글러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을 놀라게 할 과학 마술을 배워볼 텐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품을 사라지게 해보는 거죠. 잘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손바닥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구멍은 없어요. 반지에 자석이 붙어있는 거죠. 이건 꽤 간단한 마술이에요. 제가 동전을 쓰지 않는 이유는 동전은 자석에 붙지 않기 때문이죠. 철물점에서 구한 이 부품은 아주 잘 붙어요. 이런 반지로 숨겨버리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덮어서 누르면 이렇게 반지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 해볼 마술의 시작에 불과해요. 주전자 속 지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전자를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죠. 그 소원이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니를 병에 가두는 법은 알죠. 히긴스, 내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1: 네.
0: 이건 비어있는 맥주병이에요. 놀랍게도 이 속엔 지니가 있지요. 자, 이 병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안에 갇힌 지니가 보이나요?
1: 아니요, 전혀요.
0: 지니는 눈에 안 보이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맥주병과 노끈을 준비하세요. 좋아요. 정말 하고 싶어요?
1: 네.
0: 이제부터 당신이 할 일은 이 노끈을 이렇게 병 속에 넣는 거죠. 그리고 지니를 이렇게 간지리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번엔 병을 완전히 뒤집으면 지니가 끈을 잡고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 매달린 거 보이시죠? 뒤집어도 계속 매달려 있어요. 정말 멋지죠? 지니가 이렇게...
1: 저는 안 되네요.
0: 왜 안 돼요?
1: 모르겠어요.
0: 방법이 잘못됐나 봐요. 노끈을 그냥 병 속에 놓고 네, 반드시 지니를 간지려야 해요. 그럼 다른 노끈을 써야겠네요. 이걸 한번 써봐요.
1: 네.
0: 사실 사람들은 병의 바닥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죠. 이 병으로 해봐요.
1: 네.
0: 제가 당신 병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병 속에 노끈을 넣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좋아요. 비긴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안에는 지니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니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죠. 병도 같고 노끈도 같지만 다른 점은 제 병 속에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병 속에 든 건 코르크 공이죠. 투명한 병을 써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 병에는 코르크 공이 있었지만 당신 병에는 들어있지 않았죠. 그러니 여기 있는 공은 빼고 제 병과 함께 들어올립니다. 빈병 두 개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 병은 뒤집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병을 건네주고 노끈을 잡고 제 병 안으로
1: 네.
0: 넣습니다. 다음은 노끈을 병 속에 넣고 이리저리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병 아래에 있는 작은 코르크 공을 볼 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때 마찰이 생겨서 공이 노끈 조각에 밀리게 되니 병에 끼어서 빠지지 않게 되죠. 내부가 보이지 않을 땐 신기하지만 병 속에 밧줄이 보이면 정말 별거 아니죠. 이제 병을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제 비밀을 아시겠죠?
1: 굉장해요.
0: 하지만 제가 히긴스와 병을 바꿨는데도 마술이 통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밀은 이겁니다. 병을 완전히 뒤집으면 공이 제 손으로
1: 네,
0: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공을 몰래 빼내서 병을 서로 바꿉니다. 이제 바뀐 병 속에 다시 공을 넣어야 해요. 노끈을 집어올리며 병을 뒤집고 공이 들어가는 소리를 못 듣게 하죠.
1: 전혀 못 이제 들었어요.
0: 이제 병 속에 지니가 생겼어요. 노끈을 병 속에서 떠있게 하고 병을 노끈에 매달 방법은 간단하죠. 병 속에 있는 지니의 비밀을 알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과학 마술을 직접 해볼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제 지시만 잘 따르면 되죠. 주의 깊게 보세요. 준비됐으면 시작하죠. 1에서 9 사이의 숫자 중 하나를 생각하세요. 됐죠?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숫자를 9로 곱해보세요. 그럼 이제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겠죠? 만약 그 숫자가 한 자리 수면 괜찮지만 25와 같이

0: 혹시 두 자릿수라면 2와 5를 더해서 7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숫자도 이렇게 더하세요. 새로운 숫자가 생겼나요? 전 그 숫자를 몰라요. 이제 그 숫자에서 5를 빼세요. 다시 새 숫자가 생겼죠? 그 숫자를 알파벳으로 바꿀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숫자 1은 A, 숫자 2는 B, 3은 C, 4는 D, 5는 E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숫자를 알파벳으로 바꿔보세요. 됐나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나라의 이름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그 나라 이름의 두 번째 알파벳으로 동물 이름을 생각해봅시다. 그 동물의 색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에게 동물의 색을 전송해주세요. 그 색은 바로 뭘까요? 덴마크에 있는 회색 코끼리군요. 놀라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잠시 후에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신기한 젓가락 속에 숨겨진 비밀도 알려드릴 겁니다. 들어올려 보세요. 다음 실험에서 알아봅시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마술은 집에서 간단한 재료들로 할 수 있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마술이죠. 이 마술이 재미있으려면 속아주는 도우미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히긴스가 와 있죠. 준비는 됐겠죠?
1: 네, 물론이죠.
0: 이 실험은 속임수라기보다는 지능 검사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좋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쌀이 가득 찬 병과 젓가락을 준비하고 병과 젓가락을 손으로 집으세요.
1: 네. 쌀을 더 담아야 할 것 같아요.
0: 네, 히긴스 그렇군요. 그럼 더 담아줄게요. 이제 쌀이 많아졌어요. 됐네요. 젓가락을 쥐고 병 속으로 꽂아주세요. 네. 이제 젓가락을 잡아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히긴스, 잠깐 기다려봐요. 제 젓가락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젓가락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들어 올리면...
1: 잠깐만요. 저는 안 되는데요?
0: 그렇겠죠. 이건 지능검사니까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1: 안 되는데요.
0: 제 병은 왜 들어 올려질까요?
1: 안에 뭔가가 있겠죠.
0: 뭔가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럼 확인시켜드릴 테니 잘 보세요.
1: 네.
0: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보세요. 두 병 속에 들어있는 쌀의 양은 똑같죠? 어때요? 병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긴 속임수가...
1: 이해가 안 돼요.
0: 알아요. 당신의 병을 보면 무거운 쌀이라고 표시돼 있고 제 병에는 가벼운 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비밀은 아닙니다.
1: 그렇겠죠.
0: 여기서 눈 속임은 없어요. 모두 눈에 보이는 그대로죠. 다만 두 병의 다른 점을 알려주고 싶진 않았어요. 만약 당신이 병을 들어봤다면 다른 점을 알게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병에 깔때기를 꽂을게요. 이건 가벼운 쌀이라고 표시된 병이죠. 그 병을 쌀이 든 그릇에 담고 쌀을 담아보겠습니다. 병을 쌀로 가득 채울 거예요.
1: 네.
0: 꼭대기에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어요. 밀도가 중요하죠.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네.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툭툭 치면 가라앉죠. 바로 병 모양 때문이에요.
1: 네.
0: 작은 쌀 알갱이들이 조금씩 압축되기
1: 대단하네요.
0: 시작하죠. 그래서 당신보다 더 많은 쌀을 넣을 수 있었지만 두 병이 똑같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꾹꾹
1: 네,
0: 누르면 얼마나 압축됐는지 느껴질 거예요. 밀도가 아주 높죠. 그래서 양을 측정해보면 제 병속 쌀이 더 많을 거예요. 이 병에 쌀을 넣을 때는 아주 듬성듬성하게 채웁니다. 이 병에도 쌀을 채울 거지만 이번엔 꾹꾹 눌러담진 않을 거예요. 사실 병의 꼭대기 부분은 채우지 않고 이렇게 남겨둡니다.
1: 네.
0: 아까 쌀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죠?
1: 네.
0: 좀 불공평해 보였던 거죠. 당신이 쌀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하면서 쌀을 듬성듬성 가득 채우는 거죠. 이제 여기
1: 좋아요.
0: 젓가락을 꽂아봅시다. 젓가락을 아래로 꽂을 때 서로 병을 바꿔볼게요.
1: 네.
0: 그 병은 빡빡해서 젓가락을
1: 그래요.
0: 꽂기가 아주 힘들죠.
1: 네.
0: 하지만 당신의 병은 문제없이 젓가락이 들어갑니다. 이 병을 들었을
1: 멋진데요?
0: 때는 쌀알이 막대기와 밀착되기 때문에 다시 뽑기가 네. 어려운 거죠. 여기엔 한 가지 속임수가 더 있습니다. 두 병 속 쌀의 양이 같다고 말하면서 이 그릇을 여기로 당기는데 제 병에 있는 쌀을 먼저 붓는 거죠. 이쪽에 내용물을 쏟아야 두 병이 정확히 동시에 비워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 병 속에 쌀이 좀 더 많지만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약간의 밀도와 마찰을 이용한 이런 쌀 마술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분명히 속을 거예요.

0: 읽어.
1: 쌀맛을 다음으로 해볼 실험은 우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인 팝콘이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쇠공은 팝콘과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나쁜 마술이니까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지켜보면 알 거예요. 공을 안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위해 뚜껑을 닫고 이렇게 통을 돌려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나요? 쇠공이 탁구공으로 변했습니다. 쇠공이 탁구공으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지만 이건 아주 멋지죠? 팝콘통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쇠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죠. 이건 밀도와 관련이 있는 화학마술입니다. 이 마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탁구공을 팝콘 아래에 이렇게 숨기죠. 만약 제가 통을 뒤로 돌리면 이쪽에서 탁구공이 약간 보여요. 깊이 밀어넣지 않았지만 이 정도 깊이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보면 안 되니까 팝콘 한가운데로 탁구공을 묻었죠. 준비가 됐으니 팝콘 통을 돌리겠습니다. 쇠공을 안으로 넣을게요. 전혀 문제가 없죠. 전 이제 통을 회전시킬 건데 주위에 팝콘보다 쇠공이 무겁죠. 그래서 제가 통을 돌리면 팝콘 속에 공이 묻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탁구공의 무게는 팝콘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통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쇠공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갑자기 나왔군요. 탁구공이 팝콘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직 마술이 더 남았어요. 덴마크의 회색 코끼리에 대한 비밀이죠.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특별한 실험을 해보고 있죠. 여러분은 이번 실험이 과학인지 마술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친구를 속일 수 있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죠. 준비해야 할 건 이런 마분지예요. 마분지에 칠을 해서 색을 입혔죠. 노란색과 붉은색의 마분지를 활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전 이 노란색 마분지를 붉은색보다 크게 잘랐어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실험의 멋진 점은 이 마분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죠. 다 됐습니다. 이제 붉은색이 노란색보다 커졌어요. 아니, 노란색이 붉은색보다 크군요. 붉은색보다 노란색이 큰가요? 이렇게 뒤집거나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하면 똑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이건 눈속임일 뿐이죠. 말도 안 되지만 이 두 마분지는 크기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인 거죠. 시각적 착각을 이용한 겁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속임수를 설명해드리죠. 전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나를 더 크게 잘랐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 이 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마분지의 비밀을 알려드리죠. 노란색과 붉은색 마분지의 크기는 똑같지만 하나를 위로 올리면 여러분의 눈과 두뇌는 둘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붉은색 활 모양의 아랫부분과 노란색 활 모양의 긴 부분을 비교하죠. 이렇게 아래 위로 배치하면 항상 아래쪽이 더 커 보입니다. 이 실험은 식료품점에서 바나나로 해볼 수도 있죠. 크기가 똑같은 바나나 두 개를 찾은 다음 이렇게 배열해놓고 크기를 비교해봅니다. 그럼 곧 누가 와서 물어보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전 늘 큰 바나나를 좋아하지만 작은 바나나를 샀으니 이렇게 쭉 늘릴 거예요. 그럼 더 길어질 텐데 그럴 수가 없죠. 식료품점에서 쫓겨날 테니까요. 제가 아까 당황하며 머리에 떠올린 게 덴마크의 회색 코끼리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엔 비밀이 있죠. 아주 간단해요. 단계를 잘 따라야 하죠. 제가 무작위로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에서 9까지 사이의 숫자를 선택하라고 했죠. 간단하게 설명하죠. 저는 숫자 4를 고를게요. 머릿속에 4를 떠올렸다면 이 숫자를 9로 곱해야 하죠. 그럼 36이 됩니다. 한 자리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1을 고르지 않았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1에 9를 곱해야 하니까 나온 숫자는 9가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9를 곱하면 두 자릿수가 되는 게 정말 놀랍죠. 자, 생각해 봅시다. 9, 18, 27, 36, 45와 같은 숫자가 되는데 이 두 자릿수를 각각 떼어서 더하면 모두 9가 됩니다. 정말 멋지죠? 이게 비밀의 전부예요.

0: 18, 27, 36, 45, 54, 63, 72, 81. 이 모든 숫자의 조합의 합은 9죠. 여기까지 하면 모두 같은 숫자를 생각하죠. 다음은 이 숫자에서 5를 빼야 해요. 작은 숫자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4가 됩니다. 모두가 4를 생각했겠죠. 다음은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건데 이때는 좀 기다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큰 수를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은 4를 생각해야 합니다. 1은 A, 2는 B, 3은 C, 4는 D. 맞아요. 모두 D를 생각해야죠. 이제 제가 추측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주 재빨리 추측한 다음 D로 시작하는 나라 이름을 물어봅니다. 아마 덴마크 외에 다른 나라를 떠올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를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덴마크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을 떠올리라고 했죠? 그건 바로 E입니다. 모든 동물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손동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큰 동물을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제 색깔을 전송받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했으니 회색이겠죠? 답을 발표하기 전에 시간을 좀 끕니다. 제가 생각한 건 덴마크에 있는 회색 코끼리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마술을 한다면 대부분은 놀란 반응일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학과 수학의 마술인 거죠. 이건 세계 어느 파티 용품점에서나 살 수 있는 깜짝 광봉지예요. 그래서 히긴스에게 사다 달라고 했죠.
1: 아마 마음에 들 거예요.
0: 당신도 좋아해요?
1: 36개를 가져왔어요.
0: 이제 35개죠.
1: 이제는 34개네요.
0: 집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도구로 이런 봉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퍼가 달린 봉지를 준비해서 여기에는 베이킹소다를 넣고 이 봉지엔 네. 식초를 넣을 거예요. 그럼 충격을 줬을 때 식초가 터지게 되겠죠. 그럼 식초를 넣읍시다. 이산화탄소는 쓰임새가 다양하죠. 네,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1: 지퍼를 잠가야죠.
0: 네, 잠가주세요. 그리고 이 봉지에는 베이킹소다를 3분의 1 정도 넣을 거예요. 다 넣었으니 일단 이건 한쪽으로 치워야죠. 히긴스, 식초가 든 봉지를 큰 봉지 속에 넣어주세요.
1: 네.
0: 재미있게 실험해야 하니 당신이 봉지 두 개를 맡아요.
1: 네.
0: 저도 두 봉지를 맡을게요.
1: 마음에 드네요.
0: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준비됐죠? 그럼 봉지를 쳐봅시다. 좋아요. 좋아. 안에서 식초가 터졌네요. 잘 되고 있어요. 빵빵해졌으니 터질 준비가 됐군요. 네, 아주 잘 터졌어요.
1: 힘내.
0: 힘내, 터질 수 있어. 제가 과학적 방법을 알려줄게요. 잘 안 되면 그냥 터뜨리면 되죠. 바로 좋아요. 그거죠. 완벽했어요.
1: 혹시 나랑 같은 생각인가요?
0: 당연히 같은 생각이죠. 준비됐으면 시작해요. 좋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날 방패로 쓰지 말라고요. 이거 정말 재밌네요. 아주 완벽해요. 왜 내 손을 치려고 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다 터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1: 네, 받으세요.
0: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왔어요. 전 통화 좀 하고 올 테니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엄마 전화라서 받아야 하거든요. 엄마, 잠시 후 실험을 시작합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린 이산화탄소 기체로 불을 끄는 법을 알고 있죠. 이산화탄소 기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도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소화제예요. 옛날 광고에서처럼 물속에 넣어볼게요. 보세요. 소화제를 물속에 넣자마자 엄청난 거품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거품은 이산화탄소예요. 광봉지를 만들지 않고도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필요한 게 더 있어요. 좀 오래된 물건이긴 한데 바로 필름통이죠. 아주 오래전에는 카메라를 쓸 때 이런 필름을 넣었었거든요. 이건 그 필름을 넣는 용기인데 밀폐가 되고 방수도 되는 통이죠. 이 통은 소화제의 크기와도 딱 맞아서 아주 적합한 용기예요. 좋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필름통을 넣고 필름통의 절반 정도를 물로 채워줄 거예요. 그 다음 소화제를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주면 터집니다.

성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과학 속에는 마법이 있고 마법 속에도 과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과학 마법사가 되고 싶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스팽글러였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1: 미라.
2: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2: 말도 안 돼. 골든보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1: 준비 됐어?
3: 안 돼.
0: 위험해.
1: 꽤 빠른데?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4: 이대로는 못 가지.
0: 꽁지!
4: 슈퍼 꽁지! 박스테이프 발사!
1: 잡았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5: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1: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0: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2: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잡았다. 얄미운 녀석들.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0: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1: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0: 거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1: 떴어.
0: 어?
1: 안에 누구 없어?
2: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1: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0: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세미, 상자를 나한테 던져.
6: 알았어.
0: 구조용 루프 액션. 으야.
1: 내 코.
0: 저쪽이야. 컨테이너 사이로 숨겨.
7: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5: 반대쪽으로 가자.
2: 완전히 갇혔어.
4: 기분이 어때, 슈퍼윙?
0: 꽁지?
4: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2: 잠깐!
0: 꽁지야!
2: 우리 꺼내줘, 당장!
4: 위대한 슈퍼 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0: 꽁지야.
4: 너?
0: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1: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4: 맞아. 나 슈퍼 꽁지가 해냈어. 하하하.
0: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0: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1: 어떡하면 좋지?
2: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1: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난파기 액션! 구조용 루프 액션! 이야!
3: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0: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4: 좋아, 아주 잘했어. 응?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4: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3: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1: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3: 멋지다. 좋았어.
1: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4: 각오해, 골든보이.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1: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4: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1: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3: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1: 알았어.
5: 월드로봇 변신!

0: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가자.
1: 공주야! 잡았다!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2: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1: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3: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2: 영원한 친구?
0: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1: 어? 으아! 이거 봐!
2: 어?
1: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가 없어!
0: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4: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0: 뭐야?
4: 슈퍼봉지! 박스 테이프 발사!
0: 어?
4: 슈퍼공지 스핀!
0: 뭐가 이렇게 빨라!
4: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3: 알았어!
1: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이번엔 네가 혼날 차례야, 골든보이! 월드로봇! 움직이!
5: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3: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2: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1: 봉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5: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6: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의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6: 솔라는 강력한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1: 아틀란티스?
3: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7: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 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5: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1: 네, 사령관님.
8: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1: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3: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8: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1: 전동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3: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8: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1: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3: 진짜 멋지다, 맥스.
8: 피뢰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3: 바람처럼 둥둥 떠 있어.
1: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구나.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와, 멋지다.
5: 저기야, 이쪽!
1: 어? 어?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6: 어?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빠르네!
6: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6: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흠,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어?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네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1: 안 돼!
2: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휴.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2: 아니, 상자가 비어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1: 아부?
3: 어?
1: 말도 안 돼!
3: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4: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5: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2: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3: 뭐? 정말이야?
0: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3: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2: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0: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어?
2: 뭐? 아깐 약속이랑 다르잖아.
0: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0: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6: 우와!
0: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1: 맥스!
7: 들여보내줘.
8: 알았어요.
0: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2: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잠깐.
1: 아리!
0: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0: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쏠라. 호기 스피드.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1: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0: 뭐? 널 던지라고?
1: 날 믿어. 믿고 던져.
0: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피드.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1: 솔라빔 발사!
0: 우와!
2: 눈보라가 사라졌어.
0: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3: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2: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0: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벌이야.
3: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4: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0: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출발!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고마워, 포근아.
1: 자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1: 웃기시네. 밀밀이야.
0: 자, 아라리오.
1: 뭐냐?
0: 벌 받을 시간이다.
1: 제발. 두고 보자, 해치.
2: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한 적 없는데.
2: 해치, 맞지?
0: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2: 아, 맞다.
0: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4: 응? 됐다.
0: 자.
2: 해치, 응?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0: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2: 응?
0: 차차차차! 하차차차차! 하차차차차!
2: 파이팅!
3: 어, 그만해!
5: 세나야!
3: 어? 안녕!
2: 안녕? 학교 안 가?
5: 아, 가는 중이야! 가자!
1: 이 집이라고?
6: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1: 맞아요!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6: 있을까?
1: 난 모르지.
6: 한번 가볼게.

오씨, 위층을 살펴봐. 어디?

0: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밖에서만 봐선 알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장.
2: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0: 호근아,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1: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그럼.

0: 이건 뭐냐? 내일 일이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은의 동네 쪽이야?
2: 녀석이다.
3: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4: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됐다.
5: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4: 누가?
5: 왜?
0: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5: 야,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막내야.
4: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0: 해치다. 밖에 해치가 있어요.
1: 알았어.
2: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0: 밀리비야! 문양! 어때? 뜨겁지? 없쇼! 못이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밀리비! 문양! 어, 이게 무슨 대표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으라차!
0: 나, 이,
1: 하, 잡았다!
2: 해치 돌아왔을까?
3: 밤에 온다니까.
2: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3: 알았어.
0: 아, 잠깐, 잠깐.
3: 무슨 소리지?
0: 아프다고.
1: 어이 없어.
0: 릴리야. 살았다.
2: 같이 가요.
3: 배치, 괜찮아?
1: 어,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2: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0: 아짜자! 뭐냐? 설마?
2: 안녕, 뭐냐?
4: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0: 좋아! 밀리야!
4: 얼레리요!
2: 꼴레리요!
5: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0: 네, 그래. 찍니다. 닐리리요.
2: 언니.
3: 영화 아니에요?
5: 그럼 TV 드라마인가?
3: 어? 고마워, 포그날.
6: 어, 윤호 왔니?
3: 다녀오셨어요?
2: 안녕하세요.
6: 어, 세나도 있었구나.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3: 한번 해봤어요.
6: 어, 웬일로 청소를 다? 어? 포그나? 어,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뭐?
1: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0: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0: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0: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0: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0: 와일드 카드 봇?
1: 크레스트 피아. 보통 힘이 아니군.
0: 와이드 기간 트랙스! 메가 엠블로는?
2: 응, 메가 엠블로는 스펠란자 후에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3: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2: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3: 기관 트랙스는 괜찮은 거야?
2: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위?
4: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없을 걸세.
3: 알았어, 고마워.
4: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5: 블러드윈.
2: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5: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6: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4: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5: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7: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5: 응, 서두르자.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8: 준, 긴급 사태야.
0: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와일드 가디?
3: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5: 하지만...
6: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2: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3: 그래, 모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타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2: 그렇고 말고.
5: 알았어.
3: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7: 응, 또 올게.
9: 반가웠다, 페루.
3: 내 친구들, 잘 부탁해.
5: 크레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0: 코끼리형 와일드카드 보시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7: 이 마을에 와일드 카드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5: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7: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10: 상처가 심상치 않네.
0: 그 와일드 카드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1: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 카드봇은 한둥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2: 그래,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3: 뭐라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5: 도끼라. 응? 블랙호크!
14: 준!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5: 괜찮니, 봐봐라.
13: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5: 어떻게 된 거야?
3: 와일드 카드봇이 갑자기 덕쳤대.
5: 설마 카케리오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3: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0: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4: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13: 기린...
5: 기린 와일드 카드봇?
13: 노란색 머리에 무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4: 와일드 카드봇이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0: 딥파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4: 그거 좋은 생각이다.
15: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7: 와일드가디랑은 상처가 달라.
16: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5: 네.
11: 이 상처 마치 창의

0: 그렇다고. 힘없어.
1: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2: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3: 각 캐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연하다니.
4: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1: 당장 찾아내야겠어.
4: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1: 어?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4: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5: 부탁한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4: 응?
5: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6: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5: 응? 조심해.
7: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 카드부터 노릴까?
8: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3: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 데 가두려고 했잖아.
8: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7: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두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어? 설마 저건...
8: 어, 그 녀석이 들림없어.
7: 블레이어, 세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 카드봇이야? 아니면 기린?

0: 정말 시청 앞이면 돼?
1: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 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2: 아, 알겠어, 걱정 마.
1: 지각하지 말고
2: 들어가, 안나.
3: 솔레이유
4: 세 번째가 나타났어.
0: 세 번째라고?
1: 루기는 파리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응,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펜텀 리더. 여기야 여기. 많이 여긴데.
2: 지금이야. 레온 노션.
0: 한숨에 끝내버릴까?
2: 파이어로어 플레이즈.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슬러프드 레이저!
2: 버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터몬은 쎄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터몬은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곳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조치 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어? 뭐야, 쟤?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보시야.
4: 뭐?
5: 적을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준!
4: 어,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예!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대동아, 비켜!
4: 캐논 포를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땀이 동기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쏠 거였냐!
2: 돌아와, 펜터몬이. 이 틈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온, 세더!
5: 한방에 땅에 묻어주지! 베스트 체인지, 멀리 펀치!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보스는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이 녀석 힘만 센 게 아니라 움직이는 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지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6: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더라!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6: 싸움이 길어지겠군.
7: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루드윙!
7: 내 처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0: 슬래셔!
1: 런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0: 응! 하베스팅 소울!
1: 하베스팅 소울!
2: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금지. 어?

0: 덕이랑 총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덕이?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노? 사바가드 전말은 우리 엄마의 원수다.

0: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안녕, 얘들아.
1: 스푸키구나. 어서 오렴.
2: 어서 와, 스푸키.
0: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2: 내일 데이지 할머니와 꾸꾸름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
0: 우와, 정말?
2: 거기엔 예쁜 꽃들과 나비들이 정말 많대.
1: 스푸키, 너도 같이 가겠니?
0: 물론이죠. 재밌겠다.
2: 스푸키, 얼굴에 침이 다 튀었잖아.
0: 미안, 죄송해요 할머니. 갑자기 코가 엄청 간질거려서요.
1: 갑자기 코가 간질거린다고? 너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있는 거 아니니?
0: 꽃가루 간지럼증이요?
1: 그래, 꽃가루 간지럼증이 있으면 요즘처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갑자기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0: 정말요?
2: 콧물도 나오는데?
1: 스푸키, 혹시 모르니까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아보렴. 마침 구조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단다.
0: 검사를 받았는데 꽃가루 간지럼증이면요?
1: 그렇다면 소풍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 네? 소풍을 못 간다고요?
2: 스푸키, 아직도 코가 간지럽니?
0: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또 재채기를 하는데. 너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0: 아니야, 아닐 거야.
2: 맞는 것 같은데. 스푸키, 그러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0: 나 검사 받기 싫은데.
4: 어서 와. 검사장은 저 안쪽이야.
5: 알았어.
2: 열이 있는지부터 확인할게. 다행히 열은 없어.
5: 고마워, 진.
2: 천만에. 스푸키!
0: 엘리!
2: 여긴 어쩐 일이야?
0: 그게...
2: 너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 받으러 왔구나?
0: 아니야! 나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2: 스푸키, 어디 가?
4: 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6: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0: 안 해! 안 한다고!
2: 스푸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4: 헨리, 무슨 일이야?
2: 스푸키가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받지 않겠다고 이러진 뭐야. 스푸키 말론 데이지 할머니 댁에서부터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나왔대.
4: 그래?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0: 그게 나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2: 아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6: 그래, 스푸키. 검사를 받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0: 아닐 수도 있어?
3: 물론이지.
0: 알았어. 그럼 받아볼게. 이걸 떼어내면 꽃가루 간지럼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6: 그래, 정말 간단하지?
7: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확인해 볼게.
0: 나 아니지! 아니지!
7: 어쩌지? 꽃가루 간지럼증이야.
0: 뭐? 그럼 나 이제 어떡해?
7: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0: 정말 정말 나가고 싶으면?
7: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다녀와선 깨끗이 씻고.
0: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나 소풍 가도 돼?
2: 소풍? 소풍을 어디로 가는데?
0: 꽃구름 언덕!
2: 꽃구름 언덕? 응. 거긴 꽃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
8: 스푸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꽃구름 언덕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0: 뭐? 정말?
4: 그래, 많이 서운하겠지만 내일은 소풍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0: 에이, 소풍 가고 싶은데. 아, 꽃가루 간지럼증이라니.
2: 스푸키!
0: 너희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2: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말이야. 너 마스크를 쓴 거 보니 꽃가루 간지럼증이 맞구나?
9: 이거! 아니야! 그냥 코감기래. 오늘만 쉬고 나면 낫는댔어.

0: 그럼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는 거야?
1: 당연하지.
0: 잘됐다 소풍이.
2: 그래? 간지럼증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구나.
0: 그러게 말이에요.
1: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0: 어서와 스푸키.
1: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지 할머니.
2: 좋은 아침이구나, 스푸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구나.
1: 감기 다 나았어요. 다시 걸릴까 봐 조심하려고요.
2: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3: 네! 출발!
2: 여기만 지나면 바로 꽃구름 언덕이란다.
0: 우와, 정말요? 빨리 가자.
1: 답답해.
4: 와, 이제 살 것 같다. 같이 가, 얘들아.
2: 자, 다 왔다.
3: 우와, 예쁘다.
2: 정말 그렇지?
0: 우와, 저기 나비떼가 있어. 가보자.
3: 같이 가.
2: 너무 멀리 가지 말렴.
3: 네.
4: 나비야, 나랑 놀자.
0: 스푸키, 좀 이상해 보이는데?
2: 스푸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하다, 스푸키.

0: 무슨 일이야, 진?
1: 방금 꽃구름 언덕에서 데이지 할머니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스푸키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대.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알았어.

0: 잘 돌아.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네.
2: 안돼.
0: 조용히.

0: 여기야, 여기!
1: 헨리, 상황은 어때?
0: 웃기는 꽃가루 간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나무에 깊이 박혀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1: 알았어. 로이, 크레인을 준비해줘. 엠버는 나와 함께 내려가자.
0: 됐어.
1: 스푸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고 올라가 줄게.
2: 헐리,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
1: 알았어. 로이, 응급처치를 할 거야. 단단히 잡고 있어줘.
3: 걱정 마.
2: 스푸키, 해독제를 줄게. 훨씬 나아질 거야.
0: 안 돼! 내가 갈게!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1: 그런데 스푸키, 친구들에게 왜 꽃가루 간지럼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2: 그게 친구들하고 소풍을 못 갈까 봐 그랬어.
1: 아, 그랬구나.
3: 하지만 스푸키,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니까 말이야.
2: 네, 이제 알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4: 그럼, 당분간만 참고 조심하면 다시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을 거야.
2: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볼게.
0: 자, 그럼 스푸키의 안전을 위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1: 나 재채기해. 헨리, 너도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아니야!
2: 맞는 것 같은데. 헨리, 너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해.
1: 아니야! 난 꽃가루 간지럼증 절대 아니야!
2: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1: 뭐?

0: 신나는 기차 여행.
1: 어? 트리노 온다.
2: 난 멋쟁이 트리노.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3: 안녕 트리노.
4: 어? 트리노,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뭐가 달라졌을까요?
1: 뭐가 달라졌지?
5: 아, 알았다. 트리노, 이제 손님도 태우는구나.
2: 빙고, 맞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싣는 대신 손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1: 멋지다. 트리노, 우리도 태워줄 수 있어?
2: 물론이죠. 그만, 내일은 예정된 손님이 없어서 특별히 모실 수 있는데 내일은 어떤가요?
1: 내일? 당연히 좋지.
2: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자리에 늦지 않게 모여주세요.
3: 알았어. 고마워 트리노.
2: 천만에요.
6: 기차 역에 가요. 아침 일찍 가요. 보세요, 기차들이 줄을 섰네요.
1: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5: 좋아.
1: 어? 구조대다.
3: 안녕 기차.
7: 안녕.
8: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야?
1: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9: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길은 좁아서 위험하니까 다음엔 큰 길로 다니도록 해.
1: 이 길이 더 빨라서 말이야.
5: 다음엔 그렇게 할게.
4: 그런데 저 귀여운 동산들은 뭐야?
5: 귀엽긴. 냄새가 엄청 나는데.
10: 아, 이거? 거름을 만드는 중이야.
1: 거름? 거름이 뭔데?
11: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같은 거야.
12: 냄새가 좀 지독하지?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거든.
1: 배설물이라면?
3: 똥이잖아!
1: 신기하다. 똥이 영양분이 된다고?
13: 조심해 맥스, 그러다 빠지겠어.
5: 그래, 내일 기차 여행 가려면 오늘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1: 응, 알았어.
12: 너희들 내일 기차 여행 가는 거야?
1: 응, 트리노가 여행을 시켜준대.
3: 우와, 좋겠다.
8: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2: 기차 여행이라니 얼마나 즐거울까?
10: 맞아. 기차 안에서 맛있는 간식도 얌얌 먹고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8: 창밖으로 멋진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말이야.
9: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땐 기분이 최고지.
12: 중장비 마을 친구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겠는데?
3: 그러게.
4: 얘들아, 내일 늦지 않게 기차역으로 가려면 8시엔 일어나야 돼.
3: 알았어.
4: 그럼 모두 잘 자.
3: 잘 자.
1: 미니맥스,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린 내일 트리노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갈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이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잘 자, 미니맥스.

0: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1: 배씨! 배씨! 어서 일어나!
2: 왜 불러?
3: 벌써 9시가 다 돼가 기차 여행에 늦었다고.
2: 여행? 깜빡했다.
1: 빨리 와! 트리노가 기다린다고.
2: 같이 가!
4: 트리노 씨!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0: 여행? 그래서 저 난리였구먼.
5: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날아가는 참새님 알고 있나요?
4: 트리노!
5: 어서 오세요.
2: 늦어서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1: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잤지 뭐야.
5: 이해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떠나기 전 잊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래요?
3: 나는 없어.
1: 나도.
2: 나도 없. 아, 맞다. 미니맥스.
5: 미니맥스가 뭐죠?
2: 내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깜빡하고 안 데려왔지 뭐야. 어떡하지?
1: 어떡하긴, 그냥 가야지.
3: 그래, 미니맥스는 다음에 데려가자.
2: 안 돼, 같이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하겠어.
5: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1: 빨리 와야 해.
2: 기다려, 미니맥스! 지름길로 갈까? 위험해서 안 된댔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 겨우 빠져나왔네. 빨리 가자.
0: 조용해서 좋구먼.
2: 미니맥스! 어? 형 왔어!
0: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
2: 빨리 가자, 빨리! 조심, 조심. 여긴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여기만 빠져나가면 금방이니까. 파리야, 저쪽으로 좀 가줄래?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미니맥스, 누가 좀 도와줘요.
6: 맥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2: 드래키, 거기 미니맥스 좀 구해줘.
6: 알았어, 내가 미니맥스를 구할게.
2: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1: 야, 도대체 맥스는 언제 오는 거야?
3: 그러게, 너무 늦는데.
5: 불길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1: 사고?
7: 지금쯤 트리노와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8: 아마도 그렇겠지.
9: 어디쯤 가고 있을까?
10: 글쎄.
9: 사고 발생! 사고 발생!
11: 무슨 일이야?
9: 방금 기차역에 있는 덤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 맥스가 미니맥스를 데리러 집으로 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대. 아무래도 맥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11: 알았어.

0: 도와줘요.
1: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0: 도와줘요.
1: 맥스랑 트레키잖아. 홀리, 찾았어. 트레키 농장이야.
2: 알았어. 모두 서두르자.
1: 응. 얘들아.
0: 헨리.
1: 곧 구조대가 올 거야.
0: 미니맥스를 먼저 부탁해.
1: 걱정 마.

0: 자! 헨리!
1: 어, 여기, 여기야! 모두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알았어. 로이, 엠버, 서둘러서 구조를 시작하자.
1: 응. 자, 금방 구해줄게. 로이, 준비됐어.
2: 좋아, 드레키. 셋 하면 바퀴를 힘차게 굴려. 하나, 둘, 셋!
1: 잘했어, 트레키.
3: 고마워, 헨리.
1: 저리 가! 저리 가라고!
4: 빨리 나가고 싶어.
0: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엠버, 준비됐어.
5: 좋아, 그럼 당길게. 하나, 둘, 셋!
4: 나왔다.
0: 잘했어, 맥스.
5: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
1: 개운하다.
5: 우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4: 도와줘서 고마워.
1: 천만에.
3: 그나저나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속상하겠다.
4: 전부 내 탓인데 뭐. 미니 맥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1: 맥스, 너무 실망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4: 기쁜 소식? 어?
0: 트리너와 친구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4: 정말? 야호! 신난다!
3: 잘 됐다, 맥스.
6: 자, 그럼 다시 한번 탑승객을 확인해 보겠어요. 포크?
1: 어?
6: 브루노?
7: 여기.
6: 덤프?
8: 여기.
6: 맥스?
4: 여기.
6: 그리고 미니맥스?
4: 여기.
6: 반가워요, 미니맥스.
4: 트리노, 나랑 미니맥스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6: 천만에요. 새 친구를 만나서 저도 기쁘답니다. 그럼 이제 신나는 기차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9: 야호! 여행이다!
6: 잠깐, 또 뭐 잊은 건 없을까요?
4: 잊은 거?
9: 없어.
4: 여행 준비는 완벽해.
6: 좋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1: 잘 다녀와, 얘들아.
9: 잘 다녀와, 얘들아.

0: 나.
1: 아, 우리가 지금 무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 있어.
2: 안녕하세요.
1: 차 너무 예뻐요.
2: 아, 멋져요.
3: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두세 주.
1: 이건 태토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아니고.
4: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서.
5: 잘 갔어요. 이게 친이 딜러고 하는데.
2: 어떻게 내 보내.
1: 아 진짜? 네. 나 아낌없이 주는 거 봐.
6: 안녕. 가지마.
5: 가지마.
6: 가지마. 잘 가란 말은 거짓말이었어.
5: 안돼.
6: 가지마.
4: 얘들아 우리 올해 진짜 시즌3 하면서 어땠어?
7: 나는 우리 막냉이가 새로 들어와서 좋았어.
1: 재홍아 너 와줘서 너무 기뻐. 늦었지만 환영 박수 보낼게. 와.
8: 아깝다.
1: 와줘서 고마워.
8: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9: 근데 힘들긴 해.
4: 아, 힘들긴 해.
9: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1: 그치.
9: 인생은 혼자 아닌가.
1: 맞아.
9: 다 같이 있는 게 재밌다.
4: 나은이랑 재홍이는 오늘 좀 친해졌어?
7: 원래 친했었어.
9: 나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더 친해진 것 같아.
4: 이미 친해졌지만.
9: 사실 침 짜는 거 보면 성훈이야 해봤고, 정인 누나 해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야.
1: 아, 그랬구나.
9: 그러다 보니까 정인 누나 덕분에 같이 해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1: 아, 너무 좋네. 나도 덕분에 오늘 정인 누나랑 아주 오래된 부부처럼 그런.
7: 그렇지, 여기는 커플이야.
4: 여기는 내가 차 안에서 대화.
1: 정말 이
9: 진짜 대단한 게
7: 호동방을 많이 줬어.
9: 몸이 불편하잖아.

0: 아, 진짜?
1: 왜요?
2: 뭐가 왔어?
0: 뭐야?
2: 수가 나 그냥?
0: 아니면 벌칙 게임이 하나?
3: 뭔가 남닉는데? 난 느낌이 와버렸어.
1: 뭐가 나지?
3: 남닉어.
1: 안차야?
3: 내가 또 내 친구를 한 번도 좀 소개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1: 아, 진짜?
3: 내가 좀 특별한 그거? 친구를 초대를 했어. 나윤이 너가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아, 너도 막 설렐 수가 있어.
1: 그래?
3: 잠깐만, 에드가
4: 없는데?
3: 눈 감고 있어.
1: 눈을 감고 있으래.
5: 눈을 감고 있으라고?
3: 뭔데? 애들아, 해피, 해피야, 해피.
0: 너 친구가 있었어.
3: 해피야, 이쪽으로. 눈 감아. 눈 감으세요.
2: 눈 언제 떠요?
1: 정희 누나 친구가 진짜 없거든?
3: 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보면 돼요.
1: 네.
3: 자, 하나, 둘, 셋. 해피.
1: 아, 야, 뭐야? 박수 안 치면.
3: 동현아!
1: 아, 동현아.
6: 아니, 사실.
3: 동현이잖아.
1: 야.
6: 뭐야, 한 명 여기 죽은 거 아니야?
1: 아니, 손에 뻗어서 비는?
3: 어디서 굉장히 낯익은 실루엣과 얼굴이 탁 내리는데? 애가 너무 살이 찐 거예요, 동혁이가. 나 진짜로 한 1초 동안 쟤 동혁이 맞아? 이러고 봤어요.
2: 야, 봐봐. 아직 차가 안 떠났잖아.
3: 아.
0: 또 있어요?
6: 아, 그 뭐 내키진 않지만.
1: 형! 진짜 생일이야?
3: 대박이네.
6: 나를 자꾸 너무 따라다녀.
1: 진짜 생일이야?
0: 진짜
1: 미호라! 미호라!
7: 아, 그래.
1: 아,
7: 생신 거야, 생신 거야.
1: 나는 공식적으로 오늘 된 거야.
3: 아, 여러분, 이거?
8: 잠깐만, 다리 안 아파?
9: 괜찮아. 꺾어. 오케이.
8: 됐다.
9: 됐어. 자세 편해? 괜찮아?
8: 서련 씨 왜 찾는 거야? 그건 AOA 서련 씨고.
1: 하지 못하니.
8: 아, 그렇구나.
2: 서련 씨 서련이네?
10: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박정인 또 갑자기 자기가 친구 불렀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0: 사실은 정인은 이제 전부 입수해가지고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인을 좀 빠르게
1: 들었거든요. 진짜로?
0: 네, 그래서 진짜 찐 대학교
3: 진짜
0: 대학교 때부터 알던.
1: 아, 진짜요?
0: 선배이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했고.
3: 선배님.
0: 예.
3: 그 형아

0: 하는 친구가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재용이 저희랑 있을 때랑 또 진짜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 재용이는 어떻게 다를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1: 형은 편하게 앉아요.
2: 나 하나 더 들어가.
3: 여기 뭐 앉아? 여기 누구 앉아? 그럼
2: 여기
3: 정인이
2: 아니,
3: 앉아?
2: 둘이 여기 앉아.
4: 여기 둘이
5: 어떻게?
4: 앉아.
6: 갑자기 사람이 진짜 많아졌네.
3: 아, 그래.
4: 이거를.
2: 야, 우리 세비고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있냐?
1: 아, 사람 많으니까 지금.
3: 지금 뭔가.
1: 옷을 꽉 찼어.
3: 진짜 캠핑 온 것 같아요.
4: 나는 홍윤이 친구가 아니야.
3: 그래.
4: 나는
3: 난 지금... 동혁이야, 사실.
6: 아, 난 배신 안 해.
4: 나는 동혁이 친구야. 친구로 온 거니까.
6: 나 저 양반이랑 달라. 바로 배신 때리네.
4: 저 양반이야.
2: 야, 근데 형님 인사 좀 묻자.
5: 게다가 바람처럼 같이 들려. 옆에서 와 시끄럽고. 이게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못 들으니까 본의 아니게 스테이지 받았어요.
7: 저희 청가 정인들은 뭐 말을 안 하고 거의 소화로만 쓰다 보니까 거의 말을 거의 심하면 하루 동안 얘기 안 해요. 심각하면
2: 하루 심지어, 좋은 소리가 없구나.
7: 네, 심지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한 데 있어요. 그, 오늘 갑자기 막 찾아오니까 이 말하는 게 다 까먹었어요. 이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3: 이, 저 재웅이가 하는 소리 뭔 말인지 완전 이해할 수 있어.
6: 왜?
3: 배드민턴도 청각 선수들이 있거든? 같이 훈련을 했던 적 있어. 나만 지체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 그들은 수화로 얘기를 하는데. 와, 그래. 그것도 힘들더라.
2: 거기에 끼면은 우리가 뭐랄까 언어 장애가 갖게 되는 거지.
3: 갖게 되는 거라서.
7: 아, 나 뭐야. 언젠가는 수화를 써보고 싶다. 이 모든 사람한테.
2: 수화 마치기 한번 하자.
7: 간단한 건데 이거 방송 나오시나 싶을 텐데.
2: 아, 그냥 다 해봐.
7: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건데.
2: 해봐.
8: 이제 간단한 거 하면 되지.
7: 아, 오해하지 마세요.
6: 오해하지 마세요.
7: 나 먼저 일단 첫 번째 갑니다.
4: 저 산
7: 맞죠?
3: 아 이거 산입니다.
4: 인터넷에서 봤어.
3: 가운데 손가락 말하는.
4: 아 지금 왜 이런 걸 봤지?
7: 매산 산. 이게 산이에요.
3: 산.
7: 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갑니다.
8: 하늘 하늘
3: 채요.
8: 하늘.
3: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대웅아?
7: 에?
8: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7: 아 이거 방송 나올 수 있겠죠? 힌트는 옆에 있습니다.
2: 옆에?

0: 친구.
1: 나무.
2: 에?
1: 나무.
2: 나무? 아니요. 틀렸습니다.
0: 친구, 친구.
2: 아, 비슷한
3: 가족?
2: 게 아닙니다.
3: 에? 가족?
2: 아닙니다.
4: 동료?
2: 에?
4: 동료.
2: 아닙니다.
1: 아, 형. 형.
2: 정답.
1: 아~
2: 형입니다.
1: 아~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3: 아, 옆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2: 그러면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동생입니다.
1: 아.
2: 가만히 있으면 4. 아,
0: 그러면은 홍윤이 형 한 번만 불러줘요.
1: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의미로
2: 하시면 안 돼요.
1: 그러니까요. 범이가 학교 딱 과 후배였어 그러면?
5: 네.
1: 웅이가?
5: 네.
1: 아 진짜? 네. 같은 수업 듣고 이랬나?
5: 네.
1: 근데 수업에서 웅이가 뭔가 수업에 잘 참여를 못했어?
5: 참여 못하기보다는 일단 뭐 발표를 할 때 나는 청각장애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하고 아~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1: 아 얘기를 했었어? 네.
5: 근데 이제 저는 발표할 때 웅아 너는 장애인이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 이제 학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1: 아~
5: 그래서 너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나는 박재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썼던 것 같아요.
1: 네. 아 진짜?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친해진 거야?
5: 그러면서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맨날 부르면서 밥도 같이 먹고.
1: 아 진짜?
5: 야, 같이 혼자 먹었거든요.
4: 아 진짜? 네.
1: 야 우기 왜 그래? 주장 네. 왜 혼자 먹었어?
5: 인간 돕고 다니잖아 얘가.
1: 아, 그래서.
5: 저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좀 그때부터 이제 잘 챙겨주고 하니까 형 동생
2: 좀 소심했었고 이제 장애라는 게 좀 편견이 좀 심했거든요. 교수님도 맞을 때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항상 먼저 사과를 해요. 발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청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1: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5: 똑같았어요.
1: 죄송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5: 네. 네.
2: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얘기하고 문법도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1: 진짜?
2: 네, 자신감이 조금 만약에 형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4: 그만큼
1: 너무 좋은 관계다.
2: 그때 당시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자신감 너무 확 항상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이가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귀가 내가 정말 귀가 좋았으면 차린이 몸이 안 좋았다면 차린이 소통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4: 전 재웅이가 항상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만 보여줘서 뭐 주눅이 들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6: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에서 깨나오듯이 좀 밝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뭔가 좀 그때는 아 짠하다? 아니야 대견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난 근데 이거 범이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이런 게 장애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 괜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되게 어떻게 이렇게 호탕하게
2: 없어,
1: 얘기했냐?
2: 없어 화내면 그냥 화내는 거야.
1: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생각을 했어?
5: 딱 근데 눈에 보였어요 그 친구가. 네. 박재웅이라는 친구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제 동기들도 안 챙기는데 제가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고 하니까 제 동기들도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밥 먹자.
1: 아. 네,
5: 그렇게 이제 좋게 이제. 네.
1: 진짜?
6: 그러면은 네. 주변에 그 좀 지인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4: 과 자체가
2: 학과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1: 아 그래서?
4: 근데 범위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하지 마라는 거는 너 장애인 아니야 뭐 그러면 하지 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미리 주눅들지 마. 너가 죄송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해서.
5: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수업 듣는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장애는 일단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2: 이제 자신감을 많이 키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고 이제 떳떳하게 다니는 거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는 거고. 근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0: 우와. 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 괜히 말했잖아.
1: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 마술쇼를 하나 오. 보여주도록 할게.
2: 준민이한테 배웠어?
1: 어, 내가.
3: 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2: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
1: 안 들어갔어?
2: 뭐가 색깔이 달라? 언니 지금 둘이 파란색이야.
1: 아, 진짜?
2: 어.

0: 근데 진짜 확실히 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하나하나 한분한분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좀 조화로워서 좀 매력적인 것
1: 오,
0: 같아요. 예. 네.
1: 너가 본 매력은 어떻게 달라?
0: 약간 누나는 생기발랄한 누나. 이 밝은 에너지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2: 맞아.
1: 근데 나는
2: 맞아.
1: 사실 밝은 사람은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밝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이 환경이 되게 편하다라는 거야. 사실 밖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내가 많이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상황이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랑 다닐 때, 무엇보다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
3: 우리 세비고 멤버 친구들이 다들 각자 영역에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오래된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좀 어떻게 좀 봤어? 나 승일이한테도 그게 궁금했어. 얘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 거를 알고 있었을지
1: 오,
3: 그냥
1: 궁금하다.
3: 어.
4: 그치? 이렇게 잘살 거라고 생각한 친구지. 홍윤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좀 다사다난하다. 정말 변화도 많고, 뭐더잘 알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자꾸자꾸 생기고, 바뀌고, 또 어떨 땐 이런 걸 하고 싶어,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진짜 뭐 눈을 엄청 빛내가면서 막 엄청 열띠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친구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리 잘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옆에서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나는.
5: 이제 말씀처럼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찾아올 거고 그 기회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지금인 것 같아요. 네.
3: 오.
5: 지금인 것 같고 저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0: 나는 나윤이가 사고 났을 때도 그 후에도 만났을 때난 사실 똑같았어.
1: 그러니까 팔을 절단된 거 나서 이제 봤을 때.
0: 나는 나윤이한테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나윤아 걱정하지 마. 조만간 기계팔 나온다고.
2: 맞아, 맞아. 그랬어.
0: 너 나중에 다
2: 맞아,
0: 달수
2: 맞아.
0: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윤이가 운동도 잘했지만 나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나윤이가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3: 맞아.
0: 나윤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것들도 더다 잘할 수 있다고 믿어.
3: 맞아.
0: 원래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거든.
3: 맞아.
0: 그래서 내가 다 못하잖아.
2: 아니야,
1: 아무래도 마지막에
3: 그래.
0: 장난입니다.
1: 근데 친구들이 나는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다 약간 동혁이 내 친구들은 다 동혁이처럼 그냥 내 장애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일상화 시켜줬다. 그랬더니 내가 장애를 받아들일 때도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은 거야. 그냥 뭐너 아, 괜찮을 거야. 그냥 이런 우리 맨날 막 놀고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장애를 뭔가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3: 나도 생일이한테
1: 고맙다.
3: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먼 우리 서울 끝자락에 있는 우리 집에서 분당 내 병원까지 정말 주말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고 무슨 보호자도 아닌데
2: 아, 너 자고
3: 그러면서
2: 왔다 그랬지.
3: 있는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냈던 게내 재활에서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던 거야.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데는 얘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줬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엄청 큰 뭐랄까 좀 힘이 됐던 거지.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친구 된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4: 갑자기?
1: 그치, 아니 근데 이게
6: 아,
1: 좀
6: 이거는 인정한다.
1: 낯간지럽지. 친구 사이에
2: 고마워.
3: 아, 맞아. 이제 올한해다 갔는데 다들 올해 어땠어? 2025년 어떤 한 해였어?
0: 나는 도전.
3: 오, 도전?
1: 도전이었어.
3: 왜? 어떻게?
0: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장비들을 다 샀어.
3: 와우.
0: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1: 난 알지.
3: 있어. 카메라 샀구나.
1: 참고로 원래 배우 준비했던 거 알지?
3: 맞아.
5: 저는 새로운 경험? 지금 이 자리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늘 새롭고 그런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장하는 마음으로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4: 다시 시작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음원도 냈고 이번 달부터 좀 작업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이지 않았나. 홍일은 어때?
3: 나는 강연 활동을 지금 한 5년 넘게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할까?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명랑하게 뭔가 에너지 있게 우리 장애들을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 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는 게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1: 우리의 나이로 우리가 한 살부터 먹었던 그 나이대로는 전혀 뭔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장애 나이는 7년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완전 커리어를 잃은 상태에서 7년이면 진짜 뭣도 아닌 그냥 20살짜리 애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오는 상충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막 도전들을 하나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좀 긍정적이게 좀 마음을 좀 바꿔먹고 그렇게 좀 도전하고 성장했던 한 해였지 않았나. 25년이.
3: 맞아.
1: 라스트. 왜 울어?
2: 아 이게 염기가 와가지고.
1: 나는 내 이야기에 감동받은 줄 알아.
2: 미안하다.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 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고 좀 살아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좀 더 나 자신을 믿고 표현하고 일하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
6: 갑자기 올해가 애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셈이고.
7: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청각 장애인데 말 많이 해 얘기해라.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말을 발음 좀 연습하래. 저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편은 발음을 조금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쪽에는 완전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난감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영원한 저한테 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한참 부족하겠지만 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우리 여기 와서 별을 안 보지 않았어?
3: 아 그러자 그치? 좀 보자.
8: 너무 밝았어.
9: 찬나무 보이는데?
3: 야 이거 진짜 예쁘지 이렇게 보는 거.
1: 여기
7: 조명 꺼야 될 것 같은데요?
9: 형 드디어 잔나무를 보는
3: 드디어. 아.
10: 너머로 한번 가봐.
1: 너머로?
10: 아니 거기 말고 이제 앞쪽으로.
1: 앞으로? 없는디?
7: 방송 거짓말 하면 안 돼.
2: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1: 아니야.
3: 2026년엔 다 우리의 별을 찾자.
7: 거의 없는데.
1: 세비고별이다.
9: 이야, 갑자기 별이 저렇게.
1: 세비고 자리. 세비고 자리.
2: 세비고.
1: 세비고 자리.
3: 얘들아 나는 어릴 때 승일이랑 이맘때 연말에 노래 자랑을 같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를 같이 나가서 그런 걸 또 같이 하고 김동률 가수님의 감사를 불렀었죠.
2: 그러세요.
1: 아 근데
9: 그래요. 네.
2: 박수 가자.
9: 박수.
4: 우리 노래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0: 예, 뭐 여기까지만.
1: 다르다.
2: 맞아, 노래하면 언니인데.
3: 아름다운 청춘의 한강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4: 가자!
3: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도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펼쳐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5: 힘들 때만 옆에 있으면 동정이고요 차라리 잘될 때만 옆에 있으면은 이건 우정이 아니야 비즈니스야 예, 한데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이게 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깊은 우정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2: 걱정 안 된다.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이렇게 그냥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친구구나. 그러니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1: 하고 차박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선물 받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캠핑 재밌는데?
6: 신발 넣어줘요.
0: 그래.

0: 형 물어볼게. 야 이거
1: 받아.
2: 바이.
3: 저희가 체격이 큰 남자 둘이 갓 그 소형차에 같이 자려니까 걱정했는데 웅이가 한번 올라가 보더니 이거 위에서 잘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자라고 했어요.
4: 사실 위랑 밑에랑 너무 달라요. 공기 자체가 밑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 홍현 진짜 잘 잤겠다 느꼈는데 아 나도 좀 따뜻하게 한번 좀 누워볼까 했는데 이미 홍현이 이미 대팔자로 누워있더라고요.

0: 어, 물소리.
1: 근데 여기도 캠핑할 수 있네.
0: 어, 물소리, 물소리. 어,
1: 옆에 물
0: 나가보자.
1: 그래?
2: 야, 이거 뭔지, 나무 이거 나무 엄청 멋있다.
0: 아, 나무 보여?
2: 나무 가지 이렇게 보여.
3: 맞죠. 잔가나, 그러니까 잔가시가 이렇게 쭉쭉
1: 나는,
3: 뻗어져 있어.
1: 난 정희 누나 봐도 모르겠어.
0: 왜?
1: 안 보이는 거 맞는데 어디까지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2: 약간 아닌가? 이렇게 진한 거 있잖아. 진하고 굵은 것들은 보여. 어. 새 이런 건 안 보이는데 나무 이파리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이런 큰 얘는 근데 무슨 천장처럼 있네?
4: 나는 아침에 방에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이랑 물소리 들으니까 좋네. 힐링되네.
5: 1박 2일의 캠핑은 우정 캠핑이었다.
1: 역시 캠핑은 우리 서로 몰랐던 거를 서로 알 수 있는 시간?
2: 그냥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삐걱대고 좌충우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이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6: 네 명이선 안 돼요. 한 명 더 불러주세요. 이랑님 불러주세요, 그날. 그 추우니까 약간 눈 위에서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말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괜히 괜한 말을 하고 왔습니다.
7: 취소.
6: 취소, 취소.

0: 게임 오버.
1: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쿠폰에 사놨다, 야.
1: 밥 한번 사.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학생들과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소외된 청소년들을 바다로 이끌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환경의 수호자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죠. 지구 탐사 이야기에서 이들을 만나봅니다.

0: 뉴질랜드에서 포식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클랜드 동물원이 약 100년간 대중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던 금단의 섬을 찾아내서 안전한 서식지를 꾸며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오클랜드에서 배로 약 1시간 거리엔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은 섬 중 하나가 있죠. 로토로아라 불리는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4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고도 큰 섬이죠. 이 섬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좀 알려주세요.
1: 로토루아 섬은 역사적으로도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섬 자체가 구세군의 유산이거든요.
0: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구세군이 이 섬을

0: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는 시설로 활용했죠.
1: 뉴질랜드에선 알코올 중독이 불법이어서 구세군이 이리로 환자들을 데려와 회복을 도왔습니다.
0: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 알코올 중독이 더는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자 치료소는 2000년대 중반 문을 닫았죠. 그러자 로토루아 섬 국민신탁과 오클랜드 동물원이 손을 맞잡고 이 섬을 새로운 피난처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다시 이곳 고유종 동식물에게 돌려주게 된 거군요.
1: 네, 이번엔 사람이 아닌 환경 구세군으로 변신한 거죠.
0: 뉴질랜드에선 고유종 식물과 동물이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을 따라 잠입한 쥐며 여타 침입종이 수백 년에 걸쳐 이곳 고유의 야생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처음 뉴질랜드에 정착민이 들어온 이후로 60종 이상의 동물이 멸종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뉴질랜드 고유종을 살리기 위해 20세기 중반부터 침입종 포식자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2: 50년 전에 한 섬에서 쥐를 박멸했죠. 당시엔 불가능하다고들 했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잡냐고. 하지만 그들은 해냈고 이후로 섬을 하나씩 정화해 나갔죠.
0: 이제 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로토루아 섬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변신했습니다. 오클랜드 동물원이 이곳 자연 생태계를 재건하는 대신 전국에서 멸종 위기 종을 들여오고 있죠.
2: 이곳 식물은 거의 다 인공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을 직접 들여왔고요. 과정은 인위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야생이 번성하고 있어요.
0: 이곳 동물 중 일부는 최후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동물원 측에서 특별히 주시하는 중이죠.
2: 그냥 보통 수신기예요.
0: 이걸로 뭘 하죠?
2: 지금 이걸로 타카헤라는 새를 추적할 건데요. 아주 희귀한 종이죠. 3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0: 300마리요?
2: 네, 맞아요.
0: 전 세계에서?
2: 네, 귀중한 새라서 늘 주시하고 있죠. 등에 송신기를 메고 있는데 그 안에 든 무선기기가 삐삐 하는 신호를 내보내죠. 이걸 활용하면 새를 찾을 수 있어요.
0: 멋져요.
2: 시작하죠.
0: 가깝네요.
2: 가까이 있어요.
0: 이쪽에서 더 크게 들려요.
2: 찾았어요.
0: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가슴 쪽에 파랑이랑 초록빛이 돌아요. 머리하고 뒤쪽에도요. 타카헤는 텃세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로토루아 섬에선 몇 쌍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새의 삶은 야생과 사육의 중간쯤이죠.
2: 해마다 검진을 합니다. 보통 땐 그냥 내버려 두죠.
0: 이런 희귀종을 직접 보다니 영광이군요. 로토루아 섬은 피난처인 동시에 어린 학생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2: 우리는 이 섬을 야외에 있는 체험교실로 활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목표죠. 2050년까지 뉴질랜드를 포식자 없는 땅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거든요. 이런 꿈을 이루려면 도우미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0: 2050년까지 포식자 없는 뉴질랜드라니 환상적인 목표네요. 이런 섬이 있기에 가능한 꿈이죠. 곧이어 이번엔 호주의 한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어린 학생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물고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흰동가리는 바닷물고기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잘 알려진 물고기인데요. 안타깝게도 높은 인기와 수요로 인해 야생에 사는 개체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한 학교가 구조에 나섰죠. 호주 퀸즐랜드에 자리한 벨지언 가든 공립학교는 평범한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 세계에서 흰동가리를 키우는 초등학교는 우리 학교뿐이죠. 학교에서 흰동가리를 키운 지는 6년쯤 됐어요.
0: 브렛 머피는 흰동가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교사이자 멘토죠. 목표는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3: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꽤 많은데요. 먹이 주기를 주로 하죠.

0: 어떤 날은 통째로 주고 어떤 날은 부숴서 줘요. 책임감을 갖게 되죠.
1: 먼저 여기 수조를 열어요. 이렇게 밀면 돼요. 그 다음에 먹이를 넣어주면 저절로 녹아요.
2: 부숴서 주는군요?
1: 네.
2: 다들 몰려오네요. 손가락도 막 물어요?
1: 네, 근데 안 아파요.
2: 안 아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수조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0: 바닷물 수조 하나로 시작했는데 흰 동가리가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2: 그래요?
0: 그러자 아이들이 아기를 돌봐야 한다고 나섰죠.
2: 브렛은 그걸 보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돌봄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처 제임스 쿡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흰 동가리 양식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이게 엄마 아빠인가요?
0: 네.
2: 저쪽은 전부 다...
0: 저쪽은 다 아기예요.
2: 네, 그런데 저 반원형 구조물 같은 건 뭐죠?
0: 저 구조물은 흰 동가리 양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조물의 천장 안쪽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2: 그래요?
0: 안전한 동굴 환경을 재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알을 낳는 걸 직접 보기도 했어요. 암컷이 와서 알을 낳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와서 알을 낳는데 굉장했어요. 암컷이 알을 다 낳자 수컷이 알 바로 위에 자리를 잡고는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며 알을 살살 쓸어줬어요. 부채질을 하듯이요. 마치 먹는 것 같지만 돌봐주는 거예요. 암컷은 그냥 주변을 돌아다녔죠.
2: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나머지는
0: 네, 그렇죠.
2: 네가 해라.
0: 네.
2: 이렇게 엿새가 지나고 나면 발달 중인 치어의 눈이 까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학생들이 알을 특수 수조로 옮겨주면 8일째 되는 날 안전하게 부화하죠.
0: 여기서 부화한 흰 동가리가 아마 400에서 500마리는 될 거예요.
2: 와,
0: 네.
2: 다 자란 다음엔요?
0: 수족관에 팝니다. 우리가 키운 흰 동가리가 호주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여기서 생긴 수익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죠. 사실 크게 보면 이는 환경 보호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죠. 물고기 전문점을 통해 거래되는 바다 물고기 중 대부분은 야생에서 포획됩니다. 그런데 흰 동가리의 예에서 보듯 특정한 종이 갑자기 수요가 높아지면 남획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은 산어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벨지언 가든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직접 기른 물고기를 팔아 야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리는 중이죠.
0: 우리끼리 늘 하는 말이 여기서 파는 물고기가 야생의 물고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래요. 모두 자랑스러워하죠.
2: 물고기 키우면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랑 바다에 대해 많이 배웠나요?
1: 네, 산호초에서 이런 물고기를 잡아가면 야생의 개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2: 벌써 세상을 바꾸고 있군요.
1: 네, 그러고 싶어요.
2: 멋져요. 곧이어 이번엔 펜실베이니아로 가서 인간의 활동이 민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펜실베이니아주 스킬퀼 강은 전원의 농지를 가로질러 가장 큰 대도시 중 하나로 흘러드는데요. 다양한 지형을 관통하는 특성 때문에 인간이 이 강에 끼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요. 물은 생명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도 하죠. 우리 푸른 행성의 약 4분의 3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인간이 사용 가능한 민물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에선 해마다 여름이면 스퀘킬 하천 탐사 학교가 열리죠.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민물 생태계를 가르치는 게 목표인데요. 학생들은 일주일에 걸쳐 애플

0: 아파치아 산맥 근처의 시원지에서부터 필라델피아의 델라웨어 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스퀴킬 강을 따라갑니다. 스퀴킬 강과 델라웨어 강은 필라델피아 150만 주민들의 식수원이죠. 학생들은 강을 탐사함으로써 현대 도시의 민물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수도가 식수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지금 보시는 이런 물길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0: 학생들은 강을 따라가며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갖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1: 자, 오늘은 이 지점을 흐르는 강물을 채취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별로 모여서 가방을 챙기세요.
0: 학생들이 실시하는 테스트는 다양합니다. 물의 온도, 산성도에 용존 산소량도 측정하죠.
1: 지금 여기선 윙클러법에 따라 용존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물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는지 정확한 양을 알아낼 수 있죠.
2: 7.9요.
1: 용존 산소 농도가 7.9 ppm으로 나왔어요. 7이 넘는다는 건 물고기가 숨쉬기 편한 농도라는 뜻이에요. 아가미가 있는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죠. 좋네요.
0: 물속에서 수생생물을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3: 지금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돌을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냇물에 사는 곤충을 찾는 중이에요. 이따가 잡은 걸 가지고 나와서 수질 기준표의 곤충 그림과 대조해 볼 거예요.
0: 학생들이 주로 찾는 건 다양한 대형 무척추 동물. 이를테면 가재나 강도래, 물삭갓벌레과 등인데요. 이들은 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종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기에 적합합니다.
1: 지금 각자 잡아온 것들을 배양 접시에 분류해 놓고 어떤 종인지 수질 기준표의 그림과 비교하며 찾아보고 있어요. 오염을 잘 견디는 종인지 또는 덜 깨끗한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종인지 그런 거요. 이건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도 아주 예민한 종에 속해요. 하루살이가 있다면 수질이 괜찮다는 뜻이죠. 원래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살거든요.
0: 며칠 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학생들은 마지막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3: 지금 용존 산소 농도를 측정 중이에요. 이 물은 저 강에서 채취한 샘플이에요. 그간 우리가 해왔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용존 산소 농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곳 농도는 3.4 ppm인데 사실 6에서 10 정도 나와야 해요.
0: 학생들은 테스트 결과를 추적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앱에 모든 자료를 입력합니다. 일단 입력이 끝나면 강의 다른 부분에서 수집한 정보와 비교, 인간의 활동이 민물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결론을 도출하죠.
1: 가장 중요한 건 강이 어떻게 흐르고 기능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3: 환경과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직접 나와서 체험해보니 모든 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4: 강과 냇물 뒤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생태계가 숨어 있어요. 이젠 강이나 냇물을 보면 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0: 곧이어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서 바다를 사랑하는 소녀가 어떻게 소외 청소년들을 돕게 됐는지 알아봅니다. 지구 탐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데요. 전 어려서부터 바다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죠.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10대 소녀가 친구들을 멋진 수중 세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탐사하는 경험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이 열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0: 비영리단체인 바다거북 사랑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소외 청소년들을 자연의 경위로 이끌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1: 바다거북 사랑은 해양 보호를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해양과 체험 학습을 통해 소외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0: KC 소클로빅이 사람들을 자연으로 이끌어야겠다고 결심한 건 3학년 때 노스캐롤라이나 탑세일 섬에 자리한 캐런 비즐리 바다거북 병원을 방문하고부터
1: 거기서 바다거북이 배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로 실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이 기부로만 운영된다고 해서 저도 돕고 싶었죠. 그래서 바다거북 모양의 쿠키를 구워 팔면서 바다거북 보호운동을 벌였어요.
0: 4년간 무수한 쿠키를 구워낸 끝에 케이시는 12살이 되던 해에 바다거북 사랑을 창설합니다.
1: 바다에 대한 저의 관심은 계속 커져갔고 그러다가 소외 청소년들이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바다로 나가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0: 케이시는 오랜 노력 끝에 2010년 지역의 여러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소외 청소년을 위한 무료 여름 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5천 명 이상의 청소년과 함께 미국 곳곳을 돌며 탐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케이시는 자원봉사자 오엔 스위스윅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2: Start to dive. You'll notice I'll have an orange line wheel run down across the raft, about 150 feet for you.
0: 목표는 최근 인공산화초를 만들기 위해 가라앉힌 이인선 두 척을 둘러보는 것. 즐거운 활동이자 교육적인 효과도 큰 체험이죠.
3: One way.
0: 청소년들이 인공산호초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부근의 야생을 살펴보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4: 인공산호초는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에게 번식도 하고 먹이도 찾으며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니까요.
1: 우리는 물고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세어봤어요. 작년에 예인선을 가라앉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부근에 바다의 야생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보려고요.
5: 물고기가 엄청 많았어요. 꼬치고기랑 농어랑 제브라핏이랑 그리고 또 성게도 아주 많았어요.
1: 전 항상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바다를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요. 많이 배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바다의 야생을 탐사하고 색다른 세상을 보는 게 재밌었어요.
4: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해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흐뭇했어요.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연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는 건 즐겁죠.
1: 이제 강과 냇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서로 깊이 얽혀있다는 걸 아니까요.
0: 혁신적인 보존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기쁨이고요.
2: 로토루아 섬은 야생과 인간 간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화 중이죠.
0: 어린 환경의 수호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3: 더 많이 키우면 더 많이 지킬 수 있어요.
0: 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4: 아이들에게 지금 보여줘야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미래니까요. 아이들이 지구의 희망이에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극미중력 상태에 있을 때는 물건을 챙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하러 나갔을 때 카메라가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먼 우주로 임무를 떠난 우주선을 놓치는 일도 가끔이지만 발생하죠.
1: 우주선을 만들면 꼭 뭐가 하나씩 고장이 나죠.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사라졌어요.
0: 몇몇 우주선을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되찾은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손꼽히게 복잡한 임무 중에는 유럽 우주기구가 태양으로 접근하는 혜성에 탐사선을 보냈던 것 같은 임무가 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는 이 탐사선이 혜성 주위를 돌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시도는 처음이었죠. 결국 주된 목적은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께끼로 남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보통 혜성에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한 과정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혜성이 생명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과 유기물을 지구까지 가져온 게 맞을까요? 2004년 우주선 로제타호가 역사상 최초로 혜성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기 위해 우주로 나갔습니다. 앨런 스턴은 로제타호에 탑재된 장비 가운데 하나를 개발했는데요. 이 장비는 혜성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죠. 혜성과 소행성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 뭔가요?
2: 혜성은 내부에 많은 양의 얼음을 가지고 있어서 혜성 주위로 대기가 형성되고 혜성이 활발한 활동을 하죠. 반면에 소행성은 대부분이 얼음이 없어서 주변에 대기도 없고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불활성 상태예요.
0: 로제타호가 마침내 혜성과 만나기까지는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로제타호에서 필레라는 착륙

0: 선을 혜성에 착륙시켜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착륙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 혜성은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혜성에 작살을 쏴서 고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살이 작동하지 않았고 혜성의 중력이 적다 보니 착륙선은 마치 농구공이 튀는 것처럼 혜성 표면에서 튕겨 올랐어요. 착륙선은 1.6km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과는 다른 지점에 착륙했고 또다시 튕겨 오르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연료가 떨어져 멈춰섰죠.
0: 과학자들은 필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필레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거죠. 배터리가 거의 다 된 상태라서 필레의 컴퓨터는 안전모드로 전환되어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착륙선의 운명은 시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1: 다들 필레를 응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들 이 작은 착륙선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착륙선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단 며칠 만에 로제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전 세계 수억 명의 인파가 착륙선 필레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러는 사이 로제타호는 계속 혜성 주변을 돌면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갑니다.
1: 그 전까진 혜성의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측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탐사 결과 혜성 표면에서는 아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물이나 그 밖에 혜성의 활동을 유발하는 모든 휘발성 물질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0: 어떤 혜성 사진을 보니까 혜성 주변으로 후광이 보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1: 뒤에서 비치는 햇빛 때문에 혜성의 대기가 마치 후광처럼 밝게 빛나는 사진이 다수 존재해요. 이런 사진으로 혜성의 대기의 구성이나 표면에서 분출되는 액체의 모습은 물론 그 밖에 다른 현상들도 관찰할 수 있죠.
0: 우주선 로제타호는 2년 동안 혜성 주위를 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임무를 완료하면 혜성에 충돌하는 거죠. 임무 종료 1개월 전, 로제타호는 필레호가 혜성의 어두운 틈새 안에 있는 걸 발견해서 마침내 사라진 착륙선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1: 탐사를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필레호의 위치가 어디쯤일지를 특정해둔 상태였는데 로제타호가 혜성의 틈새에 들어가 있는 필레호의 사진을 찍으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죠.
0: 로제타호는 이 혜성을 2년 동안 돌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착륙선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2년 후에 다시 찾았고 전체적으로 이 임무는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잠시 후 대학원생들이 기상관측기구를 3만 미터 높이까지 띄웁니다. 하지만 기구가 내려간 위치는 수수께끼로 남았죠.
2: 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분석하고 기구가 착륙했을 법한 장소를 생각해봤죠.
0: 지구에서 수천 피트 높이에 있는 곳에 뭔가를 보낼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을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고들 하죠. 이러한 경고는 대기권 끝머리까지 직접 탐사 장비를 올려보낸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학생 5명이 과학실험을 하기 위해 14시간 동안 차를 몰아서 캘리포니아주 팰로엘토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습니다.
3: 우리는 기상관측기구를 띄어서 높은 고도에서 GPS를 측정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김에 우주와 가까운 곳에서 미국의 명소를 사진으로 찍어보자는 생각도 있었죠.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기구가 터지고 나서 우리는
0: 브라이언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하늘로 띄운 기구와 비슷한 기상관측기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 여기 있는 게 페이로드 박스예요. 박스 전체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었는데 스티로폼은 원래 단열 기능이 뛰어나서 아주 유용하죠.
0: 쿨러처럼 말이죠?
3: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페이로드 덱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전자기기들이에요. 기구를 운영하는 두뇌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카메라고요. 사실 이게 진짜 페이로드라고 할 수 있죠.
0: 네.
3: 발품 파는 일은 이 녀석이 다 하니까요.
0: 그래서 설치하신 거겠죠.
3: 네.
0: 기구를 띄운 날, 이들은 기상관측기구에 헬륨을 주입했죠.
3: 기고를 띄우기 직전에 연방항공국에 연락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알리고 기구가 다른 비행기의 항로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4: Godspeed.
5: Godspeed.
6: See you in 2 hours.
1: 같이 있던 친구가 2시간 후에 다시 보자는 유명한 인사를 던졌어요. 보통 기구가 나는 시간이 그렇죠. 하지만 이젠 그 말은 안 해요. 우린 기구가 착지할 때 따라잡을 생각으로 착지 예정 지점으로 향했는데 휴대폰을 이용해서 추적했기 때문에 기구를 실시간으로 쫓아갈 순 없었죠. 휴대폰은 착륙한 지점만 알려주거든요.
0: 그런데 이들은 휴대폰에서 그 어떤 신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들 밤늦게까지 사방으로 휴대폰을 찾아 헤매야 했죠.
1: 그날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서비스 지역으로 떠도 믿지 말라는 거였죠.
0: 결국 기구와 휴대폰은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 처음엔 포기하지를 못하겠더군요. 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분석하고 기구가 착륙했을 장소를 생각해봤어요.
3: 개인적으로 저는 기구 일은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 일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덜 속상할 테니까요.
0: 그렇게 이 연구팀이 실험을 시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느닷없이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죠.
3: 우리가 잃어버린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령한테 온 전화인 줄 알았죠. 누가 정성을 들여서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근처에서 하이킹을 하던 사람이 우리 휴대폰을 찾아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연락을 해준 거예요.
0: 연구팀은 돌려받은 카메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3: 팀원 전체가 모여서 그 영상을 봤는데 믿을 수가 없더군요. 영상 자체도 굉장했지만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걸 2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게 특히나 감회가 깊었어요.
1: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감탄했던 건 한 화면에 그랜드 캐니언 전체를 담아냈다는 점도 있지만 특히 구름도 없고 식물조차도 없어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처럼 보였다는 점이에요. 화성을 보는 것 같아서 멋졌어요.
3: 위로 올라가면서 지구의 굴곡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구를 낮에 띄웠는데 기구가 대기권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이 까맣게 변했더라고요.
0: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기구가 팽창합니다. 그러다가 3만 미터 높이에서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습니다.
3: 기구가 터질 때 카메라가 뒤로 기울면서 기구에서 터져서 날아가는 파편들을 바라봤어요. 저한테는 그 모습이 마치 머나먼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는 우주 갈매기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0: 장비는 이들이 예측했던 착륙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착륙했습니다. 단지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해서 그걸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1: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도 완벽한 준비란 없다는 거죠.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더라도 잘못될 걸 예상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예상하고 따로 백업 계획을 준비해야 하죠.
0: 잠시 후 잃어버렸던 우주선을 기적적으로 다시 회수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7: 연구소의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받았죠. 주말에 집에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0: 나사가 우리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보낸 우주선 중엔 임무 수행 기간이 훌쩍 지나서까지 잘 작동하면서 오랫동안 값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무리 튼튼한 우주선이라도 언젠간 망가지기 마련이죠. 2006년, 나사는 우주선 두 대가 실린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소가 제작한 이 우주선들은 스테레오 A와 스테레오 B로 명명됐는데요. 둘은 서로 다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도록 설계됐죠.
7: 두 우주선을 태양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날도록 함으로써 태양의 완벽한 3D 이미지를 넣는 게 스테레오 계획의 목표였어요.
0: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태양을 관찰하다 보면 일명 우주기상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대해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주기상이란 게 뭔가요?
7: 다들 우주가 조용하고 얌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격렬한 곳이죠. 태양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뜨거운 가스와 플라즈마 같은 게 무시무시하게 들끓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원인이 되고요. 그 밖에 존재하는 현상으로는 코로나 질량 분출이 있는데 말 그대로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와 방사선 등의 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현상을 코로나 질량 분출이라 부릅니다.

0: 불러요.
1: 이게 전력선은 물론이고 컴퓨터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가전기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우주선들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2: 이 임무로 태양의 강력한 특성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됐죠.
3: 황성을 이렇게 3D 영상, 즉 입체 영상으로 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숨이 턱 막힐 만큼 아름답고 환상적인 영상이에요. 스테레오 우주선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았고 우리는 이때부터 우주기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태양풍과 태양폭풍이 다른 행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때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2: 스테레오 미션은 워낙 성공적이라서 처음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활동을 지속했죠.
3: 원래 스테레오 미션에 할당된 시간은 아마 2년 반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한 과학 탐사는 그 기간 동안에 모두 끝마쳤고요.
2: 하지만 스테레오 우주선들은 목표 달성 후에도 추가로 8년이란 시간을 더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태양 뒷면에 막 도달했을 때 스테레오 B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사태가 발생했죠.
1: 자이로스코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주선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주선이 회전하면 안테나가 더 이상 지구를 향하지 않아서 연결이 끊겨요. 스테레오 B도 마찬가지였죠.
2: 나사는 스테레오 B와 통신을 재개하고자 절박하게 시도를 했죠.
1: 스테레오 B가 회전을 멈추고 다시 지구의 안테나를 고정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통신을 재개하려고 애썼어요.
2: 하지만 스테레오 B는 그 후 2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우주선인 스테레오 A는 여전히 멀쩡하게 작동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뒤늦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은 걸 처음에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1: 일요일 밤에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다가 응용물량연구소의 엔지니어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말에 집에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스테레오 A에 문제가 생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테레오 B와 연락이 닿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2: 다행히 통신은 재개됐지만 스테레오 B가 계속 회전하고 있어서 재기능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 알 일이죠.
1: 어떻게든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길 빌어야죠. 쉽진 않을 거예요.
2: 수백만 킬로미터 너머에 있는 우주선을 조종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테레오 B의 사연만 봐도 우주여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잠시 후, 극미중력 상태에서 그것도 우주유영 중에 장비를 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볼트가 빠져서 카메라가 저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잃어버릴 거라는 걸 직감했죠.
2: 우리 지구 주변에서 크기가 10cm 이상이면서 우주를 떠돌고 있는 물체는 약 2만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실제 작동이 가능한 우주선이고 나머지는 수명이 끝난 인공위성이거나 서로 충돌해서 부서진 우주선의 잔해 또는 로켓의 부품들이죠. 하지만 우주유영 도중에 실수로 물건이 떠내려가서 잔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드 화이트가 제미니오 캡슐 밖으로 나와서 나사 사상 최초로 우주유영을 시도한 이후로 우주비행사들은 종종 우주유영 도중에 물건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써니 윌리엄스도 우주유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두 번의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인데다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50시간 넘게 지낸 경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3: 우주유영은 정말 멋져요. 약간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받는 훈련이 전부 이런 활동을 위한 거니까요.
2: 써니도 우주유영 중에 물건을 놓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은 어떤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들은 단 한 번도 앉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3: 자리에는 앉지 않고 난간이나 발걸이를 주로 사용할 뿐이에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는 않고 테이블 주위를 떠돌아다닐 뿐이죠. 우주 정거장의 도명 창문 밖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 지구가 우리의 행성이고 유일한 집이라는 걸 실감하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2: 써니가 받은 우주에서의 첫 번째 임무는 2006년 12월에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 호를 타면서 시작됐죠. 써니는 우주 정거장에서 4개월을 머물면서 여러 차례 우주 유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3: 우주에서 양손을 쓰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도중에 우주 비행사가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테더라는 줄로 우주 정거장에 고정해둬야 하는데요. 그러다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무섭긴 하죠.
2: 써니의 첫 번째 우주 유영은 7시간 동안 지속되는데요. 우주 정거장의 전력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포함됐습니다.
3: 그때 저는 테더 수업이라고 부르는 걸 하고 있었어요. 우주 정거장에 긴 테더로 묶여있는 상태로 멀리 가야 할 때는 그 테더를 움직여야 하죠. 우주 비행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양손을 놓게 되더라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테더가 몸을 잡아주는 구멍줄 역할을 해요.
2: 우주 왕복선 안에서는 조종사인 빌 오펄라인이 써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빌이 저를 부르더군요.
0: Camera is behind you. I hope it's tethered.
3: 그래서 밑을 내려다봤어요. 카메라는 이 아래 달린 벨트로 몸과 연결돼 있거든요. 보통은 제대로 고정이 돼 있는데 볼트가 풀려서 저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0: It came off of the bracket. The bracket bolts came undone. Okay, we see that.
3: 제가 타고 올라가서 카메라를 잡을 만한 구조물도 없어서 카메라가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저는 잃어버릴 거라는 걸 직감했죠.
2: 이 카메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원히 우주에 남아서 우리 지구를 돌게 되는 걸까요?
3: 제가 놓친 카메라나 그 정도 크기의 작은 물체들은 언젠가는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궤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대기권으로 내려오면서 불타서 사라지겠죠.
0: And I'm doing a pull test right now.
2: 모든 우주 비행에서 그렇듯 써니는 교훈을 얻었죠.
3: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테더 연결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많은 걸 배운 거죠.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렇게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0: The bracket bolts came undone.
3: 우주에 있을 때는 항상 장비라든지 앞에 보이는 풍경, 서로의 모습, 우주복 등을 사진으로 찍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가고요. 안타깝게도 그 카메라는 무척 비쌌을 거예요. 그 후로 대체 카메라를 다시 보내줘서 우리 다음에 도착한 우주비행사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2: 앞서도 언급했지만 갈 곳을 잃고 우주를 떠돌고 있는 인공 쓰레기는 수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높은 궤도에 있는 것들은 제법 오래 떠 있을 겁니다.
4: 우주 쓰레기가 곧바로 지구의 중력에 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연소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인공위성들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해서 돌 수 있도록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기 때문이죠.
2: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위성의 속도도 늦춰지지 않는 건가요?
4: 네, 그래서 실제로 수백 년 동안 궤도를 돌 수 있는 위성들도 존재하죠.
2: 우주에서 잃어버린 것들 중에는 태양 주위를 도는 임무를 맡아 탐사에 나섰던 스테레오 B처럼 비행하다가 중간에 사라진 우주선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유영을 하다가 사소한 물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극미 중력 상태라 모든 게 둥둥 떠다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물건을 일일이 다 챙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도 안 가지만 언젠가는 직접 체험해보고 싶네요.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더 유익한 탐사로 다시 만나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6: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5: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6: 지우개 있었어요.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5: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6: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5: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6: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첫 꿈이었죠.
5: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6: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5: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6: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5: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6: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조

0: 얘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1: 다리? 재밌게.

0: 괜찮아.
1: 뭘 만들고 있었어?
0: 멋진 다리. 아! 이걸로 만들.

여기 불러.

뭐지?

0: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생화네요. 우와.
1: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좀처럼.
0: 와, 진짜 어리다. 귀엽네요. 많이 앳돼 보이네요. 볼살도 통통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0인 상태 때 이 헬로 루키가 큰 희망을 저한테 좀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0: 너무 괴롭고 하다 보면 자기 신발만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제 음악이 뭔가 그 리스너 분들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시작을 한 것도 있고.
1: 수상자는 한여로.
2: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했었습니다. 좋은 음악 만드는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 곡이 나왔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다음 날이 이렇게 공연이어가지고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 곡 선물로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게임 오버 들려드릴게요.

0: 다음 와.
1: 와, 이거.
2: 상황인데?
1: 인간 상황이 나왔다. 와.
2: 진짜 이제 저기 고향에 돌아오는 느낌으로 왔죠. 헬로루키에 출전한 게 저희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3: 2016 올해의 헬로루키 대상 실리카 벨.
4: 실리카
2: 벨. 제 삶 통틀어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어떤 그 딱 찰나였어가지고 그 발표될 때.

0: 저희는 2016년 올해 헬로 루키 우승팀 실리카 겔입니다. 장계하 선생님이 이제 헬로 루키 출전하셨을 때는 저희가 집에서 그 방송으로 이제 챙겨봤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출전을 했고, 그리고 한로로님이 결선에 나가셨을 땐 저희가 축하 무대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로써 뭔가 정점을 찍는 날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또 너무 기쁘고요.
1: 헬로루키 뭐 공감, 사실 저희가 음악을 막 처음 시작하고 할 때부터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의미 있던 방송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멤버들한테도 비슷할 거고, 그 헬로루키가 잠시 뭔가 휴식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다시 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그냥 이 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래서 다신 그만한다는 소리 하기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0: 이제 연주할 곡은 지난 12월에 발매한 빅보이드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때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너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장기합니다. 아,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네. 제가 되게 기분이 묘해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달의 헬로루키 2008년 그 방송이 제 TV 데뷔였어요. 그전엔 TV 출연을 한 적이 없었고 당연히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헬로루키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TV 출연이 그런 생각도 뭐 없진 않았고 아 만감이 교차하네요 진짜 그날 2008년 그 이달에 헬로루키 찍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방송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후 몇 년 동안 저를 기억하는 거의 모든 모습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유명한 뭐 엉엉엉 짤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어요. 예. 그게 아마 가장 유명한 라이브 영상 중 하나가 될 줄은 또 몰랐죠. 만들 때는.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예.

0: 재밌게 생겼네. 그때가 그러니까 만 26살이었던 거죠. 진짜 지금 봐도 아니 자세히 보면 뽀얀데 26살다운 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 나이를 찾지 않았나. 이때도 40대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40대가 돼서 다행입니다. 제 말이 노래 같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갈수록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 방금 노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1: 네. 아 마지막 곡이네요. 네. 아, 만나죠 이별은. 오늘 유독 더 짧게 네, 느껴지긴 하네요. 네. 저 앨범 나와요 이제. 네. 곧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면 한 번씩 들어주세요. 아마 한번 들으면 한 번만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장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공감이 최고다, 이거.

오신 분들도 응모를 10만 명이 했다는데 이번에 못해서 아쉬웠는데 다음에는 꼭 해요. 네. 오늘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알지는 못할 거라.

가지 얘기를 들려줘.

어찌되겠어모게엠마이고 그집에가 동원인가 거연 개성의 오성마이 그사후 훌리 자우징어 소외소외야

干几个给买，我都发咗同一个梦。我梦见我乡下啲桃花开，我忽然之间醒起，原来我已经有好多年冇翻到白驼山。

0: 그러니까 말까 모양인지.
1: 어떤 생각 못 깨우죠, 연.
2: 원함 그리 김문 광수 무이도 아반의 전배 제가 당
1: 이가 못 당은 대응을 건강한 중이요.
0: 내 임타임 더이야.
1: 야, 다음 말은 달래기. 希望聽日天氣好啲。如果日落之後都唔見我翻嚟，麻煩你幫我揾一個人，佢名叫黃玉師，話俾佢聽我香港仲有個人等緊佢。

我唔知点解会咁做，阿红就唔到自己。走嘅时候，佢两啲眼泪喺我面上面慢慢咁干。

我以前听人讲，如果刀够快，啲血咧想我喷出嚟嗰阵，好似风声咁，好好听。估唔到第一次听到嘅，系我自己流出嚟嘅血。

甚有如土王用事曲星而沐浴既出行冲龙杀

佢走嗰日，啲风向南吹，佢特登逆风而行。我记得嗰日系十五，王历上面咁写，失声当值，大利白放。

听到个女人嘅喊声，我突然之间明白点解黄药师每年都会探我一次。

0: 기사에 든 거 이건 뭐 봤냐고.
1: 点解冇话俾佢听我喺度啊？
0: 我应承咗你，所以我始终都冇讲。
2: 真系老实。

立春之后，好快又到咗惊蛰。每年呢个时候，都会有个朋友嚟探我，但系今年佢冇嚟到。

冇几耐，我收到一封白驼山嚟嘅信，因为一场大病，我嫂喺两年前嘅冬天已经死咗。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우리의 여정은 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뇌내 저수지와 댐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공업 도시인 디스부르크에는 루어강이 라인강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강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죠. 쾰른에 있는 라인강 근처에는 도시의 어디에서나 보이는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성당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라인강을 따라가면서 19세기 프로이센 라인 낭만주의의 훌륭한 예인 동화 같은 스톨젠펠스 성을 포함해 그 외 40개의 성을 자랑하는 웅장한 라인 협곡을 탐험하게 되죠. 강변에 있는 중공업지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의 표적이 됐는데 그 피해는 대부분 만하임에서 입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정형식 정원과 자연식 정원이 어우러진 18세기의 아름다운 슈베칭엔 성 정원에서 마무리되죠. 이곳은 1904년 루르 지역에 있던 독일의 산업 중심지에서 절실히 필요로 했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뇌내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1943년 5월 2차 세계대전 중 이곳은 영국 공군의 랭커스터 폭격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했죠. 이 폭격기는 아주 낮은 위치에서 여러 개의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폭탄이 댐을 뚫어 결국 댐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루리의 철강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 독일의 댐들을 공격했던 차스티스 작전의 일부였죠. 이 작전은 댐버스터 습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댐이 파괴된 결과 홍수로 인해 1,5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한동안 많은 산업이 마비됐죠. 하지만 웨네 댐은 강제 노동력을 이용해 4개월 만에 재건됐습니다. 이 대담한 공습은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영국이 단독으로 독일의 나치에 맞서 독일의 심장부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국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우리 여행에서 보게 될 이 수상교통은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독일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엔 도르트문드와 같은 도시를 주요 강의 동맥과 연결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했죠. 이후에 운하가 된 독일의 강은 내륙 항구 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심지어 어떤 항구는 잘 알려진 연안 항들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도르트문드 항구는 부두가 10개, 부두가의 길이가 11km에 이르는 유럽 최대의 내륙항이죠. 루르강은 라인란트 지방에 있는 뒤스부르크에서 라인강과 만납니다. 이 도시는 중세시대부터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19세기에는 철, 강철 및 화학산업의 주요 중심지가 됐죠. 이런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뒤스부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항으로서 부두는 21개, 부두가의 길이가 40km에 이르죠. 이곳은 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에 있는 항구로 가기 위해 바다로 떠나는 선박이 다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연안항으로 간주됩니다. 라인강의 이 구간은 하부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위스에서 바로 난 1230km 길이의 강을 구성하는 5개의 구간 중 하나죠. 이 강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국경 역할을 하며 국회로 흘러들어갑니다. 라인강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하천 노선으로 유럽의 내륙수로 운송의 약 3분의 2를 처리하죠. 이 길을 따라 이어진 대도시 중 하나는 내륙항이 있는 디셀도르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1981년에 완공된 240m 높이의 통신탑인 라인타워죠. 170m 높이에는 회전식 레스토랑과 전망대가 있어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도시와 강의 뛰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뒤셀도르프는 1200년경에 최초로 언급됐고 그 이름은 뒤셀강과 라인강의 합류에서 유래됐죠. 이 도시가 강변에 위치한 덕분에 철강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건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철강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한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도시가 초토화되면서 재앙으로 이어졌죠. 오늘날 뒤셀도르프는 금융, 광고, 패션, 통신의 중심지가 됐고 이로 인해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훼손됐던 많은 오래된 역사적 건물이 복원됐을 뿐 아니라 새로운 건물들도 생겨났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마도 노이어 졸호프일 겁니다. 이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단지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들었던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했죠. 라인강을 따라 약 50km를 올라가면 쾰른시와 유럽 최고의 성당이 있는데 쾰른 대성당은 쾰른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13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바친 세 명의 왕 혹은 동방박사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었죠. 이 때문에 이 성당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이르러 비용과 관심의 부족으로 건설이 중단됐죠. 그래서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이 시작됐던 19세기 초기까지는 이 성당에 높이 치솟은 탑이 없었으며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재개됐고 중세 디자인을 사용해 38년 만에 겨우 이 성당을 완성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새로 지어진 탑은 연합군의 항공기 폭격을 위한 항로를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대성당은 심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거의 다 파괴돼버린 평평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전쟁 후 대성당은 구조물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수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공, 유리공, 지붕수리공, 그리고 기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웅장한 성당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성당은 18세기 초에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퀘른 성당의 대주교는 자신을 위해 도시의 남쪽에 여름 별장을 짓게 했죠. 그곳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부르크 궁입니다. 새롭고 매우 장식적인 로코코 양식으로 이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거의 50년이 걸렸죠. 이 궁은 정형식 정원과 함께 그 시대의 가장 자랑스러운 주거시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곳의 정원은 18세기 정원예술의 뛰어난 사례죠. 1728년에 작업이 시작된 이 바로크식 정원은 베르사유의 대정원사인 앙드레 르 노트르의 제자인 도미니크 지라르가 만든 것입니다. 정원의 중심부에는 풀과 채색된 자갈이 깔려있는 섬세한 회양목 화단으로 만들어진 장식용 화단이 있죠. 이 정원은 경계 부분을 액자화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꽃을 피우는 형형색색의 여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광범위한 복원의 결과물이며 18세기 유럽의 정형화 정원 중 가장 대표적 사례 중 하나죠. 1984년 아우구스투스 부르크 궁과 정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날은 인기 있는 박물관이 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죠. 라인강으로 가면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던 독일의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인 본이 나옵니다. 이곳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출생지로도 유명한데 그는 여기서 21살까지 살았죠. 본은 13세기부터 1794년 프랑스 혁명군이 이 도시를 점령하기 전까지 자체 주권 국가로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패배 후 본은 프로이센에 넘겨졌고 결국 1871년 새롭게 통일된 독일의 일부가 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본은 서독의 수도가 됐지만 1990년 동서 통일 이후의 수도는 다시 베를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에는 여전히 많은 정부 부처와 여러 유엔 기관이 존재하죠. 우리는 라인강과 모젤강이 합류하는 코블렌츠까지 상류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 역사적인 도시는 수세기 동안 특히 프랑스와 싸웠죠. 이 적대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두 강이 합류하는 곳엔 저먼 코너로 알려진 곳과 1897년에 세워진 비렐름 1세의 기념비가 있죠. 이 지점은 해당 지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주장을 독일인들이 거절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포병들에 의해 파괴됐고 복제품이 복원된 건 겨우 1953년의 일이었죠. 역사적 중심지인 코블렌츠에는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훌륭한 역사적 건물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중부라인 구간이 시작하는 곳과 라인 협곡의 입구에 위치하죠. 이 구간은 65km 길이로 지질학적 장소와 역사적 장소가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200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협곡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강을 오르내리는 유람선을 타는 것이죠. 승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는 중세시대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대 사이에 지어진 많은 성입니다. 우린 상류로 이동하면서 흥미로운 몇몇 장소를 탐험할 수 있었죠. 이곳은 가파른 강둑의 나무들 사이에 세워진 스톨젠펠스 성입니다. 이 성은 13세기 요새의 폐허 자리에 프로이센의 왕좌를 위해 지어졌죠.

공원과 정원을 갖춘 새로운 성은 프로이센 라인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왕자는 유명한 프로이센의 건축가인 칼 프리드리히 쉔켈에게 1836년에 시작된 재건축을 의뢰했죠. 1842년 화려한 의상 무도회로 공식적인 개장을 기념했으며 이 시점부터 스톨 젠펠스 성은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언제나 라인 낭만주의로 알려지게 된 양식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죠. 오늘날 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성은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아래에 있는 강에서부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류와 맞은편 두 개는 마르크스부르크 성이 있는데 라인 협곡에서 유일하게 파괴된 적이 없는 성이죠. 이곳의 역사는 성체가 건립됐던 11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이후로 수세기에 걸쳐 개선되고 변경됐죠. 19세기 초에 이 성은 교도소와 상위 군인들을 위한 병원으로 사용됐지만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에는 독일에 있는 성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단체인 독일 성협회에 상징적인 가격으로 판매됐죠. 이 성은 복원됐으며 1931년부터 이 협회의 본청이 됐습니다. 마르크스부르크 성은 중세 요새로서 완전하게 보존돼 있으며 그에 몇 가지만 추가되었을 뿐이죠. 강에서 20km 떨어진 곳에는 웰미치 마을이 있으며 그 위에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여진 마우스 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14세기에 라인강의 통행료 징수권을 물려받은 트리에르 대주교를 위해 지어졌죠. 이 이름은 라이벌이었던 성의 소유주가 이 성은 훨씬 더 큰 자신의 성에 사는 고양이에게 잡혀먹힐 쥐라고 조롱했던 일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13세기 중반 카츠넬렌보겐 백작은 중부 라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라인펠스 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200년 후 이 성은 헤세 공작 가문이 지배하게 됐으며 이 성의 주변을 요새화하면서 인상적인 르네상스 양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이자 라인 협곡에서 가장 큰 요새가 됐죠. 17세기 후반 라인펠스 성은 라인강의 왼쪽 강둑에 있는 유일한 요새였고 프랑스군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의 군사적 역사는 1794년에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 혁명군에게 투쟁 없이 넘겨지면서 끝이 났고 나폴레옹은 그 후 이 성의 대부분을 폭파해 파괴해버렸죠. 수세기 동안 라인 계곡의 매력은 많은 신화적 이야기들을 낳았습니다. 1801년엔 로렐라이라고 불리는 높은 바위에 관한 이야기가 쓰였죠. 그 이름은 소곤거림이란 뜻인데 이 바위를 둘러싸고 흐르는 강물의 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야기 속의 로렐라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후 남자들을 홀려서 죽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죠. 그녀는 재판을 받았고 주교는 그녀를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세 명의 기사와 함께 수녀원으로 가던 도중 로렐라이 바위에 도착하자 마지막으로 그 바위에 올라 라인강을 보게 해달라고 하죠. 그녀는 바위에 올라 배 안에 그녀의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바위에 몸을 기댄 채 뛰어내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도 이 바위는 그녀 이름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죠. 12세기에 지어진 쉔부르크 성은 오늘날 방문객들이 머무르며 수세기 전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은 호텔이자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라인강에 대한 통행세 징수권이 있었던 쉔부르크 가문은 자신들의 성을 건설할 수입이 있었고 이 지역을 통치했죠. 하지만 공작이 죽고 난 후 이 성은 공작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이 함께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관례였죠. 그래서 14세기에는 이 성에서 동시에 24가족까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화재로 소실되면서 그 후 2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성은 19세기 후반에 독일계 미국인인 라이넬 란더가 사들이면서 이곳의 복원을 위해 약간의 돈을 투자했죠. 그 후 오버워셀 지방의회는 1950년 라이넬 란더의 아들로부터 성을 사들인 후 호텔과 레스토랑을 설립한 한 가족에게 이 성을 임대했습니다. 상류로 몇 킬로미터를 올라가면 아주 작은 팔츠 섬 위에 팔츠 그란페슈타인 성이 있는데 이 성은 강을 따라 지나가는 배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어졌죠. 이 성은 라인강에 있는 통행료를 징수하던 많은 성 중 하나일 뿐이지만 강 한가운데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위치 때문에 지나가는 배들이 이곳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반대편 수로는 위험한 바위들이 많아서 동쪽으로 가는 수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강둑과 성 사이에는 쇠사슬이 있어 배를 강제로 세울 수 있었고 비협조적인 상인들은 몸값이 전달될 때까지 지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오각형의 탑은 방어를 위한 육각형의 성벽과 함께 14세기에 세워졌죠. 17세기와 18세기에는 상류 쪽을 향하고 있는 포탑과 특징적인 바로크식 성 지붕이 추가됐습니다. 성 전체가 라인강에 정박한 거대한 군함처럼 느껴지죠. 통행료는 1867년에 폐지됐고 결국 성은 대중에게 개방됐습니다. 강의 서쪽 둑에 150m 높이로 우뚝 서 있는 슈탈레크 성은 오늘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유스 호스텔 중 가장 웅장한 곳 중 하나죠. 원래의 성은 1689년 프랑스에 의해 폭파됐고 이후 20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920년대에 성을 재건해 유스 호스텔 용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현재 이 성에는 168개의 침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거의 항상 예약이 차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작은 섬에는 1855년에 신호성으로 지어진 성체처럼 생긴 작은 탑이 있는데 이곳 역시 마우스 타워로 불립니다. 이 이름은 10세기에 이 섬에 살던 대주교 이야기에서 유래됐는데 그는 굶주린 농부 몇 명을 산채로 불태우면서 그것을 쥐의 찍찍거림이라고 했죠. 그가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즉시 생쥐 군대에 포위됐습니다. 한 지역 시인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죠. 쥐들은 돌에 이빨을 갈아서 주교의 뼈를 발라냈으며 사지의 모든 살을 갉아먹었지. 쥐들은 그를 처벌하기 위해 왔다네. 이 성은 라인 협곡의 끝과 라인강 상류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그 근처에는 방문자를 다음 장소로 안내하는 케이블카가 있죠. 케이블카는 포도밭 위의 언덕을 천천히 오르며 아래에 있는 라인강의 탁 트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이 케이블카는 프랑코 프로이센 전쟁이 끝난 후 독일 제국의 건국을 기념한 니더발트 기념비가 있는 곳에서 끝이 나죠. 빌헬름 1세는 1871년에 이 기념비에 첫 번째 돌을 놓았으며 기념비 전체 구조의 높이는 38m입니다. 이 기념비는 모든 독일인의 연합을 상징하며 이 게르마니아 인물의 동상은 황제가 펼쳐진 왕관과 황제의 검을 들고 있죠. 이 동상 아래 황제가 말을 타고 귀족, 군대 지휘관 및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커다란 부조가 있습니다. 받침대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독일 국민의 완전한 승리를 이끈 공기와 독일 제국의 재탄생을 기념하며 이 비를 세운다. 상류로 30km를 가면 마인츠시가 있죠. 이곳은 유럽의 인쇄술을 도입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출생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1454년엔 이동형 활자를 사용해 구텐베르크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이와 대략 비슷한 시기에 10세기 말에 건축을 시작했던 마인츠 대성당이

마침내 완성됐죠. 마인츠 성당의 대주교이자 서기장이었던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자들은 교회와 정치에서 자신들의 힘을 나타낼 만한 큰 성당을 원했습니다. 독일 왕들의 대관식 장소로 쓰였던 마인츠 대성당은 제국 역사의 기념물이기도 하죠. 다른 많은 성당처럼 이곳도 화재, 파괴, 재건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에게 30번의 폭격을 받아 도시 중심부의 80%가 파괴된 후에도 이 성당은 부분적으로만 훼손되어 살아남았죠. 상류로 70km 떨어져 있는 만하임시는 연합군의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코벤트리를 황폐화시킨 나치에 대한 보복이자 독일 산업의 파괴를 위한 것이었고 만하임 지역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표적이 된 것이었죠. 1945년 연합군은 독일군이 항복하게 하기 위해 300대의 폭격기로 도시를 습격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죠. 전쟁 후 도시는 서서히 회복됐고 오늘날 만하임은 다시 한번 독일의 중요한 산업 중심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라인강에서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슈베칭엔 궁 정원에서 좀 더 가볍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훌륭한 정원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곳의 궁은 계획되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추어 구상 중이던 새로운 궁을 설계하기 전에 유별나게 웅장한 이 정원이 먼저 설계됐죠. 하지만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의 낡은 별장 건물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 결과 거대하고 웅장한 정원이 이곳을 완전히 압도하게 된 것이죠. 18세기 후반엔 프랑스 양식인 정형식 정원이 점차 영국의 양식인 자연식 정원으로 대체되고 있었으며 이는 유럽 전역의 추세였죠. 그리고 자연식 정원으로 꾸며진 구역에는 터키 양식이 유행하던 때에 지어진 모스크와 같은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식 정원에 추가할 목적으로 지어진 폐허와 서원도 포함되어 있죠. 슈베칭에는 때때로 자연식 정원과 혼합된 정형식 정원의 주요한 사례로 묘사되기도 하며 여전히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마무리되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에이번강 유역에는 16세기 튜더 시대에 만들어진 찰리 코트 공원이 있죠. 실제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558년에 이곳을 지은 토마스 루시경의 손님으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에이번강에 위치하며 멋진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 때문에 튜더 시대의 뛰어난 주택 중 하나가 됐죠. 이 집의 앞쪽에는 같은 양식으로 설계된 수의실이 있는데 단체와 잘 어울리는 작은 탑도 있습니다. 지붕엔 집에 있는 수많은 벽난로를 위한

채찍질 당하고 투옥되었다는 꽤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 결과 셰익스피어는 스트래퍼드를 떠나 부와 명성을 찾기 위해 런던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셰익스피어는 영어로 된 작품을 쓴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는 아마도 1564년에 스트래퍼드에 있는 이 목조 가옥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18세에 결혼을 했고 20대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런던에서 글을 쓰고 공연하는 데 썼죠. 그가 쓴 39편의 희곡은 모든 주요 언어로 번역됐으며 다른 어떤 극작가의 작품보다 자주 공연됩니다. 그리고 50세 무렵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뉴 플레이스를 샀고 1616년 이곳에서 사망했죠. 현재 이곳은 셰익스피어 생가 트러스트의 소유며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정원을 운영 중입니다. 에이본 강변 가까운 곳에는 1930년대에 지어진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은 화재로 크게 파괴되어 일부만 남은 19세기의 극장 옆에 지어졌죠. 이 극장은 셰익스피어 희곡의 연출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의 본거지입니다. 18세기 후반엔 새로운 양식의 정원이 등장했죠. 이 양식은 자연을 이상적으로 바라봤으며 사원과 정원 건물들로 완성된 상상 속의 고전적 풍경을 그린 17세기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판버러 홀의 부지는 아래로 경사져 있어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죠. 집 왼쪽에는 풀이 우거진 테라스 산책로가 있으며 그 옆엔 나무와 구불구불하게 다듬어 놓은 월계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곡선형의 테라스는 시골 마을의 멋진 풍경을 제공하죠. 이런 장엄한 개념은 영국에서 자연식 정원이 등장한 초기에 구상됐으며 18세기 후반에 거대한 자연식 공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테라스는 이오니아식 사원 및 타원형의 정자와 이어지는데 이 층구조의 이 정자에는 정교한 석고 작품도 있죠. 손님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며 집에서 가져온 다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판버러 홀의 조경 설계는 매우 희귀해서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의 보호를 받고 있죠. 방문객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아름다운 창조물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때론 이웃과 경쟁하기 위해 큰 집을 짓겠다는 야망이 건축업자가 감당할 능력을 넘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버니경을 위한 클레이돈 하우스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서쪽 건물뿐이지만 한때는 거대한 열주로 된 원형 건물의 반대편에 불완전하게 지어진 쌍둥이 건물이 또 있었습니다. 공사 중 버니경은 돈이 다 떨어져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들을 피해 나라를 떠나야 했죠. 결국 그는 1792년 해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조카는 이 반쯤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물려받아 동쪽 건물과 원형 건물을 즉각 허물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쪽 건물만 남겨뒀는데 이 건물은 그 자체로도 여전히 가치가 상당하며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부자와 권력자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신이 선택한 양식으로 거대한 집을 지을 수 있었죠. 이곳은 외대 쓰던 저택입니다. 1880년대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 지어진 곳으로 프랑스의 성처럼 네오 르네상스 양식이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감을 얻은 주철로 만든 세장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식 아이디어도 베꼈습니다. 이 집은 언덕 위에 지어졌고 건축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이 집과 가까운 도로에 철도를 건설하기도 했죠. 비용을 아낌없이 썼으며 공원의 성숙한 느낌을 내기 위해 심지어 다 자란 나무를 옮겨 심기도 했습니다. 세기 말까지 외대 쓰던 저택과 같은 웅장한 과시용 저택들이 엄청나게 늘어섰고 튜더 시대부터 중세까지의 가능한 모든 양식으로 지어졌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이용한 부의 과시가 비판을 받게 되자 미술 공예 운동으로 알려진 새롭고 단순한 양식이 등장했습니다. 그 양식은 영국

한국의 과거 건물과 실용적인 건물을 되돌아보게 했죠. 이 새로운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윌리엄 모리스였습니다. 그는 1871년부터 템즈강 상류에서 가까운 글로스터셔에 있는 16세기에 지어진 이곳 켈름스콧 저택에 살았죠. 윌리엄 모리스는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회운동가로서도 많은 시간을 보낸 추진력 있는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모리스는 빅토리아 시대에 주목받았던 산업적 대량 생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수제 생산의 원칙을 옹호했죠. 그는 당신이 유용하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집에 두지 말라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의 생각에 영감을 준 한 건물은 그의 집 근처에 있는 그레이트 콕스웰 반이었죠. 이곳은 13세기 말에 수도사들이 지은 건물인데 아직도 건재하며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이 건물을 성당처럼 고귀하다라고 하며 손님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곤 했죠. 이곳의 단순한 양식은 모리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기능과 형태가 있죠. 모리스는 다른 건축가들 및 디자이너들과 함께 빅토리아 후기에 만들어진 과도하게 장식된 주택보다는 좀 더 토착적인 영국 스타일의 주택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스는 직물과 벽지를 생산하고 카펫과 테피스트리를 디자인하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죠. 그의 많은 디자인은 중세시대를 회상하게 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에는 여러 개의 첨탑과 탑, 그리고 돔이 도시 위로 우아하게 솟아 하늘을 장식하고 있죠. 이곳은 1096년부터 교육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는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12세기에 헨리 2세가 영국 학생들이 파리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급속히 성장한 곳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와 영향력은 이 대학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지적, 창의적 공공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9세기가 넘게 토론과 발견의 중심지였죠. 연방제를 통해 연결된 38개의 단과대학이 있어 수백 년으로 된 대학도 있고 현대적인 대학도 있습니다. 퀸즈 칼리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히블 칼리지, 우스터 칼리지, 너필드 칼리지, 오리엘 칼리지, 모들린 칼리지, 머턴 칼리지, 그리고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까지. 옥스퍼드는 27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6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죠. 옥스퍼드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엔 블레넘 궁전이 있습니다. 이 기념비적 건물은 왕실의 소유가 아닌 유일한 궁전으로 18세기 초 말버러 공작의 군사적 성공에 따라 지어진 곳이죠. 그가 독일 블레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곳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이 건설될 당시엔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과시용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보라, 저 웅장한 진입로를. 저 길은 마차를 위한 길. 다리도 놓였고 시계도 있다네. 사자와 수탉의 석상도 보라. 넓은 궁전과 돌기둥도 있으며 복도는 또 얼마나 넓은가. 산책을 위해 만들어진 기다란 방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창과 토론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접견실이라네. 집에 소개를 받은 난 멋지다고는 말했지만 잠잘 곳과 식사할 곳은 어디인가. 당신의 말에서 난 알 수 있었네. 이곳은 집이긴 하지만 거주할 곳은 아닌 것은. 공작은 결국 집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고 야심이 있던 그의 아내는 그를 로마 장군으로 묘사한 조각상을 승리의 기둥 위에 세워 그의 새 궁전을 내려다보게 했죠. 우리의 여정은 이 웅장한 곳에서 마무리됩니다.

0: 공포에 휩싸인 동네를 찾아온 새나게 제작진.
1: 와, 여기까지 다 들리네. 어? 여긴가?
0: 조용한 빌라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어우, 이 정도 소리면 민원도 들어왔겠는데요. 계단을 올라가자 더욱 선명해지는 소리.
2: 계세요?
3: 계세요?
2: 예스, 생활기에서 왔습니다.
0: 오늘의 주인공이 맞을까요? 제 친구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자극에 민감한 오늘의 주인공. 빌라촌의 무법자 제프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인사. 목소리 하나로 주택가를 평정했다는데요. 어후, 시끄럽긴 시끄럽네.
4: 계세요?
0: 어휴, 깜짝이야. 아예 버섯 발로 나오려고?
2: 안녕하세요. 네, EBS 새나게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 동생.
0: 지난 8월부터 임시 보호 중이래요.
2: 목소리가 크다는 게가 이 친구 맞나요?
3: 네, 맞아요. 제프예요.
0: 어, 누구랑 닮았는데? 반가워, 제프.
3: 네.
0: 낯선 사람의 방문에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0: 새나게 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조심, 조심.
6: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래? 혼나볼래?
0: 제프야, 아저씨들 나쁜 사람 아니야. 아우, 귀를 때린다.
5: 지금 흥분 상태에 있어서 아마 애가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제프 내려. 이거 아, 아.
0: 어, 물렸어요?
5: 물렸어요.
2: 그래.
5: 배. 야, 물면 어떡해? 내려와.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을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 화내고 입질하고 이래요.
0: 마음에 안 들면 입질까지 한다는 제프. 호기심도 많은데요.
3: 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치? 삼각대도 처음 보지? 너 조그만 움직임에도 예민하구나. 아저씨가 사과할게. 어이, 진정해, 진정.
2: 친구는 누구예요?
5: 4년 전에 저희가 그 보호소에서 구조돼서 저희가 이제 입양한 아이예요.
0: 제프가 뭘 하든 조용한 뇨끼. 차분한 게 뇨끼의 매력이 돼요. 반면 종잡을 수 없는 제프의 짖음.
2: 깜짝. 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깜짝이야. 제프가 이렇게 짖는 것 때문에 네. 제보하신 거예요?
5: 빌라 분들도 지금 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여기 쪽에 저쪽에 계시는 분이 아 너가 계속 짖는 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는 제프의 목소리.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에? 110dB요? 초대형 견 오브차카 4마리가 113dB인데 와, 일상 소음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넘어서네요. 밖에서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5: 됐다. 산책하자. 잘했어.
0: 산책하기 딱.

0: 딱 좋은 아이고, 날. 그런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제프.
1: 제프.
0: 아유, 제프야, 엄마 넘어지시겠다. 스탑, 스탑.
1: 제프.
0: 제프의 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요. 너 뒤돌아서 엄마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산책할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보호자. 문제는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에 반응한다는 건데요. 갔어, 갔어, 제프야. 진정해.
2: 오토바이고 네. 막 흥분하네요.
1: 네, 이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차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흥분해서 짖고 막 너무 심하게 짖어요. 네. 이게 흥분이 안 풀리면 이제 저도 이렇게 울기도 해요.
0: 이번엔 또 뭘 본 거죠? 조심스럽게 접근 중. 어, 어린이? 설마 사람한테도 반응이 있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강아지가 타깃인데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타견 반응입니다. 분에 못 이겨 화풀이까지. 마치 불도저 같은 제프. 산책이 쉽지 않겠어요. 어, 저기 또 개가 오는데요? 역시나 어김없이 돌변. 화가 많아 보이죠?
3: 줄이 너무 짧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계속 못하게 하니까 벌써 뇌는 과부하되어 있고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막 말리잖아요. 아, 와! 이거예요, 딱. 똑같은 반응이에요.
1: 아우, 제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입마개 하자. 앉아봐. 입마개 하기가 쉽지 않아요.
0: 오! 사고 방지를 위해 입마개는 필수품.
1: 어, 무서워. 아, 어, 됐어.
0: 입마개가 흥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1: 입마개 해야지, 이렇게 지지니까. 안 돼.
0: 마침 강아지가 지나갑니다. 과연.
1: 안 돼.
0: 아이고, 반응이 크게 다르진 않네요.
1: 안 돼.
0: 이렇다 보니 산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보호자. 제프야, 너 안 힘드니?
1: 네. 아, 힘들어.
0: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1: 좀 쉬어.
0: 보초병처럼 경계를 서는 제프.
1: 제 문다.
0: 어머, 안녕.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더니 어림없는 제프.
1: 네. 앉아.
0: 오,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레이저. 결국 10분 만에 산책 포기.
1: 네, 가자. 집에 가야겠어.
0: 그런데 귀가 좀 갑자기 멈춘 제프.
1: 큰일 났다. 철수한다.
0: 아유, 뭘 잘못 먹은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요?
2: 마음을 못 먹겠어요.
1: 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몸, 이 몸 자체가 그냥 흥분이 돼 있어요, 지금.
0: 또다시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요. 어, 이번엔 또 고양이야? 한 마리 맹수처럼 길목을 지키고 섰는데요.
4: 고양이하고는 철천지 원수야.
5: 한강아지 주제.
0: 고양이들의 성지인 주택가. 제프와의 기싸움은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6: 주인분이 좀 작죠, 등치가. 저건 힘 있는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저분이 이제 키우다 정이 들어서. 정도는 뭐 다 가족이에요. 싶어지.
7: 저런 모습 보면 좀 안쓰럽죠. 빨리 그 고쳐야 되겠다는.
6: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천천히.
0: 통행 요금이라도 받듯 길목을 막고 서 있는 제프. 본의 아니게 동네에서 악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과는 언제나 엄마의 몫. 제프, 너 그러다 미움받는다. 집에 돌아왔어도 안절부절.
1: 머리도 저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0: 아이고, 제프야, 인형이 무슨 죄니? 화풀이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흥분. 임시 보호 전 제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사냥견 사육하는 그런 그 사육장이었다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 한 3, 4일 굶겨서 그 사냥터로 보내서 사냥하고.
0: 제프는 사냥개 사육장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 이곳에서 제프는 다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대요. 다행히 구조 후에 다리는 치료할 수 있었답니다.
1: 얘를 좀 집에서 집밥을 먹여야 되겠다. 좀 집 생활을 해보는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프 사진 딱 보고.
0: 보호자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집밥을 먹게 된 제프. 아유, 귀여워라. 행복한 나날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는데요.
1: 근데 제가 좀 그 지식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애들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0: 이렇게 어릴 때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대요.
1: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사냥개 같아요. 한번 물면은 그냥 끝까지, 대상물이 해체될 때까지 물면은 얘가 진짜 안 놓지 않을 것 같아요.
0: 화를 낼 때마다 집안 물건을 하나 둘 망가뜨리기 시작한 제프. 문제는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3: 모견도 체이싱, 아니면 이 프레이 드라이브가 높은 개, 구견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질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 실제로 가서 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1: 제프야, 이제 욕 키우면 산책 가야 돼.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잘 있어봐. 욕기 일로 와. 욕기는 산책 가자.
0: 왜 신신당부를 하시지? 제프는 이제 그냥 한숨 푹 자면 되겠는데. 제프와 달리 실외 배변견인 뇨끼.
1: 뇨끼 가자.
0: 가자. 와, 뇨끼는 모델 같은데요. 발걸음 가벼운 것 좀 보세요.
1: 뇨끼 혼자 나오니까 좋아. 뇨끼야, 일로 와봐. 여기 올라가 봐.
0: 벌써 쉬시게요?
1: 여기 앉아봐. 아유.
0: 뭘 보시는 거지?
1: 아이고. 아, 제프야. 아유, 제프야.
0: 문이 닫힌 그 순간부터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1: 아, 또 현관으로 갔는데. 아유, 왔다 갔다 하네.
0: 제프가 분리불안이 있나 봐요.
3: 둘째를 혼자 두고 나간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에요. 완전한 혼자가 돼본 적이, 연습 자체가 우리가 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만 다 합쳐져 있어요.
7: 이러고 계속 짖는 거예요?
1: 네네네. 저희 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짖어요. 아유, 6개 어떡해. 제프 많이 짖는다. 이렇게 흥분하면 심장에도 좋지 않을 텐데. 아이.
0: 결국 뇨끼도 10분 만에 산책 종료.
1: 지금 여기서부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난리가 난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4: 엄마, 돌아와.
0: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제프야.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얼른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사정은 모른 채 제프는 엄마가 돌아와서 마냥 기쁜데요.
1: 제프, 일로 와. 알았어. 제프야, 요즘 괜찮아? 조금, 아이고, 제프.
0: 엄마의 껌딱지를 자처하는 제프 때문에 외출이 아이고. 쉽지 않은 보호자. 안타까운 건 점점 더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있대요. 제프를 어떻게 하면 좋죠? 어느덧 해가 지고 고은이 낮잠 자던 제프가 일어났네요.
1: 앉아. 제프 앉아. 밥 먹게.
0: 우와, 고기다. 제프는 엄마표 집밥을 제일 좋아한대요.
1: 네, 밥 먹을 거야. 맛있겠지.
0: 와, 습식에 영양제에 건강밥상인데요.
1: 싸게 먹으면 안 돼. 제프 기다려. 자.
0: 식욕이 왕성한 제프는

0: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데요. 잘 먹어주니 엄마는 뿌듯. 뇨끼도 얼른 먹어.
1: 이게 뺐다가.
0: 어? 아니 왜 밥그릇을 빼주세요?
1: 한양견 그 견사 안에 있을 때 많이 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먹다가 또 토하고, 처음에는 많이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세 번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0: 엎드려서 먹게 한 것도 보호자의 방법. 다행히 서서 먹을 때보다 효과가 좋대요. 아유,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다르니?
1: 또 올라갔어. 저 지금 제가 빨리 먹었나 봐요.
0: 속이 불편한지 연신 되새김질을 하는 제프.
2: 아, 잠깐 막 점심
1: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지금. 괜찮은 거. 너무 왔어요. 지금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약간 기도에 막 걸려가지고 막 토하거든요.
0: 어휴, 뇨끼도 걱정했구나.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속이 안 좋은데도 식탐은 여전하네. 배가 불러도 먹을 게 있으면 일단 다 먹고 본대요.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하나씩 사료주기. 아, 근데 이렇게 감시해야 하나요?
1: 주다가 일어나면 그 더 심하게 막 빨리 먹거든요.
0: 다 먹고도 계속되는 식탐과의 싸움. 제프야, 왜 눈치를 봐?
1: 올라가, 옳지.
0: 아, 뇨끼 형 아까 밥을 남겼어.
3: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형.
0: 어우, 형이니까 참는다.
1: 일로 와.
0: 밥 먹은 뒤에는 와. 소화를 앉아. 위한 놀이 시간.
1: 알지. 자, 손. 알지.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잽.
0: 손발이 척척. 제프는 굉장히 똑똑하대요.
1: 잽.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네. 우리 제프는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2: 제프 임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3개월 때 데려와서요. 한 6개월 때까지 있다가 다시 그 애견 카페 뮤떼에서 3개월 있다가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4주 됐어요. 거기서 있는 게 조금 어려워서.
2: 입양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1: 입양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제 체력에도 지금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제프는 에너지도 많고 활동력도 좋아서 한 30, 40대 이렇게 젊은 좀 친구들이 입양을 해서 교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체력도 좀 안 되고. 네.
0: 그날 저녁. 이건 비밀인데요. 저녁만 되면 제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대요.
1: 제프 하지마. 아.
0: 제프야, 발을 왜 깨무는 거야?
1: 그래서 요때 건들면 이제 화내고. 네. 아! 하지마. 제프.
0: 이유 없이 엄마를 공격하는 제프. 아.
1: 그만. 제발.
0: 제프, 그만해. 옳지. 엄마 다치시겠다.
1: 제프, 하지마. 아! 제프. 앞니로 찝어. 아우, 제프.
0: 매일 밤 앉아. 시달리고 있다는 보호자. 제프, 너 모른 척 할 거야?
1: 제프야.
0: 아이고, 이빨 자국이 났네요. 반복되는 제프의 입질 공격, 심각합니다. 설쌤, 제프가 왜 이러는 거죠?
4: 화가 나고 내 감정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 짜증과 좌절과 화가 보호자한테 올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제프의 흥분도는 언제나 최고점인 상태인 건데요. 이러니 보호자님은 밤이 무서울 수밖에요.
1: 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났을 때는 흥분도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문은 이제 너무 흥분하면 물고 또 헥헥거리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 이렇게 뜯고

0: 이때 갑자기 문 쪽을 주시하는 제프. 누가 오셨나 본데요. 누나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건데요. 근데 제프야, 너 환영 인사가 좀 격하다.
1: 아파. 들어올 때마다 전제. 이게 뭔 짓이야, 제프야. 진정 좀 했어?
2: 제프가 들어오자마자 뛰어넘고 막 하던데 괜찮으셨어요?
3: 퇴근하고 오면 제프가 항상 좀 흥분해가지고 항상 온몸에 멍투성이에요.
0: 네. 아이고, 흉지겠어요. 그래도 제프가 마냥 귀여운 누나. 알고 보니 제프한테 미안함이 좀 있대요.
3: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 인물을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애가 좀 웃기게 생기기도 하고 또 다리도 다쳐가지고 혼자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데려오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정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이제 저희도 많이 그 좀 지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인보하면서.
0: 제프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꼭 이루어질 수 있겠죠. 화창한 봄날. 어, 다 같이 어디 가세요?
4: 제프야, 오늘 잘할 수 있지? 들어가자. 오, 들어간다. 웬일이야? 오, 제프 잘했어.
0: 바로 봄맞이 목욕하는 날. 털갈이 시즌이라 빠지는 털이 수북하대요. 어? 야, 제프. 너 카리스마 있던 모습 다 어디 갔니? 영락 없는 아기가 돼버렸는데요.
4: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샴푸질 할 때는 그래도 좀 참고 있는데 이제 물소리와 물이 이렇게 몸에 닿으면은 더 심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울고 안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이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목욕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물에 닿은 경험이 없으니 제프로서는 당연한 반응. 와, 목욕 전쟁인데요. 이러다 다치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제프를 키우면서 자꾸 다치는 보호자. 결국 엄마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2: 다 젖었어.
3: 다 젖었어요.
0: 정신을 쏙 빼놓은 제프. 얼른 물기만 닦자.
3: 고생했어. 진짜.
0: 제프야, 힘들어도 조금씩 연습해보자. 여름에 물놀이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5: 전 물이 너무 싫다고요. 고맙습니다.
0: 그날 오후. 와, 뇨끼와 제프가 함께 산책을 나왔네요. 형님 따라서 얌전하게 걸어오는 제프.
6: 오늘은 이렇게 둘이 산책을 나왔어요?
4: 아, 제프가 집에 혼자 있으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울링하고 짖고.
0: 제프야, 우아한 뇨끼 형 따라서 산책 잘할 수 있지? 오, 위풍당당한 모습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뛰어가는 뇨끼와 제프. 아니, 뇨끼까지 왜 이러는 거죠? 안 좋은 건 빨리 잡는다고 제프의 불도저 성격이 뇨끼한테 올맞나 봅니다.
4: 아, 안 되겠어요. 강아지 만나가지고. 얘가 계속 지금 강아지 보면 계속 흥분해서 산책을 못해요.
0: 폭주기관차 제프가 출동하자 얌전한 뉴키는 끌려가는데요. 아유, 보호자님 컨트롤이
4: 야,
0: 쉽지 않겠어요.
4: 제프! 아우, 다리. 아빠 다쳤어요.

0: 다시 다친 보호자. 뇨끼는 아직 배변을 못했는데요.
1: 너 안 돼, 이제. 같이 산책 못해. 일로 와. 너 들어가 있어, 차에. 올라가.
0: 뇨끼야. 아유, 야, 그게 뭐 하는 거니?
1: 기다리고 있어.
0: 제프가 오고 나서 생겼다는 뇨끼의 이상 행동.
1: 무서워. 제프, 들어가. 들어가.
0: 너무나 다른 개성의 아들 둘. 아유, 키우기 쉽지 않네요.
1: 제, 뇨끼, 앉아. 제, 이리 와.
2: 야, 제프, 너 때문에 엄마 힘들잖아.
3: 형아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2: 아우, 야, 너 한 대 맞아. 어? 아유.
0: 뇨끼를 위해 제프는 잠시 격리.
1: 얼른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뇨끼야, 너까지 왜 그러냐.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잠깐만 하고 오자.
0: 웬만하면 제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족. 그러나 제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는데요.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4: 엄마도 항상 산책 갔다 오면 막 다쳐서 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에 너무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모르겠어서 너무 갑갑한 마음이에요, 지금.
0: 그날 저녁. 밤늦게 어디 가세요?
1: 제프야, 가자. 와.
0: 도착한 곳은 애견 카페. 무슨 일로 방문하셨을까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0: 제프 등장에 친구들은 버선발로 환영. 아유, 까치발이 너무 귀여운데요. 제프도 얼른 인사해봐. 아유, 아이고, 또 그런다, 또.
1: 누나, 꼬모 누나. 네, 좋은가 봐요. 나 둘이 좋아해요.
0: 꼬모 누나하고는 안면이 있는 사이? 궁합이 잘 맞는데요?
1: 네, 저희 내일 올게요. 제프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프야, 잘 있어?
0: 제프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1: 안녕.
0: 제프야, 너 엄마랑 누나 갔는데 괜찮아? 사실 이곳은 제프를 구조한 보호소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제프도 종종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5: 지금 제프만 좀 두고 가시는 거예요?
1: 네, 저희가 제프랑 같이 일주일 내내 함께 하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혼자 산책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현재 뇨끼도 지금 제프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갈 때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네.
0: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제프. 카페에서도 마냥 편히 지낼 수 없대요.
6: 제프.
0: 글쎄, 친구들의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종종 싸움도 벌어지고요. 사고 방지를 위해 제프는 격리 신세.
6: 제프가 여기 카페다 보니까 손님분들 계실 때는 항상 호텔장에 분리돼서 혼자 있었고요. 오신 분들이랑 또 다른 강아지들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항상 분리를 좀 했었어요.
0: 제프에겐 미안하지만 안전을 위한 선택. 제프야, 너 설쌤 빨리 만나봐야겠다.
4: 좀 흥분도가 심하니까 그 흥분도 조절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불안. 그러니까 얘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솔쌤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사냥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제프를 위해 솔쌤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 참, 그 제프 목소리에 놀라지 마시고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네, 네. 제프야.
0: 뭐죠? 이 얌전한 반응은? 솔쌤의 매직이 통한 거니?
7: 그래, 냄새 좀 한번 맡아봐.
3: 너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7: 좀 한번 앉아볼게요.
1: 네, 네.
4: 안녕.
0: 열심히 탐색하는 제프. 생각한 것보다 빨리 탐색을 마쳤는데요.
7: 그 행동 이후에 좀 빨리 흥분이 가라앉는 걸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 우리 뉴끼는 어디 갔어요?
8: 뉴끼 방에 있어요.
0: 저를 부르신 건가요?
7: 뉴끼 안녕.
9: 안녕하세요.
7: 뉴끼 안녕. 에이, 이쁘게 생겼네. 뉴끼는 제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네. 어, 제프 그냥 놀고 싶고.
8: 응?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7: 그쵸?
8: 네.
0: 형아가 하는 건 다 하고 싶은 동생이래요.
7: 근데 느끼는 제가 제프 네. 영상을 좀 미리 보고 왔어요. 네. 고생 많으시겠는데요?
8: 조금 하고 있습니다.
7: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전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보호자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 데리고 오셨는데 네. 지금 환경이랑 잘 맞지 않아요.
8: 네. 네. 네.
7: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0: 차근차근 제프를 파악해 볼까요?
7: 우리 제프의 모견과 부견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많이 보였을까요?
4: 그러니까 공격성이나 그 사냥 본능이 좀 있는.
7: 네, 꼭 공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빠르게 움직이는 아... 물체들, 이런 물체들의 자극을 받고 감각적으로 아... 예민해야 돼요.
4: 제프랑 딱 맞는.
7: 다 똑같죠. 네. 네.
0: 기질이요? 그럼 제프는 방법이 없나요?
7: 얘는 차라리 조용한
4: 네.
7: 저 교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 살면
4: 네.
7: 계속해서 패닉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4: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인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프가 원래 있었던 곳이 이제 그 애견 카페인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도 많고 또 그 영업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자극이 굉장히 또 더 많은 것 같아요.
7: 여기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살았다.
4: 아.
7: 이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4: 아.
7: 놓치고 싶지 않다.
4: 아.
7: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생명체들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생존과 관련된 내가 처음으로 가족다운 가족을 만나봤다. 이게 우리 무리구나. 뇨끼를 포함해서.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4: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데 인보를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7: 지금 당장 새로운 인보처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공간 안에서 네. 보호자와 제프가 타협하면서
4: 네.
7: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네. 고민해 볼 거예요.
0: 제프는 뭐든 잘 배우니까 잘할 거야.
7: 우선 우리 네. 분리불안 약 네. 한번 좀 먹어볼 거고요.
4: 네.
7: 이걸 먹고 오늘은 우선 뇨끼
4: 네.
7: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님만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 네.
7: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테스트 해보는 시간이니까
4: 네.
7: 그래서 한 스푼만 떠서 네.
0: 제프가 식탐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약도 잘 먹겠죠? 그럼 그렇지. 벌써 반응 오죠?
10: 자, 아 해봐. 이야 맛있다. 아 맛있다.
3: 오 스매 내 입맛에 딱 맞아.
7: 잘했어. 오케이. 제프 흥분도나 좀 불안도 떨어지는지 보고
4: 네.
7: 한번 나가볼 건데
4: 네.
7: 나가기 전에 워낙 이제 뭐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아이니까
4: 네, 네.
7: 노즈업 같은 거 해주고 나가셨었어요?
4: 근데 안 먹더라고요.
7: 그렇죠. 네. 불안하면 안 먹어요.
4: 네, 네.
7: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4: 네, 네.
7: 불안이 좀 떨어지면 먹어요. 제프가 씹는 영상을 봤어요.
4: 아.
7: 아주 씹는 욕구가 강한 아직
4: 네.
7: 나이도 어리고 해서
4: 네.
7: 이 안에다가 꼭꼭 집어넣을 겁니다.
0: 수지 맞은 제프 맛있겠지?
7: 봐봐.
4: 여기다.
7: 뭘 할 거냐면 기다려를
4: 네.
7: 시키고
4: 네.
7: 보호자님 나가기 전에 기다려 하고 가는 척 하다가 네 계속 있어야 돼. 제프 올라 기다려.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금씩 이럴 때 기다려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4: 제프 기다려.
7: 네
4: 기다려.
7: 네 다시 가서.
4: 제프.
7: 그렇죠.
4: 앉아. 옳지. 잘했어.
7: 네.
0: 제프가 간식에 빠져 있는 동안 얼른 나가보는데요. 연습할 때 맛있는 간식은 필수겠어요.

0: 그럴 때 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돼.
1: 탁자 위에 있는 간식까지 기억한 제프. 와, 뛰어난 본능인데요. 맛있지, 제프야? 그동안 1층에 내려온 설샘과 보호자. 이제부터 홈캠으로 관찰할 건데요. 제프의 분리불안 테스트 시작합니다. 간식을 싹 캐치우더니 금방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제프야, 반칙이지 이건. 처방약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전혀 멈출 생각이 없는 제프. 이대로 솔루션 실패?
2: 네, 창가랑 여기랑 그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3: 찾으려고요. 보호자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 하울링은 보호자 부르는 거예요. 아... 전형적인 내 무리를 부르는 소리. 아... 나한테 오라고.
2: 빨리 오라고. 불안하니까.
3: 네. 아...
1: 그 순간.
3: 좋아. 좋아.
2: 괜찮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안 보는 거.
1: 집에 혼자 있을 때 결코 앉은 적이 없었던 고집불통 제프.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앉은 자세에서 곧바로 엎드리기까지.
3: 지금 엎드렸어요. 네, 이 고개까지 떨궈지는 게 제일 좋고. 지금 뭔가 패턴이 있죠?
2: 네.
3: 좀 좋아졌다가 참았다가 또 올라왔다가 참았다가 올라왔다가. 고개 떨겼어요.
2: 우와.
3: 네. 아, 이 상태로 좀만 유지되면 되는데. 네가 좀만 이겨내봐.
2: 근데 평소에는 짖는 것도 되게 심하거든요.
3: 이거보다 좀 더 강하죠?
2: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짖는데요, 평소보다?
3: 다음번 테스트에서는 될 것 같아요. 아...
1: 와, 제프야. 너 가능성 있대.
2: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 올라타고 막 깨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3: 흥분도 컨트롤이 좀 돼서. 제프, 저희 분리불안 연습해봤는데 지금 첫 번째에서는 한 절반의 성공.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은 줄여줬는데 아직까지 분리불안을 혼자 이겨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거 조절해서 다음번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2: 네.
3: 이제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프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프가 좋아하는 산책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 조금 조용한 공간에 가서 제가 제프와 보호자님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는 산책을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2: 감사합니다.
3: 네.
1: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봄 소풍 나왔습니다. 어디로 온 걸까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3: 제프는 도시에 있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자기 본능을 깨우고 가보고 싶은데 아까처럼 짧은 줄에 자꾸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줄 때문에 너무 또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더라도 우선 이런 곳에서 차근차근 연습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긴 줄을 가져왔어요. 진짜 길죠? 그래서 이거 보호자님이 컨트롤 잘해야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이 왼손으로 덮으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쭉 끌고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팔자가 나오게. 제가 이제 갈 거예요. 스르륵 놓으면 가까이 오시면서 다시 회수해보세요. 걸으면서
2: 이렇게
3: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2: 이렇게?
3: 네, 좋아요.
1: 제프야, 우리 같이 걸어볼까?
3: 제프.
1: 간식으로 제프를 유혹하는 설샘. 우리 제프는 간식 앞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3: 자, 이런 거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녀야 돼.
1: 그동안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목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포인트.
3: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접어주고.
1: 근처에 개가 있나요? 옆집 강아지가 심심한가 봐요. 바로 반응이 온 제프.
3: 지금 개 보고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1: 제프야, 그만 쳐다봐.
3: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2: 제프?
3: 그거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끌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완전 지금 강아지 꽂혀있죠?

0: 제프야, 그만 가.
1: 멈춤을 시킬 거예요.
2: 네.
1: 멈추고
2: 네.
1: 다시 줄을 살짝 늘려볼 거예요.
2: 네.
1: 그래, 멈춰있죠?
2: 네.
1: 이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0: 네. 제발, 제발 제프야, 널 믿는다고. 고개를 돌렸어요.
3: 옳지.
1: 지금 먹을 생각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잘 빠져나온 거예요.
2: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1: 네.
4: 엄마, 저 잘했죠?
2: 졸로 안 가는 게 지금 희한하네.
1: 오히려 줄이 안 당겨지니까 흥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있어.
2: 네.
1: 옳지. 오히려 지금 네. 누가 더 괜찮은 아이처럼 보여요.
2: 제프가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러니까 제프는 이런 좀 휴식이 많이 필요한 아이.
1: 많이 필요해요. 네.
2: 지금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아직도 여기가 좀
1: 약간은 긴장했는데 이 정도 꼬리 나쁘지 않습니다.
2: 아.
1: 너무 말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네. 그럼 편안하다는
1: 근육이 지금 이완된 느낌이
2: 네네네.
1: 들죠. 뭐 어떤 근육 하나 막 딱 긴장된 느낌이
2: 네,
1: 없죠.
2: 네.
1: 저는 그런 시간과 산책을
2: 아.
1: 제프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회복의 시간이다.
2: 아.
0: 네. 다음은 밖에서 실전 연습.
1: 안 끌게요. 셉. 살짝. 옳지. 칭찬하면서.
2: 잘했네.
1: 막 팍팍 끌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2: 네. 저렇게도 걸을 수가 있네.
1: 이족보행하면서 가는데 지금 얘 발걸음 보세요.
2: 네.
0: 너무나도 다른 제프의 비포 애프터.
2: 풀도 먹어보고.
1: 먹어보다 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먹어요. 보세요. 느긋하게.
0: 제프만 졸졸 따라가는 설세.
2: 와, 저렇게 편하게.
1: 그렇죠.
2: 보인다.
1: 뒤돌아보죠.
2: 와.
1: 어느 정도 가면 뒤돌아보죠.
2: 네.
1: 이런 걸 해봐야 돼요.
2: 아.
1: 얘네가 무제한으로 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잘? 항상 오히려 자유로운 산책을 해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뒤돌아봐요. 잘 오나?
2: 오고 있나? 이렇게요.
4: 풀 좀 먹게 잠깐 기다려줘요.
1: 우선 이 스니파리 산책은
2: 네.
1: 인식을 좀 바꿔줄 거예요.
2: 네.
1: 그동안은 줄만 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네.
1: 줄 달면 싫어했잖아요.
2: 네네.
1: 그걸 좋아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2: 네네.
1: 안 되면 한 번이라도
2: 네.
1: 좀 저기서 아예 줄 없이 뛰어놀고 좀 긴 줄을 편하게 하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산책할 수 있는
2: 네.
1: 그런 연습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 네.
1: 이렇게 잡으시고
0: 이제는 보호자님이 직접 해볼 차례.
1: 천천히
2: 네.
0: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대요.
2: 제가 또 막 또
0: 제프야, 엄마랑 잘해보자.
1: 자, 이제 회수하면서 제 냄새 맡을 때
2: 네.
1: 회수하면서 따라가세요.
2: 네.
0: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제프.
1: 네. 네,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너무 길어질 때만 가자 해보시는 거예요.
2: 네.
1: 가보자고 해보세요. 따라올 것 같아요.
2: 제프, 가자.
0: 보셨어요, 지금?
2: 제프, 가자.
0: 와, 너무 멋있다, 제프야.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아이였더니 감격이다, 감격.
1: 야, 우리 집 강아지보다 산책 잘하는 것 같네.
2: 걸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편안하죠?
2: 네.
0: 제프와의 산책 데이트는 앞으로도 쭉 점점 더 좋아지겠죠?
1: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아닙니다.
1: 네. 제프도 보호자님 아니었으면 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게 저도 되게 뿌듯합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제프가 그냥 아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프가 이렇게 안정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게 됐어요.
1: 네, 맞아요.
2: 네, 네
1: 모든 강아지들이
2: 네.
1: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자신한테 맞는 환경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2: 네.
1: 어떻게 이 내 반려견한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2: 네.
1: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1: 제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 좀 제프 조금 더 임시 보호하는 동안
2: 네.
1: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 네.
1: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제프야, 우리 진짜 행복해지자.
1: 아예 다 풀어, 그냥 아예 자유를 줘보세요.
2: 네. 제프.
0: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는 제프.
1: 한번 좀 뛰어볼까요?
2: 네.
1: 가르죠. 그동안 저 목줄에 너무 시달렸어요. 제!
0: 목줄 안 하는 견생. 모든 개들의 꿈 아닐까요?
1: 그러니까 얘는 자유를 원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도시에서
2: 네.
1: 맨날 목줄 잡고 이만한 줄에다 이랬으니
2: 통제만 하고
0: 와, 정말 잘 달린다, 제프야.
1: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줄을 해도 자유롭게 노는 연습.
3: 아직 한 살도 안 됐으니까 우리 제프 점점점 좋아지겠죠? 뭐라고요? 벌써 좋아지고 있다고요? 새나개에 날아온 희소식. 우리 제프가 달라졌어요. 오토바이 소리에도 무반응, 여유 가득한 산책까지. 제프는 풀을 참 좋아하는구나. 분리불안 연습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대요. 아직 지짐은 있지만 금세 소파에 앉아 잘 기다린답니다. 분리불안도 타견 반응도 제프는 이겨낼 수 있다. 아자아자. 행복해야 해, 제프.

0: 최욱희 씨 같아요.
1: 눈이 돌아 있어. 눈이 희번득해지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2: 안녕하세요. 사차오게 준서이 성.
3: 아 여기요.
2: To me, they're an ideal.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4: Now. Good girl.
2: Out.
5: Pet Moa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0: 속 질서도 무너져 내렸다. 내 얼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1: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2: 땀을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들어가요.
3: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0: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 안면마비였다.
4: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 안면신경마비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질환 중 하나입니다.
5: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안면마비 진단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수술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빈후과 김진 교수와 함께 구안와사라 불리는 병, 안면마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0: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환자.
1: 오, 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이 별로 잘 안 감기네요, 그렇죠?
0: 김일환 씨는 사흘 전부터 얼굴에 이상을 느꼈다.
2: 저는 37살, 직업은 교사고요. 네, 일을 하다가 근무 중에 혀의 감각이 좀 없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안면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0: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면서 눈과 입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옆으로 돌아간 상태다.
1: 이번에는 뭐 하면서 생기셨나요?
2: 그냥 근무 중에.
1: 일단은 입원 수속하세요.
0: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
2: 오늘이요?
1: 네, 빨리 약을 써봐야겠어요.
2: 이쪽이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이쪽 근육이 더 당겨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하게 써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 예. 충격이 크셨겠어요?
2: 일단 밥을 잘 못 먹고 양치질이나 세수도 눈이 안 감겨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0: 입원과 함께 검사가 진행됐다.
4: 좌측이랑 우측 사이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표면 근전도 검사 진행할게요.
0: 겉으로 보이는 마비 정도와 신경 내부의 손상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4: 시작! 하나, 둘,
0: 정밀 센서를 눈을 뜨고 감는 근육.
4: 시작! 하나,
0: 입꼬리를 올리고 내리는 근육 등 얼굴과 목 다섯 군데에 시작. 부착한 후 근육의 하나, 힘을 측정한다.
4: 둘, 셋, 그만.
0: 검사 결과 왼쪽에 비해 오른쪽 근육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른쪽 얼굴에 나타난 안면 신경 마비다. 안면 신경은 뇌에서 나와 귓뼈와 침샘을 지나 오리발 모양으로 얼굴에 넓게 퍼져 있다. 안면신경은 7,000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신경 다발막과 신경 외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22개의 안면 근육과 연결돼 있다. 뇌에서 행동에 대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안면신경과 근육으로 전달되고 그 과정을 통해 먹고 말하고 웃고 우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속에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절에 감염을 일으켜 신경에 염증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신경 조직이 붓게 되는데 이때 측두골이 안면 신경을 감싸고 있어 부어오른 신경은 단단한 뼈 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신경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신경 섬유가 파괴돼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벨마비라 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와 벨마비는 어떻게 다를까?
5: 구안와사는 어떤 입과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갔다라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벨마비는 말 그대로 진단명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원인이 불명확할 때 갑자기 생기는 병명을 벨마비라고 합니다.
0: 구안와사와 벨마비는 안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같은 질병이다. 김미란 씨 역시 벨마비로 진단됐다.
1: 일단은 급성기에는 신경이 변성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변성이 끝나는 게 한 2, 3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수술을 해야지 좋아요. 자꾸 변성이 진행되거든요. 신경이 그럼 변성이 되면은 후유증이 남아요. 예. 그래서 변성되기 전에 감압술을 압력을 풀어줘야지 좋아요.
0: 후유증을 막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처럼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런 걸까?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 붓게 되면 신경섬유가 손상되며 안면마비가 나타난다. 이때 치료 없이 그대로 두면 신경이 완전히 파괴돼 붓기가 빠지더라도 변성을 일으켜 신경 말단이 죽게 되는데 이를 왈러 변성이라 한다.
5: 그래서 마비가 딱 오는 순간부터 2, 3일 내에 그 압력을 풀어줘야지 왈러 변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왈러 변성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72시간, 더 좋은 건 48시간 이내에 스테로이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르는 뼈가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복용뿐만 아니라 수술로 감압술을 진행해야지 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 김미란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면 마비가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먼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고 신경 변성까지 시작돼 수술이 결정됐다. 귀 속 내이도 부위에 신경이 부어 안면 마비가 나타난 상황. 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한 다음 염증이 있는 신경을 찾아 접근한 후 주변의 뼈를 깎아낸다. 공간을 넓혀 내부 압력을 낮춰주면 신경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해 안면 마비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 안면 신경 주변에는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청력 손상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며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안면 신경의 직경은 대략 2mm. 신경이 눌린 상태인데다 부어 있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 주위의 뼈는 직접 긁어냈다. 주변 뼈에 눌려 하얗던 신경은 압력을 풀어주자 선홍빛으로 희끼가 돌아왔다.
1: 스티뮬레이터.
0: 감시 장치를 이용해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근육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신경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1: 살아있다. 이제 닫겠습니다.
0: 부종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가 묻어있는 녹는 솜을 수술 부위에 넣고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눌렸던 신경이 풀린 만큼 증상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벨마비는 원인도 기전도 밝혀지지 않아 예방도 어렵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해 무려 9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6: 그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을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7: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양치질 하는데 물이 쪼들도 새길래 뭐지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8: 학교 가는데 친구가 너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장량 노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이 돌아온 거예요.
9: 일단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들다가 그냥 괜찮겠지 괜찮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0: 전조 증상 없이 안면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7, 80%는 공통적인 증상을 경험했다. 귀 뒤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었으며 혀의 반쪽에서 맛을 느끼지 못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감압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미란 씨가 진료실을 찾았다.
10: 눈 감각은 어떠세요, 눈?
2: 시린 거는 많이 없어졌고요. 감을 때 감기는 느낌이 좀 나요.
5: 이제 곧 있으면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마. 꼭 적절하게 감압수를 하셔서.
0: 수술 후 환자의 얼굴은 달라졌다.
5: 눈 깜빡깜빡. 눈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감는 것 같고.
0: 한쪽만 감겼던 눈이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5: 입가는 아직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돌아오실 겁니다. 움직이네요, 조금씩.
0: 굳어있던 입꼬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눈도 입도 회복되었다.
2: 초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바로 느낌이 올 때부터 바로 병원에 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제 쓰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응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골든타임이.
2: 맞아요.
0: 별마비가 나타났을 때 10명 중 7명은 치료 없이도 2, 3개월 안에 회복된다. 문제는 남은 3명. 어떤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 알 수 없어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5: 아예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가는 병일 수도 있지만 평생 후유증 남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후유증이 남을 안면마비인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는 적어도 완벽히 돌아올 안면마비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0: 한쪽 얼굴이 마비됐다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유상열 씨는 잘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1: 귀눈물이 좀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가운 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안경을 좀 넣고 그런 치료 있습니다. 시력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0: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는 유상열 씨. 누구에게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11: 그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약 지금 한 50여 년 됐습니다. 이렇게 발병한 지가.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는 70년대 후반이라 그 어디 치료해 주는 데도 없고.
0: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안면마비로 그의 왼쪽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한쪽 눈과 입만 움직인 채로 살았고 시간이 지나자 마비가 없던 오른쪽 얼굴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3: 지금 이상이세요.
11: 아, 그렇습니까?
3: 네.
0: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긴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속 상처엔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싶은 그만의 이유가 있다.
11: 저는 그 얼굴 마비된 이후로다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제 얼굴을 고쳐주는 분이 나타나겠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그 간절한 이 소망이기도 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0: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는 유상열 씨.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마비 상태로 지낸 만성 환자의 경우 치료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12: 총 다섯 가지 표정 지어볼 건데요. 시작! 하나, 둘, 셋, 쉬고.
0: 다섯 하나, 가지 표정을 지으며 좌우 셋, 근육의 힘을 파악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하나, 둘, 검사 결과 셋, 마비된 쉬고. 왼쪽 근육의 힘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입가를 내리는 근육은 마비된 왼쪽이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 때문에 미소를 지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던 것이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안면마비가 심했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의 하나다. 안면마비 환자의 20-3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연합운동이라 한다. 연합운동이란 환자가 의도한 얼굴의 움직임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거나 목까지 당기는 증상, 음식을 씹을 때 눈이 감기는 증상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운동은 이마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연합운동 띠 안의 근육들이 덩어리째 움직여 나타나는 근육의 오작동이라 할 수 있다. 유상열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움직이자 동시에 눈이 감겼고 목까지 움직였다. 연합운동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연합운동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5: 원래 이제 눈으로 가는 거는 다시 눈으로 가는 신경섬유랑 만나야 됩니다. 입으로 가는 거는 또 입으로 가는 신경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염증이 생긴 이 부위가 심하게 파괴가 되면은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서 뇌에서 명령을 해도 눈을 움직여라 해도 눈, 코, 입이 다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유독이 신경섬유가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0: 유상열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50여 년간 안고 살아온 엉킨 실타래를 이번 수술로 풀 수 있을까? 집도의 김진 교수는 안면마비에 대한 개념과 치료 방향을 정립해왔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쌓아왔다.
13: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귀 앞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신경이 변성되면서 입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도 나타났다.

0: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면신경 차단술이 이루어진다. 귀 앞쪽을 절개한 후 눈을 감을 때 방해하는 신경들을 찾아 차단한다. 이어 눈과 연결되어 입가를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목 근육까지 붙잡고 있는 신경들도 찾아내 모두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과 스마스 레이어라는 지방층을 잘 분리해 당겨 꿰맨다. 입꼬리 모양이 올라가도록 만들면 자연스러운 웃음도 가능해진다. 수많은 근육과 혈관들 사이에서 문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1: 요거 같다. 눈가로 가는 신경 하나 찾았으니까 스밀레이터.
0: 전기 자극기를 통해 찾은 신경이 살아있는지 어떤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나갔다. 이어 찾아낸 각각의 신경을 의료용 루프로 묶어 표시해둔다.
1: 자, V1이랑 좀 비교해볼게. 입가 올리는 거, 입가 내리는 거.
2: 입가 올릴 거. 정확히 올릴 거.
0: 이번에는 입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을 찾아 나섰다.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자 환자의 입가 근육이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눈과 입을 움직이는 15개의 신경들을 찾아 나갔다. 가지처럼 뻗어있는 안면 신경 속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과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들을 구분했다. 이어 건강한 신경들은 남겨두고 눈과 입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신경들은 잘라 차단했다. 모두 11개의 신경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 얼굴 감각이 돌아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은 더 좋아질 것이다.
1: 네, 잘 됐습니다. 한 신경을 한 15개 정도 찾았고 그중에 한 11개 정도가 방해하는 신경이었고요. 4개 정도는 아주 건강해서 4개 정도 신경이 얼굴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됩니다.
0: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안면 마비가 시작됐다는 서명자 씨. 4년 전 김진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3: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1: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아, 너무 잘 지내요. 요즘에는 뭐 너무 행복하고요.
1: 행복하시다고?
3: 네, 날씨도 좋고. 오. 얼굴도 좋고.
4: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0: 서명자 씨는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1: 자, 이해 보세요.
0: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는 대칭 교정 효과가 뛰어나 안면마비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만성 안면마비 환자들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변성되면서 마비된 쪽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거나 뻣뻣해지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비된 쪽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반대쪽에 보톡스를 주사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 치료를 받고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서명자 씨는 홀로 세상과 싸워

0: 고통을 견뎌냈다.
1: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해주고 안 된다고 하면, 아, 나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미안한데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나가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혼자만 계속 울었던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진짜 무슨 벌을 받아서 내가 이게 21세기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을 가진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살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0: 갑자기 나타난 안면마비로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김진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우울증 정도를 확인한다.
2: 대부분 안면마비 환자가 100이라고 치면은 만성기 또는 급성기 모든 안면마비 환자 중에 35%는 일반적으로 경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20%또25% 정도는 극심한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불안하다. 아니면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0: 사거리에서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병달 씨.
3: 아, 예, 일로 들어오세요. 아, 이거, 이거.
0: 이 일을 해온 지 20년째로 단골 손님이 많다.
3: 이거는, 이게 부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다 갈아야 돼. 치수가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A급으로 만들어서 제가 관광 한번 내드릴게요.
0: 한때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둔 채 그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다. 일그러진 얼굴 때문이었다.
3: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요.
0: 종종 꺼내보는 사진 속엔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얼굴이 있다.
3: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잘생겼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0: 중학교 2학년 무렵 안면마비가 나타났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상태로 50여 년을 지내다 3년 전 김진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한쪽으로 돌아간 입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한결 편안한 인상을 갖게 됐다. 완벽하게 치료된 건 아니지만 치료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3: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저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만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0: 수술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는 윤병달 씨.
3: 다 됐습니다.
0: 반짝이는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의 원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2: 아, 그 요즘 어떠세요?
4: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볼이랑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한 것
2: 아, 목표만 볼까요? 목? 이. 옛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오, 요즘 눈은 어떠세요? 눈?
4: 눈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감기긴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감기진 않는 것 같아요.
0: 얼굴 왼쪽에 마비가 나타난 이미현 씨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녀에게 안면마비가 나타난 것은 3년 전, 수술을 받은 후였다.
5: 23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하고서 그 수술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얼굴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 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0: 부정교합이 심해 양악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나타났다.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눈은 감기지 않고 입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1: 뭐 관악기 전공을 해가지고 안면마비가 오니까 입에 힘이 안 들어와서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 수 없긴 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
0: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오보의 연주자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왔던 미현 씨.

0: 재활을 위해 가끔 악기를 불고 있지만 한쪽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연주는 쉽지 않았다. 결국 연주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한 벨 마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사고 등의 외상이나 대상포진, 종양 등이 원인이며 최근에는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1: 리프팅을 위한 장비를 통한 시술부터 양악수술, 안면 거상술 등의 수술 등이 굉장히 많은 안면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경 손상을 받은 환자들한테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뭔가 치료를 하려면 이미 내부에 구축이 와 있고 또 섬유화가 돼 있어서 수술 자체도 많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미현 씨는 주사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들이 도수치료를 시행해 근육의 치료를 돕고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활 방법도 가르친다.
2: 환자분들의 그 안면 근육이 개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분리된 움직임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게끔 선택적으로 안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0: 환자에 따라 맞춤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주사나 수술 치료 못지않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경 손상이 100%에 가까웠다는 안정원 씨는 1년 넘게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의 50%가 되살아났다.
3: 처음에는 이게 안 움직였거든요. 눈썹도 안 움직였고 다 안 움직인데 이제 아무래도 신경에서 제일 먼 데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쪽만 지금 현재 아까 여기부터 안 움직인다고 하시는 게 여기가 안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여기는 지금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0: 올라보게 달라진 안정원 씨. 그렇다면 안면마비 환자들에게 재활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1: 그래서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섬유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재활치료고 두 번째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또는 거울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안면신경근 재활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탁 웃었더니 삐뚤어졌다. 그러면 여기를 좀 줄이고 여기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세밀한 조정작업이 필요합니다.
0: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걸까? 박현진 씨는 가슴이 답답한 날이면 무작정 달리곤 했다.
4: 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너무 뛰고 나면 또 땀 쫙 흘리고 나오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0: 그가 마스크 속에 숨기고 싶었던 건 마비된 왼쪽 얼굴과 그 때문에 돌아간 오른쪽 입이었다.
4: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 무너졌죠. 이성관계를 만나려 해도 입이 이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좀 다 끊어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아예 포기 그런 것들을 아예 포기를 하고 뭐 내 자신부터 위축되고 무조건 주변 사람들 약간 끓이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내가 먼저 옆으로 그냥 가고
0: 포기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4: 저도 이따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교수님한테 해갖고 치료받다가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 한 번에 이번에 종양 제가 하면서 얼굴까지 한 번에 거의 수술을 한다고.
0: 종양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마비가 나타난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박현진 씨. 출발선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엔 힘든 코스를 달려야 할 차례다. 며칠 뒤 박현진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안면마비 치료 중 최고난도의 수술이다. 수술을 앞두고 김진 교수는 환자의 귀 속에서 발견된 종양을 살펴나갔다.
5: 오랫동안 안면신경 주위에서 종양이 서서히 자라면서 안면마비를 만들었던 종양인데요. 대략 한 장경이 한 1.4cm 정도 되는 종양을 일단 제거를 하고 다시 얼굴로 가서 얼굴에서도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0: 수술이 시작됐다. 이 환자는 왼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로 검사 결과 안면신경초종이라는 양성종양이 오랫동안 안면신경을 눌러 변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수술에서는 먼저 종양 제거술이 이루어지는데 뇌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주의하며 종양을 제거한다. 이후 귀 뒤쪽을 꿰매고 다시 귀 앞쪽을 절개해 아래턱 뼈에 있는 측두 근육과 연결된 구상돌기라는 부분을 찾아 절단한다. 측두 근육이 모이는 곳에 인공근막을 연결해 입술 쪽으로 근육의 방향을 바꿔준다. 근육의 힘이 입술로 전달되면 환자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뼈를 제거하며 종양이 있는 위치로 접근해 나갔다.
6: 아, 종양 보이네 벌써.
7: 네, 약간 보인다.
0: 종양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뼈를 제거해 나갔다. 이어 감지 장치를 통해 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6: 얼굴에서도 감지가 안 되나? 얼굴을 한번 만져봐봐. 안 뛰지?
7: 네, 안 뛰지.
6: 아예 죽어버렸네.
0: 예상대로 오랜 시간 눌려있던 신경과 근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종양을 제거해 나갔다.
6: 컷봇에
0: 종양이 뇌와 밀착돼 있어 뇌 손상을 주의하며 종양만 제거했다. 양성 종양이라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깨끗이 제거했다.

0: 이어 측두근 전이술이 진행됐다. 측두근은 원래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인공근막을 연결하면 돌아간 입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얼굴의 외형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연결해야 하는 상황.
1: 아니야.
0: 김 교수는 환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살펴본다.
1: 조금 더 위로 가볼게. 이게 별로네, 생각보다.
0: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인매를 만들 수 있을지 환자의 사진을 다시 관찰한 후 수술을 이어갔다.
1: 잘 당겨볼라 한번? 입 모양이 예뻐야 되니까. 이거 좋다.
0: 옆쪽에서 보면 첫 번째 거 되게 좋거든. 수술 후 잘 회복된다면 돌아갔던 입술 모양이 균형을 찾는 동시에 입을 움직이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1: 당겨봐봐. 오케이.
0: 하지만 인위적으로 입 모양을 만든 만큼 환자는 수술 후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웃음을 배워나가야 한다.
1: 됐어. 나보자. 이 모양 어때? 좋아?
2: 잘 올라가 있어.
0: 수술은 예정대로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3: 측두근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입술 모양이 대칭적으로 맞추는 게 이 환자분한테는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입술 모양, 또 입가 올라가는 양상, 요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환자분 얼굴 스타일에 맞게 잘 교정을 했습니다.
0: 50여 년간 안면마비를 안고 살아온 유상열 씨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퇴원하게 됐다. 상처가 아무는 두 달 후부터 재활치료도 받을 계획이다.
4: 치료 잘해주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신다니까 힘을 가지고 내일 기대해봅니다. 화이팅!
0: 호탕하게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수술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윤병달 씨는 구두방을 벗어나 친구들을 만났다.
5: 아, 얼굴 잘 좋아졌네.
1: 아유,
5: 반대게 왔어.
6: 병달을 위해요!
0: 오래도록 기억될 사진도 남겼다.
7: 그것만이 내 세상.
0: 안면마비 치료를 받고 행복을 찾았다는 서명자 씨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버스킹 도전에 나섰다. 치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얼굴이 아닌 마음일지도 모른다.
8: 제가 다른 사람들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컴플렉스를 진짜 완벽하게 깨보자 하는 도전이거든요. 지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인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0: 환자들이 김진 교수에게 건네준 편지 속에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느낀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다.
3: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딱 중요한 시점에 얼굴이 망가지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울증도 심하게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인생의 큰 장벽을 넘어야 할 때 이런 저 같은 치료자가 필요한 거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고 많이 의학적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환자가 그려주었다는 그림 속 김진 교수의 미소처럼 안면마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름다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진행하실까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3: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4: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4: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향시키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자,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칭 빌런이죠. 악랄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어른이 돼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별의별 범죄들이 갈수록 좀 진화되고 악랄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1: 그럼요.
0: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냥 악하다?
1: 네.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 사회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선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0: 자, 우리 정영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당연히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겠죠?
2: 아, 무슨 말, 저는 인간이 선하다고.
0: 야, 뭐예요?
2: 네.
0: 어, 진짜요?
2: 네네. 왜냐면 우리가 악하고 선하고가 아까 말씀대로 교육 때문에 판별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악하다 보는 거지 네. 생존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숭고하고 선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착하게 태어났습니다.
0: 그건
3: 왜 키웠죠?
0: 지금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누군가가 나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진 않아요.
2: 아, 저는 진짜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0: 일단 태어난 건 선하게 태어났다. 예, 중간에 이제 약간의 어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렇죠. 그렇죠. 예.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편입니다.
0: 아예.
2: 예, 오히려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오히려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가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특수한 종족이다.
0: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성선설을 믿었어요.
1: 네.
0: 뭐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어린이가 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 인간은 악하다.
1: 네.
0: 인간이 이제 악하게 태어났는데 이게 착한 걸로 착한 척이라고 그러죠. 착한 척을 계속 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착한 척을 하다가 사기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2: 있죠.
0: 예.
2: 그나저나 오늘 우리 취미는 철학 가는 날인가요?
0: 아니요. 예, 취미는 철학은 안 돼요.
1: 안 돼요.
0: 힘들 것 같고. 과학자분들이 혹시 이런 거는 좀 연구를 안 하시나요? 왜냐면 이게 철학 쪽인데 이런 주제를 좀 연구를 좀 과학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
2: 과학자들도 이런 선한 본성 혹은 악한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우리 데프콘님의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 연구자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인간을 연구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나와주시죠!

0: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네. 영장류 행동생태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영장류 학자 이은정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이 교수님, 한국의
2: 제인구다.
0: 제인구다. 와. 그 저기 뭐야, 그 유인원의 어머니.
3: 어, 예.
0: 예.
4: 아,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야생 밀림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현장에서 영장류를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0: 장기 연구를 하셨다고요?
1: 맞아요. 밀림에서 2년 정도 제가 살면서 직접
0: 밀림에서 사셨다고요?
1: 네.
0: 와, 장기 연구. 밀림에서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1: 아, 너무 재밌어요.
0: 아, 재밌어요?
5: 아, 진짜.
0: 이 교수님, 이분 찡이시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영장류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1: 학부 때는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0: 아...
1: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0: 아하.
1: 야생동물의 심리는 어떨까라고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 대학원 때는 전공을 바꿔서 최재천 교수님의 제자로 행동생태연구실.
0: 아, 최 교수님 제자분이.
1: 네,
0: 아,
1: 예.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생 영장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0: 아, 동물의 심리를 알고 싶었는데 오히려 인간을 알게 됐다. 그러면 진짜 오늘 저희의 그 물음에 네. 정확한 답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5: 맞아요.
0: 좋습니다. 아... 자, 인간 본성의 자 심연의 밑바닥까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장류를 연구하면 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1: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0: 아, 우리가?
1: 예, 그러니까 영장류가 인간이 속한 종인데요.
0: 예.
1: 인간 본성은 좀 숨겨져 있어요.
0: 맞아요. 아,

0: 뒷바닥까지 가야 이제 본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그래서 인간과 진화적으로 가까운 명장류를 연구를 해보면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인간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영장류가 만물의 영장할 때 그 영장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2: 그래요?
1: 네, 최고의 종이다. 이런 최고의 동물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18세기에 식물학자 린네가 현재의 그 학명 체계를 만들면서 인간이 속한 분류군은 최고의 분류군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은 뭐 포유류는 젖을 먹는 동물들, 설치류는 뭐 이빨을 갈아야 되는 동물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름만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장류는 그냥 최고의 종이다 하면 좀 너무 잘난 척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3: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르시스적인 우리가 영장이야 최고다.
0: 우리가 짱이야.
3: 그리고 너희도 껴줄게 하면서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껴준 네. 그 분류군이 영장류인 거죠?
4: 이 영장류라고 이름을 지은 그 바닥에도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0: 네,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탑이야.
1: 현재까지 알려진 영장류 종은 한 500종이 있는데.
2: 와, 너무 많네. 500종이요?
5: 생각보다 많네.
1: 영장류 안에 들어가는 그 분류군을 보면은 맨 처음이 원숭이가 있고요.
0: 원숭이.
1: 그 다음에 유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원류라는 좀 원시적인 형태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0: 원원류요?
1: 네. 원시적으로 약간 혼자 다니면서 밤에 활동하고 후각을 많이 사용하고 원원, 이런 게 원원류고.
0: 원원류? 그리고 이제 약간 무리 지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애들이?
1: 맞아요. 네. 원숭이와 유인원.
0: 원숭이와 유인원.
1: 인데 그 둘도 구별하는 특징이 있어요.
0: 뭡니까?
1: 꼬리에 유인.
0: 아, 꼬리가 있냐 없냐? 아.
1: 그래서 꼬리가 있는 게 뭘까요?
0: 꼬리가 없는 애들이 유인원이죠.
1: 그렇죠.
0: 침팬지, 침팬지.
1: 네. 꼬리가. 침팬지. 있는 애들이 원숭이, 없는 애들이 유인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쉽습니다.
0: 야, 그럼 인간도 꼬리가 없기 때문에 꼬리뼈 있어요.
1: 네, 꼬리뼈 있지만
0: 근데 유인원이죠.
1: 유인원이죠.
0: 인간도 유인원이다.
1: 유인원에 속하는 종들은 6종이 있어요.
2: 6종이요.
1: 인간 있고 침팬지, 보노보,
0: 오랑우탄,
1: 고릴라, 김팔원숭이.
0: 긴팔 원숭이.
1: 네.
3: 이 중에서 오답인 것은 하면 6번 긴팔 원숭이라.
4: 잠깐만, 긴팔 원숭이는 왜 원숭인데?
0: 그럼 이 원숭이라면 긴팔 유인원이라고 해야지.
4: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동물 명들은 일본어에서 번역을 해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부터 이미 긴팔 원숭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영어로 기본이라고 하죠.
1: 그렇죠.
3: 아, 영어에는 기본. 멍키가 없네요.
1: 그렇죠. 다른 유인원들 이름 생각해 보시면 뭐 고릴라, 오랑우탄 이거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기본은 긴팔 원숭이로 좀 잘못 번역이
0: 된 거예요. 고릴라 영어로 뭐예요?
2: 고릴라.
0: 고릴라죠. 그럼 인간은 왜 침팬지나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인 걸까요? 같은 그룹으로 묶인 이유가 있나요?
1: 인간과 원숭이, 유인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조상에서 분기가 되어서 그래요? 나온 거예요. 이 역사를 좀 살펴보면
0: 말씀해 주세요.
1: 공통조상에서 원숭이가 분기해서 나왔고 유인원과
2: 네.
1: 유인원 중에서도 긴팔원숭이가 분기를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가 인간이랑 분기된 게 600만 년 전.
0: 600만 년 전. 그 영장류하고 인간의 뭐 어떤 유전자의 공통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인간이랑 뭐 침팬지가 DNA가 얼마나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3: 뭐 1%밖에 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많은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백질들은 침팬지랑 우리랑 진짜 똑같은 단백질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98%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80%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우리 인간이랑 뭐 개 뭐 이런 다른 동물의 차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가까운 친척들이다.
0: 다른 종에 비하면 침팬지나 이쪽이랑 우리 인간이랑은 좀 비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일치하는 게
3: 엄청나게 많다.
0: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데 이제 인간과 영장류가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사촌 관계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영장류가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1: 영장류 학자 로버트 여키스가 한 말 있어요.
0: 네네.
1: 한 마리의 침팬지는 침팬지가 아니다.
0: 아, 그 말은?
1: 그 말은 바로 복잡한 사회성.
0: 사회성, 사회구조.
1: 예. 영장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영장류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맺는 존재들이다.
5: 이것도 영장류라는 이름에 가치 부여한 것처럼 좀 과장된 건 아니에요. 근데 늑대 같은 동물도 사회활동을 한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고 되게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동물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4: 돌고래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3: 개미와 꿀벌.
1: 그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영장류의 그런 무리 생활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늑대나 들개 같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네. 그 사회 구조가 좀 단순하고
0: 단순하다.
1: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장류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유연해요. 이 유연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그 사회 구조를 잘 바꾸는 거예요. 살아남기 좋은 구조로.
3: 잘 배신한다는 뜻 아닌가요?
4: 그러니까 잘 이게 사기친다는
0: 이게 뭐냐면 하극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각종 그 사회적인 걸 다 복잡하게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1: 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0: 좋게,
1: 네, 좋게 표현하면은 유연하다,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다.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 영장류가 사실 그 몸집 대비 뇌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종에 비해서 큰 뇌 그리고 고등 인지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사회 생활을 하느라고 커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아, 쉽게 말해서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진화했다. 맞아, 맞아.
1: 예를 들면 뭐 침팬지도 그룹 수가 50마리 정도고 개코 원숭이는 120마리, 뭐 황금 원숭이는 뭐 600마리까지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사실 누가 내 그룹인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나와 이 개체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 개체와 다른 개체의 관계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4: 흔히 말하는 라인 탄다라는 게
1: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순간 기억력.
0: 아, 순간 기억력. 네. 아, 똑똑하다 그러니까.
1: 침팬지가 순간 기억력이 진짜 정말 인간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2: 아, 어느 정도예요?
1: 일본 영장류 센터에서 그 터치 스크린으로 침팬지 영장
0: 실험을 했구나.
1: 네, 실험을 한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이 숫자를 1부터 15까지를 무작위로 스크린에 배치를 해놔요. 그리고 정말 0.1초를 보여주고 그거를 다 똑같은 네모로 가려요. 네. 침팬지는 뭐 딴짓하면서 그냥 훌쩍 보고 0.1초마다 그게 가려지면 아 여기 1이 있었고 여기 2가 있었고 이거를 우와,
3: 순서대로 다
1: 네,
0: 순간
1: 순서대로
0: 엄청나구나.
1: 네, 거기서도 이제 대학원생도 시켰어요. 대학원생 인간도 시키고 또 침팬지랑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제 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0: 안 되죠, 안 되죠.
1: 이게 또 사회성이랑 연관이 있는 게요. 예. 자기 그룹에 있는 개체들을 기억을 하고 또 그 개체들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뭐 부장님이 여기 계시고 과장님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순간적으로
0: 순간적으로 싹 이 사회를 네. 그냥 딱 완전히 알아야 되는구나. 그 직원들도 이제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 같듯이
3: 근데 그 사회생활의 사실 핵심이 사회생활 잘하는데 핵심이 요거잖아요. 네. 요거를 잘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사실 사회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생활 잘하는 다른 영장류들도 진짜 언어 능력이 탁월한가요?
1: 영장류도 네. 언어가 당연히 있습니다.
0: 아, 있습니까, 언어가? 네.
1: 예를 들면은, 침팬지 언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내는 소리를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거를 또 조합을 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고요.
0: 아, 그렇구나.
1: 또 침팬지뿐만이 아니라 그 남아메리카에 사는 마모셋 원숭이도 걔네는 또 자기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말하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누구를 부를 때 그 개체 이름을 부르는 거죠.
0: 그걸 어떻게 근데 발견해냈지? 그거를? 아니,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1: 소리를 계속 녹음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특정 개체가 항상 처음에 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서로 보일 때는 잘 안 내는데 서로 안 보이는 상황에 있을 때 좀 누군지 소리로서 알려줘야 될 때 그 소리를 더 많이 내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런 거네. 항성이는요. 네. 지금요. 홍제는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태안이는 지금 사랑이 고파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1: 네.
0: 아, 항상 앞에 이름을 지어놓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문화도
0: 아, 문화요?
1: 문화요? 문화도 있어요. 침팬지가 털고르기를 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0: 그 뭐예요 그게?
1: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한 명이 보이고. 그냥 손 들고 있기 그러니까 네. 손을 잡고 있으면 둘 다 털고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그룹마다 다른 게

0: 오른손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왼손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손목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그게 그룹마다 다 다르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고 버비 원숭이 그 문화 실험을 한 것도 있는데 빨간색 색소를 집어넣은 과자랑 파란색 색소를 집어넣은 과자를 야생 버비 원숭이한테 줬어요. 네. 그런데 빨간색은 좀 인위적으로 설탕을 넣어서 맛있게 했고 파란색은 좀 쓴맛을 넣어서 빨간색을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빨간색, 파란색 다 줘도 파란색 먹지도 않고 빨간색만 먹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파란색 먹지도 않아요.
1: 아예 애기들은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0: 네, 학습이 돼서 빨간색만 먹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버비 원숭이 그룹한테는 그거를 바꿔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집단에는 파란색만 먹어요. 그런데 이 집단에 있던 애가 첫 번째 집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네. 그러면 다들 빨간색 먹잖아요.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요.
1: 아, 그 순간적으로 딱 그 대세를 따라가는구나.
0: 학습이 다른 동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맛있는 거, 저게 맛없는 거.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바로 바꿔서
1: 유연하다.
0: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1: 걔는 유인원이 아니라 유연원이네. 유연하게.
2: 또 있어요?
3: 또?
0: 네, 네. 또 다른 개체의 감정도 이해하고 심지어
1: 감정?
0: 네. 의도도 얘가 뭘 하고 싶은지 의도도 다 파악을 합니다.
1: 야, 의도를 파악하는 건 좀 소름 돋네. 감정까지 이해해도 의도를 파악한다는 너무 소름 돋는데요.
2: 어떻게 그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을 해요?
0: 침팬지를 다른 우리에 가둬놓고 한 마리한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줘요. 근데 도구가 필요한 애는 옆에 애예요. 옆에 있는 애가 뭐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도구를 이제 다 줘요.
4: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마음이론이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사실 인간도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요.
2: 맞아요.
0: 그래서 3살, 4살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만 하지만 4살에서 5살 정도 돼야 아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뭐 슬프겠구나 아니면은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1: 명장류가 이렇게 복잡한 사회성이 있다는 건 이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0: 사실은 이거를 몰랐어요.
2: 왜냐하면 아, 진짜로요?
0: 명장류는 남반구 적도 근처에 많이 사는 종인데 네. 옛날에는 이제 북반구 유럽 연구자들이 많았죠. 그러면은 네. 남반구에 내려가서 명장류를 오래 관찰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잡아서 표본으로 데려가서 해부하고 그런 생리적인 실험을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1960년대부터 제인 구달 박사
1: 그분께서
0: 탄자니아의 침팬지 서식지에서 오래 살면서 침팬지 연구를 하셨어요. 자연 상태에서 오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복잡한 사회성은 알기가 어려워요.
1: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0: 네. 개체가 누구랑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디 다니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이거를 알려면 일단 그 몇백 마리 되는 개체 구별이 다 돼야 되고
2: 그렇죠.
0: 그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 얘는 이 그룹, 얘는 저 그룹 이게 그냥 단순히 단기 연구만으로는 알기 어렵거든요. 와. 근데 그 연구를 직접 야생에서 자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1: 잘한 거죠.
0: 또 이렇게 복잡한 사회성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예. 도구를 쓰는 것도 알게 됐어요.
1: 옛날에는 도구를 쓰는 거를.
0: 네, 옛날에는 도구 쓰는 게 인간의 고유 특성이다 이랬는데 그렇죠. 도구 쓰는 동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 그러면 도구를 쓰는 동물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도구를 만들어 쓰는 거는 인간밖에 없을 거야 했는데
1: 인간이 자존심을 계속.
0: 근데 침팬지 다 도구 만들어서 쓰거든요.
1: 아, 침팬지 도구를 만듭니까?
0: 아예 나뭇가지부터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다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도구를 만든다는 것도 이제 알려졌죠. 이런 게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이제 명장류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1: 근데 우리 교수님도 야생에서 이제 영장류를 연구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교수님은 어떤 곳에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0: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1: 열대우림에 그러면 거기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0: 네, 열대우림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국립공원이 제가 연구한 자바긴팔 원숭이의 최대 서식지.
1: 몇 마리나 있어요?
0: 1200마리 정도 있다고.
1: 1200마리도 엄청난데.

0: 걔네들하고 이제 2년 동안 그 근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거기서 머무신 거잖아요. 텐트 치고 천막 치고 빗물 받아 먹고.
1: 천막을 치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있던 곳이 국립공원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 국립공원이 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아~ 거기에 집을 빌려다가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빗물을 마시진 않았는데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썼어요. 이제 흙탕물로 이빨 닦고 따뜻한 물 전혀 없고 가끔 도롱뇽도 딸려서 들어오고.
0: 자연인이셨네요. 거의 자연인처럼.
2: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으셨네요, 진짜.
0: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밀림에서 이제 영장류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냥 계속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적고 또 어디가 쫓아가죠 막 적고 막 이러는 건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3: 맞아요
0: 궁금하거든요
2: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0: 야생에서 긴팔원숭이를 어떻게 연구했냐
1: 긴팔원숭이가 야생 동물이니까 당연히 인간이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0: 네.
1: 도망가요
0: 도망가겠죠 아... 빠르죠 걔네
1: 엄청 빨라요 팔이
0: 길죠?
1: 이름 그대로 길어요
0: 걔네 이렇게 다니는 애들 아닌가
1: 네, 이렇게 건너 다니는데 그 팔이 인간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 정도로 길어요?
1: 다리보다 훨씬 굵고 힘이 좋아서 점프도 진짜 잘하고요. 최고 속력이 55km.
0: 55km?
1: 시속 55km가.
4: 날아다닌다고요?
1: 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그냥
0: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좀. 와.
1: 여기가 험하긴 한 게 지형이 이제 긴팔원숭이는 나무에서 다니니까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밑에서 인간은 땅이 이렇게
0: 그렇죠.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긴팔원숭이는 쭉 가지만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그렇죠,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하면서 그때 2년 살고 왔더니 종아리가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제가 야. 근육이 엄청 발달해서
0: 그냥 자연적으로 운동이 엄청 되셨겠네요. 그죠? 사진도 봤을 때는 엄청 지쳐 보이시는데 몇 시간을 뛰어다닌 거예요? 하늘만 보면서.
1: 저 때 한 10시간 정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인간 연구자에게 익숙하도록 만드는 거를 익숙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긴팔원숭이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걸렸어요.
0: 와, 친해지는 데만요? 아니, 이게 눈에 드는 데만?
1: 네. 그 1년 동안 주구장창. 그냥
0: 계속
1: 따라다닌 거. 네.
0: 얘들아, 나야. 네. 좀 친하게 좀 지내보자.
1: 이게 포기할 때까지.
0: 6개월에서 1년.
1: 네. 이제 긴팔원숭이들 포기하고, 아, 인간 연구자가 있고,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해치지 않는구나. 이거는 알았고, 긴팔원숭이가 깨기 전부터 그 자는 나무가 있어요. 그 자는 나무에 가서 깨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네. 자는 나무에 들어갈 때까지 네. 12시간 정도 따라다닙니다. 그냥 숲에서 정말 하루 종일을 아유, 보내는 거죠.
0: 힘들죠. 생고생이죠.
1: 그럼 저희도 이제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요. 네. 근데 김파원수님과 좀 오래 쉴 것 같다. 아니면은 이 나무에서 오래 먹을 것 같다 하면은 저희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0: 어떤 거 드세요, 도시락은?
1: 도시락은 인도네시아의 밥이랑 쌈발이라고 진짜 매운 소스 있어요.
0: 쌈발?
1: 네. 뱀빼라고 콩 요리 뱀빼. 볶은.
0: 먹으면 그냥 쌈발 나와요, 막. 아, 쌈발 막 그 정도로 매워요.
1: 아, 근데 맛있어요.
0: 맛있어요.
1: 정말 맛있어요.
0: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연구가 되나요? 계속 쫓아다니는데? 예.
1: 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가 2년 있으면서 네. 그 연구 노트에 따라다니면서 적었는데 데이터북을 100권을 썼어요.
0: 100권이요?
3: 우와, 100권이요?
0: 그 뭘 적을 게 그렇게 많았나요?
1: 데이터북을 한번 아, 보시겠어요?
0: 우와!
1: 제가
0: 아, 수첩같이 이렇게
1: 굉장히 많았는데 일부만 가져왔어요.
5: 만져봐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약간 뭐 저축통장같이 생겨가지고.
3: 우와.
0: 이게 잠깐만 이게 뭐야?
5: 이게 다 내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0: 야, 근데 이게 잠깐 암호처럼 돼 있는데요? 막 뭐지 이게?
3: 그렇죠.
0: 부아, 아하리, HR.
5: 이름이에요. 줄둑 네. 이런 거?
4: 세랑가.
1: 세랑가, 네. 맞아요. 이게 10분마다 모든 개체의 모든 행동과 모든 위치. 어떤 나무에 있었는지를 GPS를 다 따요. 두둑, 이런 거는 앉아있다. 이런 얘기고.
0: 야.
1: 네. 세랑가는 곤충인데요. 곤충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쓰요.
0: 근데 이게 영장류학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나라
3: 그러니까요.
0: 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거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땀 한 땀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영장류에서 어떤 인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1: 자연 상태에서 야생 영장류 연구하다 보면 네. 알 수 있었던 거. 네. 제일 주목받은 게 바로 서열에.
0: 서열.
3: 아, 서열이요.
0: 예.
1: 침팬지들을 자연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열이 1위부터 뭐 50위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수컷은 수컷대로 서열이 쫙 있고요. 네. 암컷은 또 암컷대로 서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열이 높은 개체만 좋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높아야지 짝짓기도 그렇죠.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서열 문화가 네. 우리 인간계도 이게 서열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있듯이. 네.
2: 근데 보통 우리 그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서열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다고 하면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듯이. 근데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서열이 다른 거예요?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열이 다른 거예요?
1: 침팬지의 서열은 정치적이에요. 이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힘만 세다고 해서 서열 1위자가 될 수 있는 게
0: 침팬지 달라요?
1: 네. 뭐 힘도 세고 뭐 크기 몸집도 커야 되고 이거는 맞는데 기본인데. 이제 네트워킹도 잘해야 돼요. 야,
0: 정치.
1: 네. 연줄도 좀 있어야 되고.
3: 야, 인간이네요.
5: 연줄?
1: 인간이. 또 뭐 가족, 뭐 엄마나 아빠의 랭킹이 어떤지. 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0: 집안도 중요하고.
1: 딱 서열이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변할 수 있다.
0: 침팬지가 보통 보면은 애들 좀 이렇게 보면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막 이러던데 힘 센 애들이 막 약한 애들.
1: 그게 서열을 정립할 때 많이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네. 이제 침팬지가 뭐 한 14살, 15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네. 이제 좀 힘겨루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나이가 약간 인간으로 치면은 뭐 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성인이 돼가는 시기거든요. 쫓아가서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상대가 똑같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쫓아낸다 하면은 좀 싸움이 붙게 되는데 그래 너가 나보다 더 세 라고 하면은 복종하는 이제 표현을 해요. 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쭈구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등을
0: 너한테
1: 보여주면
0: 복종하려한다.
1: 그러면 이제 서열이 높게 정립된 개체가 아 그래 너가 나한테 복종한다는 거지 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 개체를 뭐 쓰다듬어주고 털고르기를 해줍니다.
0: 이긴 애가 털고르기 서비스가 좋네. 이긴 애가 털고르기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털고르기 해주고 이렇게.
1: 네. 너가 나한테 복종했으니까 우린 이제 문제없고 나를 계속 지질 잘해라 이런 의미로 또 해줍니다. 서열이 딱 정립이 되면요. 서열 낮은 애가 무조건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2: 아, 인사를 해요 진짜로?
1: 서열 높은 애한테.
4: 인사를 어떻게 해요?
0: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선배님 오셨습니까?
2: 조폭입니까 조폭. 그러니까,
0: 선배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1: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팅이라고 이렇게 이런 소리 내면서 먼저 다가가서 바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고,
0: 인사하고
1: 그다음에 서열이 낮은 개체가 높은 개체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요.
0: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1: 그러면 그 서열이 높은 개체가 그 손을 입으로 물어요. 근데 살짝 물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렇게 그런팅을 하면서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서열이 높은 개체한테 주면서 서열이 높은 개체는 내가 네 손가락을 물어뜯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의 인사를 받아주는 거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5: 인간도 비슷한 게 악수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네. 내가 오른손에 너를 해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로 서로 마주보고 흔들었다 그러고 손들어 해가지고 무해하다는 걸 보이라고. 사실 사회생활이니 행동이니 다 인간이랑 너무 똑같아서
0: 그러니까
5: 오히려 계급이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0: 그죠.
5: 무서운데 좀.
0: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2: 그러니까요.
0: 그게 이제 인간계에도 적용이 되니까. 서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좀 이렇게 하는 행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1: 우리가 유대감을 증진시킨다고 하면은 뭐 같이 뭐 털골라주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카푸친 원숭이도 이제 남아메리카에 사는 카푸친 원숭이는
0: 카푸친 원숭이.
1: 그런 유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으로 서로 눈알을 이렇게 찔러요.
0: 네? 눈알을 찌른다고요?
1: 네.
0: 그건 눈알 실명 아니야 그러면?
1: 눈 꼬리 있죠 앞에 네. 부분. 거기에 손톱 이렇게.
0: 왜 그래요?
1: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아까 그 연약한 부분을 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관계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환이에요.
0: 그 기회 아니에요. 내가 네 눈알을 터뜨릴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인간계에서도 계속 이러면

0: 공포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영장류 사회에서는 서열이 왜 중요할까요?
1: 다 같이 평화롭게 우 위아더월드 하면 되는데 왜 그토록 얘네들도 서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2: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네. 사실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협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0: 협력.
2: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그룹 간에 싸울 때 굉장히 터지게 싸우거든요.
3: 아, 서로 다른 집단끼리 싸울 때요?
2: 네, 서로 다른 집단끼리 싸울 때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초를 서고 경비를 다녀요. 순찰을 하다가 어떤 개체 발견하면 바로 죽여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성을 다른 집단한테 표시를 하는데 외부의 집단과 싸우려면 내부 결속력이 사실 필요한데 그 내부에서 서열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협력을 잘 할 수 있다.
0: 아까 영장류에서 인간의 밑바닥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간 사회에서 이 서열과 폭력이라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2: 사실 침팬지가 먼저 연구가 되면서 네. 서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0: 서열.
2: 공격성.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되게 신나했어요, 사실은.
0: 아, 이렇게 인간하고 비슷하다.
2: 네,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연구를 더 진행을 해보니까 또 다른 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른 종이 바로 보노보.
0: 보노보.
4: 보노보.
2: 보노보예요.
0: 보노보.
2: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침팬지 아니고 보노보를 먼저 발견했으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 침팬지는 공격적이고 서열이 뚜렷하고 하다면 보노보는 훨씬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종이라는
0: 얘기예요. 평화로워요? 보노보가 평화로운 비결이 있습니까? 얘네들은 왜 평화로울까요? 좀.
2: 이제 침팬지는 갈등을 해결할 때 공격성을 사용을 한다면은 보노보는 갈등을 해결할 때 네. 화해를 굉장히 잘하는
0: 비법. 화해를 먼저 이렇게 좀 자주 합니까? 아.
2: 네. 서로의 생식기를 비비면서 갈등을 해소를 해요.
0: 무슨 말이죠, 그게? 서로의 생식기를 비빈다는 게 뭐 어떻게 비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비비는 거예요, 뭐예요?
2: 서로 같이 하는 거죠.
3: 남자끼리요?
2: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성별과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0: 아, 같이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 비빈다는 얘기예요?
2: 네. 어떤 먹이를 발견했다 예. 하면은 침팬지는 무조건 서열 높은 애가
0: 가서
2: 아, 이거 내 거. 너네는 못 먹어. 라고 한다면은 보노보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다 하면은 일단 생식기. 비비는. 생식기를 비비는 행동을 지지러빙이라고 하거든요.
0: 지지러빙.
2: 제니탈 러빙이라고 해서 굉장히 즐기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신나하고 들떠 있어요.
0: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지금 전체 연령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보는데 왜 비빌까? 그냥 바로 그냥 야, 와서 먹자 하면 되는데.
2: 사실 영장류가 먹이를 나눠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2: 보노보 같은 경우는 성별 따지지 않고 나눠 먹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평화롭게 하는 거는 인간과 보노보밖에 없어요.
0: 아, 음식을 나누는 거는 네. 이 영장류 중에서는 인간하고 보노보밖에 없다.
2: 부모가 자식한테 먹이를 주는 거는 인간은 정말 흔하잖아요.
0: 동물도 있잖아요. 그 어미가 새끼한테 뭐 주는 거.
2: 근데 영장류에는 흔하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2: 네. 제가 연구한 긴팔 원숭이도 엄마가 아기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준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0: 그럼 어떻게 키워요?
2: 그냥 아기가 엄마 먹는 걸 가끔 뺏어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그냥 그래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그들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0: 야, 이건 인간보다 더 심하네.
4: 그러니까 주지는 않대. 네가 뺏어 먹으면은
2: 허용을 하겠다.
4: 아. 근데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들은 저런 지지러빙 같은 생식기를 비비는 행위가 나타나지는 않는 없죠? 거잖아요.
2: 침팬지는 엉덩이를 맞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흔하지 않고 보노보는 시시때때 아무 때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온갖 군데서 일어난다.
0: 보노보가 침팬지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침팬지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예, 예, 예.
3: 침팬지랑 보노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전적으로는 가까운.
2: 네, 맞아요.
3: 친척, 가까운 자매종이잖아요, 둘이서.
2: 그렇죠. 이 침팬지랑 보노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침팬지랑 인간이 600만 년 전에 분기했다고 했는데, 침팬지랑 보노보는 한 200만 년 전에 분기했다고 합니다.
0: 이게 유전자적으로 참 비슷한데도 어떤 종은 폭력으로 서열을 나누고 어떤 종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3: 사랑과 전쟁이
0: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2: 그 이유는 먹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0: 먹이 자원?
2: 네. 심...

0: 오렌지와 보노보 둘 다 아프리카에 사는 종이고
1: 아프리카.
0: 대신에 서식지가 콩고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콩고강의 왼쪽에는 보노보가 살고 오른쪽에는 침팬지가 사는데 그러니까 침팬지는 한정된 먹이 정원이 있고 보노보는 침팬지에 비해서 좀 먹이가 풍부한 데 살아요.
1: 아, 그래요?
0: 또 침팬지 서식지에는 고릴라가 같이 살거든요.
1: 아, 막새가.
0: 그러면은 고릴라도 다른 종이지만 먹이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이 자원이 없는데 또 다른 종도 있고 하니까 각박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보노보는 고릴라가 서식지 없어요. 그래서 종간 경쟁을 안 해도 되고 그 지역이 좀 먹이가 풍부한 데여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서로
1: 좋은 데 사니까.
2: 곡간에서 임신나네요.
1: 곡간에서 임신난다. 딱 그거네요. 곡간에서 임신. 예.
3: 그런 게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0: 그렇죠. 약간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동물종에서 이타적인 행동은 혈흉관계이거나 바로 나한테 즉각적으로 이득이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류는 오래 살죠. 그리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즉각적인 이득이 없어도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을 도와주고 나눠 먹는 그런 행위가 진화를 하게 된 거죠.
2: 그게 T4TET 그 게임 이론으로 이런 행동 진화 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제일 좋은 전략인데 첫 번째 출발점은 일단 잘해줘라.
0: 일단 잘해줘.
2: 일단 잘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해줬는데 잘 못하면 복수해라 라고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전략이니까 낯선 개체를 만났을 때 일단 호의를 베풀어서 네, 호의를 보는 게 게임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효율적인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1: 이 영장류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점점 또 이해도 되고.
2: 그래도 또 야생동물의 생태와 행동에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짝짓기가 아닐까 싶은데.
1: 아, 짝짓기.
2: 어떤가요? 이 짝짓기를 하게 되는 것과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성, 무리, 서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잡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인원 여섯 종들 사회구조가 다 달라요.
3: 아, 오, 다 달라요?
0: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알파 수컷이 한 마리가 있고 그다음에 암컷들이 여러 마리 있는 사회구조고 침팬지 같은 경우는 수컷도 많고 암컷도 많고 그런 사회구조고 오랑우탄은 엄마랑 아기는 같이 다니지만 수컷은 따로 다니다가 짝짓기 시기에만 암컷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회구조고 제가 연구하는 김팔원숭이는 일부일처제예요.
3: 오, 일부일처제예요?
0: 김팔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족처럼 살거든요. 엄마, 아빠, 자식.
1: 아, 저게 이제 가족 사진이에요?
0: 네, 부부 사진인데 어느 쪽이 암컷, 어느 쪽이 수컷일까요?
3: 전혀 모르겠는데.
0: 위에 있는 게 엄마예요.
1: 아,
0: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기 머리가
3: 아, 있는 거예요?
0: 네.
3: 무릎 있는 쪽에
0: 무릎 있는 쪽에 아기를 안고 있어요.
4: 아, 배 나온 게 아니라.
0: 네. 요거는 정말 이제 아기들이랑 같이
1: 새끼들.
0: 찍은 사진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엄마고 왼쪽에 있는 게 한 4살, 5살 정도 된 청소년이고요. 네. 엄마 배에 아기가 또 매달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밖을 이제 내다보고 있죠.
1: 화목해 보이네요, 진짜. 영장류 중에서 일부일처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0: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영장류에서의 일부일처 확률이. 호율만 따지면은 9% 정도가 일부일처인데 영장류의 경우는 거의 30%가 일부일처제입니다.
2: 일부일처 성향을 보이는 영장류가 나타내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0: 이제 김팔원숭이는 이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3: 이중창이요?
0: 네.
1: 노래요?
0: 네, 듀엣을 해요.
1: 어떻게? 그대 안에 긴팔 이런 걸 부르나?
3: 아, 그대 안에 긴팔.
1: 난 팔이 길어. 뭐 이렇게 뭐 그런 건가? 듀엣을 부른다고요? 남편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0: 네.
1: 저게 안에.
0: 네.
1: 셀린 디온 같이 부르네. 와. 약간 저기 돌고래 그 초음파 소리도 나요 좀. 저기 같이 노래 부르고.
4: 이웃도 뭐야?
1: 아, 이웃집에서 노래를 불러요?
0: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장류 소리랑 굉장히 다르죠. 정말 노래라고 할 만하죠.
4: 그 계셨던데 1,200마리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0: 네, 영역이 이제 흩어져 있지만 멀리서도 이게 이 소리가 거의 1km 넘는 데서도 들려요.
1: 언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부부가?
0: 이 상황.

0: 하면은 이제 그룹 간의 싸움이 있을 때 부부 관계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1: 어떻게? 아,
0: 우리 부부가 이만큼 사이가 좋고 우리 이 사이 좋은 우리가 이 영역을 지키고 있으니 너네들은 섞어져라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2: 우리 사이 부부 사이 좋아, 우리 단합력 좋아, 결속 좋아. 함부로 이곳에 들어오지 마.
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부가 같이 노래를 한다는 거는 암컷이 불렀다가 그 다음에 수컷이 불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인간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턴테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차례에서 내가 말하고 그 다음 차례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주고 받는 그게 네. 듀엣에서도 들어가 있고 또 듀엣을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듀엣을 같이 하면은 그 사이에 쭉 들어가서 같이 노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암컷이 노래를 하면서 잠깐 숨을 쉬는 사이에 수컷이 그때 또 노래를 한다고.
3: 치고 들어가고.
0: 그래서 이게 이 짝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2: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0: 바람 많이 핍니다.
2: 아 바람을 많이 피기.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부일처다.
0: 공식적으로는 일부일처.
3: 아니, 바람을 많이 피면 일부일처가 아니잖아요.
0: 아 그게 사회적 일부일처제랑 성적 일부일처제로 나눠져요.
2: 에?
0: 그래서 사실 우리 새 연구도 새들이 짝을 이뤄서 서로에게 평생 충실하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4: 혼외자가 많아요?
0: 혼외자가 많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5: 네.
0: 그런 경우는 사회적으로는 일부일처제지만 성적으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룹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 네. 수컷들은 바빠요. 왜냐하면 수컷들끼리 서로 쫓기면서 굉장히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암컷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성체 수컷 두 마리는 바쁠 때 이 그룹에 좀 덜 다 큰 자식.
2: 아.
0: 약간.
2: 아니, 전투에 나가기 좀 아직은 네. 좀 무리익지 않은.
0: 네, 그 개체가 와서 암컷이랑 혼의 정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빈틈을 노린다.
0: 싸울 때 듀엣을 하면은 그 부부 사이를 광고하는 것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바람 피는 거를 막아줘요.
2: 아.
0: 왜냐면은 한 번 한 마리가 듀엣을 시작하면은 다른 개체가 따라 해야 되잖아요.
5: 네.
0: 안 하면은 지금 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5: 여보! 여보! 어디서 뭐 해? 장례식장!
2: 뭐 이런 거겠지. 영상통화. 아, 그렇구나. 이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5: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2: 어디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 바람도 핀다면서 굳이 일부 일처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여러 가지로 또 가설이 설명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다시 먹이 자원이에요.
2: 먹이, 예, 먹이.
0: 사실 암컷은 번식을 할 때 먹이가 가장 중요하고
5: 그쵸.
0: 수컷은 먹이보다는 암컷이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가 번식하는 데 중요해요. 그런데 암컷 한 마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넓다 하면은 암컷과 암컷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5: 네.
0: 그러면 수컷이 이 두 영역을 다 거느리기가 힘든 거예요.
2: 그렇죠.
0: 그런 경우에는 이 넓은 영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리 암컷과 짝짓기를 하느니 그냥 이 한 마리랑 같이 살면서 이 영역만 보호하는
2: 지키겠다.
0: 게 이득이다. 두 번째 가설은 또 뭐냐면 무리 생활의 이득이 있잖아요.
5: 네네.
0: 원시적인 사회 구조는 혼자 다니는 네.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이 그룹 생활을 할 때랑 비교해서 안 좋은 점이 잡아먹히기가 쉬워요. 근데 그룹으로 살면은 일단 보는 눈이 많죠.
5: 그렇죠.
0: 보는 눈이 많고 또 잡아먹혀도 나는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친구가 잡아먹히지 내가 잡아먹히진 않을 수 있는데
5: 네네.
0: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한 번 질병이 돌면은
2: 아, 다 같이 그냥
0: 몰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다니는 거의 이점과 무리 생활을 하는 거의 이점을 둘이 뽑아서 그 가운데의 밸런스가 일부일처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2: 영장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떤 점이 인간이랑 비슷하고 어떤 점이 또
5: 맞아요.
2: 좀 다른 것 같은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장류학자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영장류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영장류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 아까 인간의 밑바닥 본성을 예. 보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 제 밑바닥 본성도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2: 어떠세요, 밑바닥이?
0: 되게
2: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교수님의 밑바닥은 어떤가요?
0: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밑바닥을

0: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나랑은 달랐으면 좋겠다.
1: 너무
0: 이렇게 네,
1: 적나라하다.
0: 너무 적나라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능을 아예 없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 그렇죠.
0: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서열을 따지는 본성도 있지만 또 사실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있는 거예요. 그 유연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그래서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진 종인 것 같아요.
1: 저는 보노보에서 약간 희망을 봤는데,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애들이 멸종당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그냥 행복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안 되면 지지로빙인 거.
2: 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계속 많이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장미의 세계를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3: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1: 건선도 그렇죠.
3: 탈모도
1: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4: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2: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4: 예.
2: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4: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1: 맞아요.
4: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선.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2: 학교예요?
4: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에 대한 것들.
2: 야. 어떤 적들이 와도 예, 다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4: 예.
2: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5: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1분 1초가 이보다 절실한 곳이 또 있을까요? 이곳에선 0.1초, 0.01초가 승부를 가르쳐 선수들은 서로만 겨루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맞서 싸우는 건 바로 시간이죠.
1: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속도나 혹은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자체에 중독될 수도 있죠. 늘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나 군인 또 외과 의사 같은 직업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그러면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흘러가죠.
0: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야만 시간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F1 경주차 타이어 교체는 2초, 과거에 49초였죠. 시간에 딱 맞추는 삶, 현대의 이상이 된 지 오랜 모든 것이 초단위로 계산되는 세상. 과연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0: 벽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빌론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자랑스러운 페르시아인들도 모두 이슈타르 문을 통해 이곳에 들어선 정복자들이었죠.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작은 점토판에 지식을 새겼습니다. 천문학과 수학에서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죠. 60을 근간으로 한 계산법도 남겼습니다. 시간을 시와 분으로 나누는 방식도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시작된 거죠.
1: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왜 60진법을 사용했을까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천문학에서 그 기원을 찾은 거죠.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가 한 해 12번 반복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12가 기준이 됐습니다. 거기서 24시간과 60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0: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세기 동안 밤하늘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관측의 기준은 항상 천문학적 일년, 즉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이 기록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복잡한 변화와 천체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별 관측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들이 하늘의 징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불길한 징조나 나쁜 조짐 같은 게 나타나더라도 적절한 의식을 치르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2: 이 밤하늘에서

0: 세계를 세웠습니다. 신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1: 하지만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은 언제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나아가 운명의 흐름을 바꾸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렇다면 시간과 스스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길은 없을까요? 별자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과 불행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삶 말입니다. 중국 우당산의 한 사원. 도교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수련하죠. 신의 뜻도 강요도 유혹도 없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기원전 5세기 도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자의 가르침에 따른 거죠.
2: 도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다시 도와 자연을 따르는 거죠. 도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봅니다. 우리의 과제는 몸을 수련해 도와 진리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바로 그거죠. 내면에서 비어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자연을 따르는 거죠. 피곤하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죠.
1: 모든 것을 별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받아들이고 자연의 리듬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도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계절에 나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도 그 가르침의 일부죠. 여기 있는 마름처럼 말입니다. 음식에는 거의 간을 하지 않는데 맛도 욕망을 부르기 때문이죠. 자연의 성장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와 균형에 이릅니다.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이죠. 세상을 통제하려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밭을 일구고 그것이 스스로 익어가도록 두지. 세상의 근원적 원리인 돈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세속으로부터 물러나는 가운데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생명력이 강해지죠. 또한 도교에서는 내면의 수련을 통해 세상의 혼돈과 시간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있습니다. 일상과 사회 속에서 우린 항상 서두르고 안절부절 못하지요. 과연 왜 그럴까요? 순전히 시간이라는 개념에 강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 사로잡혀 있고 그 무게가 너무 크죠. 하지만 정신이 평온해지면 이 집착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억지로 될 일이 아니죠. 시간을 그냥 무시하거나 잊을 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1: 전설적인 도교 대사 장삼풍이 약 천년 전 이곳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내면의 기와 정신을 단련하는 무술인 태극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스승과 제자들은 이 동작 속에서 물을 흉내냅니다.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돌도 이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곳에서

0: 4, 5년 동안 길을 단련합니다.
1: 제자들은 아주 느린 동작으로 무술 수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수련을 아무리 해도 어느새 빨라지고 말죠. 시간이란 개념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잊은 듯한 무아지경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동안 익혀온 시간이란 개념을 내려놓을 수 있죠. 오직 평온함만이 시간에 대한 집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의 경지, 즉 비움의 상태가 이루어지죠.
0: 내면을 단련한 태극권의 고수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변의 공기조차 소중히 여기며 느리고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때 우주와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영원한 자연의 질서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0: 시간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건 529년 로마 근처 몬테카시노 수도원에서였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독실한 신앙인이자 뛰어난 학자였죠.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건 바로 촛불 시계였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수도사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1: 그만 일어나야지. 이제 아침 기도할 시간이야. 이른 시각인 건 아는데 아침 기도가 기다린다고. 어서.
0: 성 베네딕토 규칙서는 수도사들이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지침서입니다. 밤에 한 번, 낮에 일곱 번. 기도는 반드시 정해진 시각에 해야 했죠.
2: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기를. 아멘.
0: 이렇게 자연의 시간인 해가 뜨고 지는 시간과 더불어 인간이 만든 시간의 구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서, 문명으로서 늘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는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의 순환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가 만들어낸 인공의 시간이죠.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질서를 적용하게 되죠. 결국 시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으로 관계를 이어주죠.
0: 이렇듯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 구분의 출발점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수도사 베네딕토가 만들어낸 질서인 셈입니다. 수도사들의 일과 역시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배분됐죠. 필사와 음식 준비, 성경 공부까지 모두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읽어라. 이른바 성 베네딕토 수도의 규칙. 오라 에트 라보라 에트 레게의 시작이었죠. 일상의 규칙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됐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의식이었죠.
4: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규칙적인 일과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에 리듬과 방향을 부여하지 않으면 하루가 그저 앞뒤 없이 이어지는 일들의 연속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죽박죽 이어지는 사건들로만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일과가 필요한 겁니다. 산업화 이전엔 이런 일과가 늘 한결같았죠. 이런 하루의 리듬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자연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0: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시간과 인간이 만든 시간 체계가 공존해 왔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촛불시계가 바로 그 예죠. 그러나 13세기에 이르러 그 균형이 깨집니다. 시간은 점차 인간이 만든 체계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 모든 변화를 이끈 건 기계식 시계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엔 역시 수도사들이 있었죠.
3: 13세기에 이르러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계식 시계의 발명이었죠. 도시와 마을 그리고 교회에 종이 울리는 탑을 세우자는 생각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죠. 종이 울려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신자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해가 뜨고 지는 때를 알리면서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유럽 전역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에도 이런 시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0: 시계는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소도시 안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 주조소가 있는 곳이죠. 마리넬리 가문은 이곳에서 26대에 걸쳐 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종들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전 세계 신자들에게 전해왔죠. 종을 만드는 기술은 중세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속뿐만 아니라 점토와 밀랍을 함께 사용해 제작하죠. 마리넬리 가문에 따르면 모든 종은 저마다의 개성과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종은 고유한 울림과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죠. 종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조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는 전통에 따른 거죠.
5: 성모 마리아!
6: 성모 마리아!
0: 이에 맞춰 성모 마리아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에는 종이 있지만 우린 이제 그 소리를 무심히 지나치죠.
5: 다 됐어요. 모두에게 축복을 빕니다.
0: 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히 멀어졌죠. 일부 현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시간의 압박 없이 세상을 누비던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 행복했을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질주처럼 변해버렸죠. 수많은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7: 기술의 발전은 더 나은 삶을 약속했습니다. 힘들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난 삶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우리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들지 못했죠. 우린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오히려 더 부족해졌죠.
4: 자연의 리듬에서 멀어질수록 삶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우린 모든 것을 빠르게 또 한꺼번에 가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물의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삶이 빨라질수록 우리는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죠. 이제 중요한 건 속도와 효율이 됐습니다.
7: 뭔가에 쫓기는 느낌 아시죠? 그 끝없는 불안감은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죠.
0: 휴대전화의 발명으로 소통은 마침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제3의 눈이 됐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된 겁니다.

0: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린 하루에 50에서 80번가량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이죠.
1: 그런데 이게 제가 시간의 TV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걸 하지만 오히려 더 제약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소셜미디어나 넷플릭스,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얼마나 쉽게 몰입하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자극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많은 걸 경험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하루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억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거죠. 공명이라고 부르는 깊은 울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없고 표면적인 자극만 높은 상태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기술은 우리의 시간 경험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 모든 것은 13세기 교회탑에 설치된 최초의 기계식 시계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시계의 등장은 기독교의 일곱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를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나태. 이젠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죄입니다. 수도사 도메니코 카발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자를 짐승에 비유하기까지 했죠.

0: 13세기부터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당시로선 낯선 개념이었죠. 처음엔 순전히 종교적 관념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건 곧 자신의 시간이 아닌 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로 여겨졌죠. 그걸 죄악으로 간주한 겁니다. 어쩌면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일 수 있죠. 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1: 초기의 시계는 단순한 구조로 시간만 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계는 많게는 무려 17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계식 시계의 핵심 장치는 밸런스 휠입니다. 가는 스프링이 연결된 진동 장치죠. 이 장치의 진동이 빨라질수록 시계는 더 촘촘하게 째깍 소리를 냅니다. 시계가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초침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정밀해지는 거죠. 이러한 발상은 시계의 정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한 인물에게서 비롯됐습니다. 1666년 파리, 한 저명한 천문학자가 새롭게 설립된 프랑스 과학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문대에서 연구를 시작하죠.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이후 시계장치의 역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0: 정확한 시계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능력이 인류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것이 증기기관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능력이죠. 하지만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바로 시계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 먼저 차가운 우유, 그 다음은 뜨거운 차.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무렵 영국인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고급 도자기를 대량 생산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도자기보다 저렴하면서도 훨씬 더 섬세한 제품이었죠. 제조 과정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모두 잘 돼가고 있나요?
3: 네, 아주 순조롭습니다. 다들 열심히 만듭니다.
2: 컵은 몇 개나 만들었죠?
3: 오늘 벌써 20개입니다, 나리.
2: 계속 진행해줘요.
1: 정확히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분업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2: 마르타, 정말 훌륭하게 해냈군요. 훌륭한 제품이야.
1: 생산 목표와 일정, 수량을 몇 주 앞서 계획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했죠.

0: 잘 돼가고 있나요?
1: 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바로 값싼 시기의 보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맞춰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같은 시간에 공장에 출근할 수 있게 됐고 또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2: 그 결과 집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일들이 점차 소규모 작업장으로 옮겨갔습니다.
0: 바퀴는 이쪽으로 옮겨요, 빨리. 얼마나 더 걸리는데?
3: 거의 다 됐어요.
2: 모든 것은 점점 더 조직화됐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됐죠. 소규모 작업장들은 곧 대형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죠. 그 중심엔 자동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정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들이었죠. 하지만 발전엔 그림자도 따랐습니다. 시간을 더 이상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죠. 많은 이들이 기계로 인해 생계를 잃었습니다.
1: 농부였다가 도시로 이주해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던 삶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온 느낌이 들었죠. 예전엔 해가 뜨면 일어났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공장 종소리에 맞춰 일어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단절됐다고 느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노골적으로 통제하는 자본가로부터도 소외감을 느꼈죠. 누구에게나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종종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죠.
2: 1811년 영국과 독일 석유 노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들을 러다이트라 불렀죠.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교대 근무에 대한 반발로 그들은 결국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부수었죠.
1: 폭도들이나 시위대는 번번이 공장에 침입해 직조기와 증기기관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언제나 시계였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시계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를 억압하는 통제의 상징이자 동시에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2: 첨단 기술로 가득한 오늘날의 일상은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 돌아갑니다. 시간이 없었다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세계 곳곳에서 매일 수십억 명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시계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계 이전에도 사람들은 일상의 사물과 자연현상을 통해 시간을 가늠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지요. 중국에서 차가 언제 처음 재배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는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 깊숙이 자리 잡아왔죠. 시인들은 차를 마시며 인간의 장수와 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향 한 자루가 타는 것처럼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역시 오랫동안 하나의 시간 단위로 여겨졌죠.
4: 중국에서는 밥 한 끼를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향 한 자루를 태우는 것만큼의 시간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계층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도 지식인도 학자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그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곳이 많죠.

0: 소통은 직접 만나는 대신 기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라는 서양 표현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차를 우리는 과정 역시 분명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죠. 차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이런 시간 단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통하죠.
1: 현대의 도시 생활에서 우리의 언어 사용은 농촌 지역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특히 도시에서는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나 향 한 자루 타는 시간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의 듣기 어렵죠. 이제 그런 시간 단위들은 우리 일상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숨가쁘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복잡한 중국 일상에서 시간의 단위는 분이 아니라 초입니다. 그러니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일조차 너무 길게 느껴지죠.
2: 오늘날 인간에게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린 항상 시간을 확인하고 매 순간을 무언가로 채우며 살아가죠. 요즘은 더 심합니다.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매 시간 약속에 묶여 있고 그 약속조차 계속 바뀌죠. 시간의 족쇄를 차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오늘만큼은 시간을 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0: 특히 미래와 관련해서는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진행된 한 실험이 이를 잘 보여주죠.
3: 고양이, 말.
2: 실험에서 관찰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단 1분이라도 미래에 대해 생각하도록 배정된 학생들은 이후에 훨씬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 낯선 사람을 향한 친사회적 행동 사이에는 전이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래를 더 자주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 기회는 휴가와 여행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여행은 19세기부터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1841년 영국, 토마스 쿡은 최초의 단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했죠. 당시의 여행은 부유한 귀족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보통 소득의 사람들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죠.
4: 문신문요?
5: 자, 여기 있다.
4: 왜요? 왜?
0: 초기 근대 관광의 길을 열어준 철도 역시 이런 변화에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관광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였죠. 여행은 더욱 편리하고 저렴해졌습니다. 손쉽게 갈 수 있는 목적지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휴식의 시간이어야 할 여행조차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현대적 논리가 자리잡게 됐죠.
6: 오늘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비자로서 죽음을 잊게 만들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죽는 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폭식하듯 소비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고 싶기 때문이죠. 이건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지구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행자 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죠. 우린 밤낮이 뒤바뀌는 곳으로 아무렇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세계 표준시가 생긴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잊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철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당시 증기기관차는 시속 100km라는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철도망이 확장될수록 이것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죠. 당시 시계는 하루 오차가 몇 초에 불과할 만큼 정확했지만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시간 체계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기차 시간표와 이동 시간은 종종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출발역과 도착역이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혼란은 더욱 커졌죠.
6: 19세기 중반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에서는 해시계로 결정되는 지역 시간만 사용하고 있었죠. 각 해시계는 해당 지역의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라스부르와 브레스트 사이에는 약 5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죠.
0: 스트라스부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브레스트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해시계로 측정된 지역 시간은 20km마다 약 1분씩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6: 철도에 취직하려면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채용 기준 중 하나였죠. 그리고 오차가 거의 없는 시계를 소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단계에서 탈락했죠.
0: 초기 철도 시대, 정확한 시간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몇 안 되는 교차점과 역을 제외하면 주요 노선 대부분이 단선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장들은 노선을 따라 각 지역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미국에서 전국을 횡단하는 여행자는 시계를 무려 75번 다시 맞춰야 했죠. 그럼에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간 차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847년 영국의 모든 철도에 표준 철도 시간이 도입됐습니다. 세계적인 전환점은 40여 년 뒤 미국에서 마련됐죠. 1884년 10월 런던 근교 그리니치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시간대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를 위한 통일된 시간이 확립됐죠. 오늘날 시간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상품이 됐죠. 1879년 뷰르텐베르크의 시계 제조업자 리하르트 뷰르크가 기계식 근무 기록 장치 특허를 신청합니다.
3: 거의 완벽하게 완성됐군.
0: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보내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장치였죠. 카드에 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이었습니다. 타임클럭,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분업화된 생산 방식과 성과급 체계가 자리를 잡았죠. 점점 더 많은 기계들이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과 만족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죠. 행복에 관한 오랜 연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미 1938년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발언 기회가 거의 없는 계층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았죠.
5: 1938년에 시작된 매우 놀라운 연구입니다.

0: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죠. 참가자의 3분의 2는 보스턴 도심,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접근이었죠.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을 찾는 대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를 실제로 알아내려 한 겁니다.
1: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700명 참가자들의 건강을 추적하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정기적인 인터뷰, 뇌스캔, 연간 설문지를 통해 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게 진행된 행복 연구가 됐죠. 그리고 하나의 단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0: 모든 논문을 되새겨보고 다른 연구들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관계가 우리를 인생 전반에 걸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1: 그런데도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린 대부분 돈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죠.
0: 후회에 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삶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단연 관계에 관한 것이었죠. 어떤 방식으로든 소원해진 관계, 즉 더 친절하게 대하거나 더 세심했어야 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돈이나 물건을 더 가지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 맺지 못했거나 소홀해한 인연을 후회했죠. 임종을 앞둔 80대 나이에서도 사람들은 중요한 인연들 중 일부를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바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죠.
1: 행복은 진부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건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을 마음 깊이 새겨 넣는 일입니다. 과거와 미래, 그것은 멕시코 국경 근처 텍사스의 험준한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는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수천 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계가 설치돼 있죠. 이건 아주 특별한 형태의 정신적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2: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신화를 만드는 기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래로 이야기를 전해야만 살아남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만년 뒤는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만년 전 인류는 처음으로 땅을 일구고 정착해 살기 시작했죠.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먼 미래를 떠올리면서 이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진자 시계입니다. 만 2000년 후에도 이 시계가 작동하고 인간이 그걸 지켜보면서 태엽을 감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그처럼 긴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죠.
1: 만년 시계라고도 불리는 롱나우 시계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죠.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또 그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0: 아우구스티누스가 옳았을 겁니다. 묻지 않으면 시간이 뭔지 알고 있죠. 하지만 질문을 받는 순간 설득력 있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려면 변화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시간은 변하는 사물도 움직임 그 자체도 아닙니다. 그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순서이며 동시에 그걸 인식하는 누군가, 즉 의식을 가진 주체가 필요합니다.
4: 우리 사회가 성과와 긴박함으로 가득한 곳일수록 시간이 우리 삶을 더 강하게 지배합니다. 우린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0: 노예가 되는 거죠.
1: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겠습니다.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9: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10: 다들 한잔하나?
9: 네!
8: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11: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10: 야, 너 뭐하는 거야?
8: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11: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10: 너 이거 몇 개야?
11: 네 개?
8: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11: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10: 뭐라고?
8: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10: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1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3: 전교 3등.
1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3: 카세트 플레이어.
1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3: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3: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3: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0: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야.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셨더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양보를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 그래도 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0: 한솥밥 나눠 먹기 위해 한 지붕 아래 뭉쳤다는 두 가족.
2: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3: 저희 자매입니다.
0: 동생을 유혹한 확실한 조건.
4: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은 안 올리겠다.
0: 설마 언니네만 통큰 양보를 한 건가요?
5: 전혀 안 미안한. 서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0: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또 무엇일지? 친정 부모님과 30년째 의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는지.
6: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7: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0: 매일같이 투닥거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는 재미가 두 배라는데요.
2: 여기가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8: 조금 다시 집 짓으면 안 되겠습니다.
0: 건축 탐구집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2% 부족한 부분을 120% 행복으로 끌어올린 건축주들의 특별한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이 많은 집 중에 어떤 집으로 가면 되려나.
9: 1층 나와라, 1층 나와라, 오바.
0: 1층 나와라, 오바?
9: 1층 나왔다, 오바.
0: 2층에 부르면 1층이 또 나왔습니다.
10: 오늘 점심 메뉴 뭔가, 오바?
11: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다. 근데 계란이 없다, 오바.
10: 나 계란하고 무생채가 있다, 오바.
11: 그럼 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오바.
0: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층과 2층이 무전기를 쓰질 않나? 비빔밥 속 재료까지 공유하는 사이라니? 식사 시간 한번 북적거린다 싶지만.
10: 자.
12: 반숙이네. 저게 오늘 가야해?
0: 비빔밥은 자고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긴 하지.
12: 내가 비볐던 게 좀 싱겁다.
11: 싱거? 고추장을 덜 넣어서?
13: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이세요?
12: 네. 네. 내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동서.
14: 안녕하세요.
12: 막내 처제.
11: 저희가 네 자매인데요. 이렇게 둘째 언니고 제가 이제 넷째 딸이에요. 막내입니다.
10: 안녕하세요.

0: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으로 막내 동생 꼬드겨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2번 언니 정희경입니다.
1: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어도 언니와 함께 매일이라 행복한 4번 동생 정은정입니다.
2: 둘째 사위 배성환입니다.
3: 넷째 사위 최종선입니다.
4: 네 자매 중 둘째와 넷째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 두 자매의 특별한 동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2: 집을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꼬셔야 집 지을 돈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의 희생자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5: 혹시 그 희생자 누구죠?
2: 4번 처제입니다. 제일 만만했어요.
0: 우리가 집을 지을 거야. 진짜 커다란 단독주택을 지을 거야. 그리고 미추도 도심권이고 너네 학교 애들 우리 애들이 다 케어할 거야.
2: 왜 이 말을 늦게 꺼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그냥 오케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끝났는데 오케이 하니까
1: 동의합니다. 저는 귀가 많이 얇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저 강남권으로 이제 출근을 좀 해야 됐고 여기는 경기도 광교이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애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이건 잡아야 된다.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5: 근데 4번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해요?
2: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비를 받고 그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은 절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은 안 올리겠다라고 했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말을.
3: 어떻게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려가는 뭐 그런 상황 이었던 것 같습니다.
4: 서로의 필요가 맞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자매들. 아, 벚꽃이 만개한 날 박형근 소장님 오셨네요.
6: 아, 벚꽃이 진짜 활짝 핀 날 이 광교 신도시를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 오늘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7: 네, 오늘은 네. 이걸 챙겨가시면 됩니다.
6: 에? 이거 무전기인데? 어? 오바, 들리나 오바, 나 박형근이다.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8: 네, 안녕하세요. 어? 그 길 따라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바.
6: 우와.
4: 자매 집에 필수템 무전기까지 받았으니 1차 준비 완료. 그럼. 본격적으로 집 담고 시작해보자고요.
6: 저 박형근 건축가입니다. 왔습니다.
8: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9: 열렸습니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6: 댁으로 찾아왔죠? 아, 네. 각자 문을 열고 나오시네요.
10: 네. 예.
6: 그럼 네. 두 분이 부부는 아니시니까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10: 저희 자매입니다.
6: 아, 그래서 제가 이 외관을 보고 왠지 저것도 거실창 같고 여기도 거실창 같고 저기도 응접실 같고 해서 아, 두 가구가 같이 사는구나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10: 아, 네. 네. 올해로 9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6: 아, 그럼요. 9년 차는 어떠셨구나. 아, 진짜 이 보니까 꽤나 오래된 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뭐 하자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제 집 구경 좀 시켜주실래요?
10: 아, 네, 그럴까요? 네.
6: 와, 입주하신 지 오래돼서 참 이쁘네요.
10: 네, 나무가 많죠.
6: 이야, 네. 이게 포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의 다각으로 허가내신
10: 네,
6: 거죠?
10: 네, 네.
6: 아, 그래서 현관문이 두 개인데.
10: 네, 네.
6: 이야, 이거 포치가 같이 공동 현관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동주택처럼 네. 이런 느낌도 나네요. 근데 이거 아 여긴 또 영롱 쌓기로 돼 있네요.
10: 네 일부러 예. 좀 모양을 내달라고 했는데
6: 예, 예.
10: 옆집에 창문이 바로 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야를 좀 가리는데 다 쌓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4: 영롱 쌓기는 벽돌 사이에 틈을 둔 조적 방식으로 빛을 들이고 시선은 차단하는 장점이 있죠.
6: 이 단독주택 저.

0: 보면 의외로 이런 포츠 공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폐율 때문에 요걸 다 실내로 채우려고
1: 맞아요.
0: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관 문 열고 나오면 항상 피를 맞아요.
2: 저희도 좀 고민을 한 게 일단은 이 공간 때문에 동생네 현관이 좀 작아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아 이거를 포기를 하나 아니면 동생네를 좀 넓게 해주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네. 공간 좀 잘... 넓고
0: 그, 이제 하셨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난 지금 언니의 마음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2: 그래서 고맙네요. 어, 네. 네. 아 미안함이 있죠 항상. 네. 네.
3: 이 집의 구성원을 보자면은 마당 있는 1층은 막내 동생네 가족이 살고요. 전망 좋은 2층은 둘째 언니네 가족이 사는데요. 네 자매 중 퐁당퐁당 둘째와 막내가 뭉친 이유가 있답니다.
4: 1번도 독립, 1번은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서 딱 그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3: 자기 색깔이 강한 첫째는 탈락.
4: 딱 3번은 집안을 딱 가보잖아요. 모든 게 칼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관리에 정말 투철한 사람.
5: 3번은 만약에 같이 살면 제가 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3번은 배제해야 되겠다. 간혹 가도 보는 건 좋은데 매일 본다 생각하면 제가 살이 빠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 철두철미 빈틈없는 셋째도 탈락.
4: 워낙 또 항상 좀 많이 이렇게 부비고 살았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가족적인 면에서 좀 잘 어우러지고 좀 같이 살면 좀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제가.
3: 둘째 언니와 막내 동생의 나이 차이는 7살. 적지 않은 나이 차이인데도 학창시절부터 유독 친하게 지냈대요. 막내 동생 가족이 사는 1층부터 구경 좀 해봅시다.
1: 들어가시죠. 아이고,
0: 감사합니다. 와, 집이 이렇게. 이거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0: 좀 늦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6: 아, 예.
0: 네. 아주 심플하게 크게 이렇게 되었네요, 공간에. 예.
3: 1층의 특징은 한 가지의 옅은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1: 여기는 좀 모던하고 심플한 공간으로 좀 쾌적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0: 예.
1: 좀 허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빈 공간을 찾아서 저렇게 좀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느낌의 해깅 식물도 좀 걸어봤고요. 제가 식물은 좋아하는데 네. 또 그렇게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해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 위주로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 유행한다는 이 벽 선반 화분을 놓았고 여기에는 이제 다육식물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 정화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물분무기로만 찍찍 뿌려주면 그쵸. 생명력이 좋아서 네. 잘 살더라고요. 네.
3: 집안 전체가 같은 계열이면은 깔끔한 느낌은 주지만 자칫 단조로워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거실 벽과 바닥에 작은 식물들을 더하니까 포인트도 되면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0: 여기 액자가 있고.
1: 네. 여기가 우리 부부의 침실 공간입니다.
0: 신혼처럼 또 색깔을 좀 쓰셨네요, 예전에. 네,
1: 거실은 좀 네. 모던하고 깔끔한데 네. 여기는 좀 포인트를 주자 싶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네. 색깔로 골랐습니다.
0: 잘하신 네. 저런 매입 선반도 네. 진짜 저 유용하거든요, 맞죠?
1: 네, 맞아요. 저 매입 선반 이렇게 두 개 놔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유용하게 리모컨도 올리고 안경도 올리고 뭐 핸드폰도. 액자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그렇게 네.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0: 여기가 아이들이 쓰는 네. 방인가 봐요. 네.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좀 어리나요?
1: 여기 올 때 당시에는 6살, 8살이었는데 벌써 네. 중학생은 됐어요.
0: 그럼 네. 애들 공부방은 따로 있나요?
1: 애들 공부방은 네. 저쪽.
3: 요즘은 어린 자녀들도 각자 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방을 따로 뒀다더니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니, 막내 동생의 남편이자 막내 사위 아니세요?
4: 제가 1층에 내려왔을 때 제부가 아이들 방 한켠에서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를 할 때쯤 되면 마음이 너무 미안해져요. 좀 작아져요.
3: 이 집 뭔가 숨은 사연이 있네, 있어.
5: 일단 저는 1층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층은 제가 어차피 찜을 해놓은 상태고 1층은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동서의 성향을 파악하고
4: 지하의 단독 공간에 제부만의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 지하실에는 제부의 영화관, 제부의 오락실 이거 다 둘 수 있어.
6: 그 원래 설계도상에도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그랬는데
3: 글쎄 지하실 견적을 받았더니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더랍니다. 결국 제부를 유혹한 지하실 공약은 공수표가 되어 허를 날아간 셈이죠.
5: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남자가 한번 말을 딱 뱉었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돈에 탁 밀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 지하층은 못 파지만 최대한 마당을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6: 저 사실 마당 관심 없거든요. 지금도.
3: 지금 보니까 이 집 스타일이 정반대여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형님의 정원과 고기는 동구서에 대한 미안함인 걸로 하자고요.
7: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5: 하던이래.
7: 아, 네.
8: 지금 그림이 좀 묘해요.
7: 아, 제가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형님이 네, 지금 가지를 치우고 계셔가지고.
8: 같이는 안 하시나 봐요.
7: 같이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형님이 저를 귀찮아 하셔가지고.
5: 이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처음은 거절하잖아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3: 아유, 형님이 농담을 참 부드럽게 하시네.
5: 마당에 보면 이렇게 칠자화라는 나무가 서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나무가 커졌거든요. 제가 마당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동수가 퇴근하면서 형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4: 1층은 이제 애기들이 좀 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당을 같이 쓰면서 1층에서 아직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둘째 언니네도 딸 둘, 막내 동생네도 딸 둘, 사촌 간에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들 잘 지내더래요.
6: 정말 그냥 친자매처럼 그 지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나쁠 건 너무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5: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바로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오고 1층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그 하루 중에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올라오는 거예요.
4: 공동체 생활을 같이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면 자기네들끼리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동생들 케어하면서 아, 이런 거 좀 내가 좀 배려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좀 이렇게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그다음 배려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3: 그렇다면 둘째 언니네가 사는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일지.
9: 이제 1층은 잘 둘러봤는데 뭐 2층은 어떻게 누가 좀 안내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혼자 가야 되나?
10: 그럼 잠시만 제가 2층에 네.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9: 아, 무전기.
10: 자, 여기는 새 입자, 여기는 새 입자. 2층 나와라, 오바.
11: 2층 나왔다, 오바.
10: 자, 곧 소장님 올라가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오바.
11: 알았다, 오바.
10: 네,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9: 아, 예. 너무 재밌다. 아,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거네요.
11: 네. 네. 아.
9: 이쪽으로 가면. 열려있구나. 야, 이것도.

0: 계단이, 어, 높은 계단이네.
1: 아이고, 아, 아이고, 네. 나와 계셨네요.
2: 아, 네. 예, 예. 어떻게 1층은 잘 모셨어요?
1: 아, 1층 너무 잘 봤고요.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즐겁게 잘 봤습니다.
2: 아, 네.
1: 예, 예.
2: 그럼 어떻게 저희 집도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1: 아,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2: 네.
1: 예.
2: 네, 들어오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3: 네, 환영합니다.
1: 예, 예. 아이고, 예. 잘 뵙겠습니다.
3: 아, 예, 예, 반갑습니다.
1: 예. 오, 오. 주인 세대라서 확실히 공간이 좀 큽니다.
3: 어, 당연하죠. 예.
4: 둘째 언니네가 사는 2층은 1층에 비해서 층고가 훨씬 높아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데요. 얼핏 보니 다락도 있는 것 같고 막내 동생네가 사는 1층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1: 저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체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개방감이 저는 1층이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다락.
4: 어머나, 다락 계단부터 모아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살짝 느낌이 온다. 와,
5: 스키, 쇼트트랙, 탁구, 골프, 배드민턴, 낚시도 좋아하고.
4: 취미 부자시네.
6: 다락 공간은 누가 봐도 같은 공간인가요?
5: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가족들이 같이 즐기는 공간이죠.
6: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그거는 본인의 착각인 것 같아요.
1: 아래 저기 세입자분한테 지하 파주신다고 했는데 지하 안 파주시고 다락은 하셨네요.
3: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때 꼭 해줬어야 되는데.
7: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5: 미안하다.
4: 미안한 만큼 2층에는 두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답니다.
1: 여기가 공간은 큰데 차이가 네. 있는데 어쨌든 평면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아래층하고 거의 같은 거죠?
2: 네, 구성 거의 같아요. 그런데 예, 예. 동생한테는 저희가 마당을 내줬고 그 조그만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1: 아, 그게 아까 밖에서 봤어 폴딩도 달려있는 아, 그 공간인가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응접실, 야외 응접, 준 외부 공간, 야외 네, 응접실.
1: 거기 앉으세요, 소장님.
2: 어머, 이 공간 느낌 참 좋다.
3: 다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동생네랑 또 올라와서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좀 특별하게 좀 꾸며보자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테라스 느낌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0: 그 대부분의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단열돼 있고 창이 있으니까 실내로 쓰자고 하면서 마루 같은 걸 깔고 배수구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실내가 돼요. 근데 외부 재료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현관 포치에 있던 목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열면 외부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 배수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여요. 주택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추천하는 공간이 이런 공간입니다.
1: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간건 아닌데.
0: 요즘은 혼자 살기 위해서도 집을 짓지만 결국은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좀 정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육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생활의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분담하고, 엄마들도 남편들이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 자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매들 가족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겠어요. 한 분이 연락을 안 되면 한 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고, 특히나 남편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걱정이 없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좀 부러운 집이네요. 네.
2: 박수.

0: 맛있다. 야, 너무 부드럽게 잘 굴렸는데? 대박.
1: 여행에서 재미는 사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제주도를 갔어. 한라산은 못 간대. 지금 당장 같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록 한라산은 못 갔지만 지금 너무 인생 여행을 좀 9년 동안 즐겁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더 미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만약에 우리가 정말 헤어질 시점이 됐을 때 저는 막 상상하거든요. 트럭이 오고 짐을 싸고 안녕 이렇게 헤어질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3: 그만큼
4: 나도
3: 정도 많이 들고
2: 근데 지금 삶이 되게 만족해서 이런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5: 얼마나 행복하면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이별 생각에 눈물이 나겠어요. 글쎄, 아유 그래도 미리 걱정은 마셔요. 내가 보기엔 이 동거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요. 화성을 품은 도시 수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궁동으로 갑니다.

0: 부모님이 먼저 이사를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2층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녀의 집을 가보는 건가요?
0: 엄마, 나와보세요.
2: 네. 아이고, 얌전해라, 우리 딸.
0: 그러지 마세요. 엄마, 모종을 사왔는데 이걸 네. 어디 어디에 심을 건지 이제 봐야지.
2: 쪽파부터 먼저 심지, 그래?
0: 쪽파부터?
3: 옆을 좀 입혀야 되는데.
0: 파래? 응. 향기가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 작지만 이 텃밭에다가 모종 심고 있습니다. 엄마 전용이에요, 텃밭이. 저는 텃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항아리 있는 데다가 텃밭을 놨는데 거기가 약간 엄마가 다니기가 불편했었어요. 엄마가 저 한쪽에다 어디에다 두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중앙에 놔.
1: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애초에 딸은 잔디 정원을 원했대요. 그런데 텃밭을 강력하게 원하는 엄마 때문에 지금의 독특한 정원 풍경이 됐다지 뭐예요.
0: 어긋장 놓는 거였어, 제가.
3: 기분 나쁘게 했어요.
0: 기분 나쁘게. 그럼 중앙에 놔, 엄마. 중앙에 엄마가 다 써.
2: 그래서 난 좋다고 그냥 내비뒀지.
4: 큼지막하게 편하긴 하시죠?
3: 네, 좋아요.
0: 잘 만들었지, 내가.
3: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0: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3: 아니, 돈을 줘서 박목수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해줬잖아.
0: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박목수를.
5: 아니요, 내 아이디어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4: 같이 사시면서 티격태격 하시나 봐요, 또.
3: 예, 네,
0: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랑 엄마랑 그냥 평생 투닥투닥 티격티격
3: 싸워요, 많이.
0: 맞아, 싸워. 맨날 싸워, 맨날.
3: 싸우고 어디 가면 또 외롭고.
1: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모녀라잖아요. 오늘도 모녀는 정드는 중입니다.
6: 오늘은 화성 내에 있는 행궁동에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시 뷰가 너무 좋아요. 예, 문화재 심의로 높이를 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역사문화보존지구 이 공사하기 안 좋은 조건에 어떤 집을 지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또 사연이 많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집이네요. 야, 이 구도심에 이 집과 집 사이에 이 집 짓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1: 문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진짜 쉽지는 않았겠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2: 부모님의 정든 동네에 터를 잡은 아내 최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0: 까다로운 규제 속에 성과 같은 집을 완성한 남편 노무용입니다.
3: 박형근 소장님이 동네 초입부터 규제를 걱정을 하던데 이 동네를 고집한 이유가 뭐래요?
2: 저희가 결혼해서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0: 뭐 건설 회사 다니다 보면은 전국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완도 쪽에 도로 현장 쪽에 가 있어가지고 뭐 한 7년 있었습니다.
2: 그래서 저희 시댁 어른들께서 아이도 아직 어리고 남편도 집에 없으니까 친정 가까이에서 살아라. 그래서 친정 부모님 위층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3: 지방 근무를 하는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아내는 신혼 3년을 제외하고는 친정 부모님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 수원시에 수용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데 동네 전체가 건축 규제를 받는 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2: 부모님이 여기서 벌써 20년 이상 사셨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요. 여기 밑에 시장이 7개인가 8개가 시장이 모여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큰 대형병원들도 주변에 있고 그리고 뒤에 팔다산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매일 팔다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운동하시거든요. 나이 드실수록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3: 마침 원래 살던 집 근처에 마음에 드는 구옥을 매입해 신축까지 하게 됐다네요.
2: 비 오는데요. 어서 오세요.
1: 그러니까요. 비가 오기 예. 시작하네요.
4: 아, 열려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예,
1: 반갑습니다. 예, 집, 아, 여기 들어오니까 잘 보이네요. 비 오는데 올라가시죠.
0: 예, 예, 가시죠. 예, 올라가시죠.
1: 아, 여기 올라오니까 마당이 잘 보이네요.
2: 네.
1: 아, 이렇게 마당을 가지고 싶으셔서 건물을 뒤로 밀었나 보다.
2: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도심지 좁은 땅인데도 이런 텃밭도 있고 디딤석도 있고 정원이 있네요.
2: 예. 네.
1: 아. 아니, 꽤나 집을 신경 써서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역사문화 보존지구잖아요.
0: 예.
1: 이게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
0: 행궁과 화성이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처음부터 이 집을 지었을 때 문화재 조사부터 했습니다. 유네스코, 또 뭐 화성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산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다른 출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여기에 성문을 딱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아 나의 보금자리로 왔다는 그런 어떤 또 안도감.
3: 그런데 첫삽을 뜨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대요. 글쎄
0: 여기가 문화재 지구다 보니까 문화재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집을 짓지 못하니까 일단 조마조마했습니다.
5: 그건 사비로 해야 돼요.
0: 예.
5: 손실에서 한 푼도 안 줘요?
0: 안 줍니다.
1: 역사문화보존지구라서 지정돼 있는 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 의외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안에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0: 예.
1: 보실까요?
0: 예, 예. 예.
1: 아이고 제가 예를 드릴게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예.
3: 이 집은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친정 부모님, 2층은 딸과 사위, 3층은 손녀들의 공간이래요.
1: 야,
2: 들어오세요.
1: 와. 아니 밖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 네. 어머나 소장님이 뭘 보고 놀랐나 했더니 거실 창이었네요. 사각형에 삼각형을 얹은 듯한 한쪽 면을 이렇게 유리창으로만 채우다니

0: 거실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놓여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 화성 행궁동을 꼭 닮은 것 같고 말이죠.
1: 아니, 이 정도 창은 일반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2: 네네.
1: 이건 좀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2: 예, 예. 아주 큰 창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을 갖고 싶다.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도 보통 실내 온도가 한 27도, 8도까지 올라가요.
1: 그러니까요.
2: 햇살이 좋은 날은.
1: 근데 이거 제가 이 창하고 주방하고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창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사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별건 아닌데요. 주택에서는 이렇게 이런 창들을 프로젝트 아웃 창이라고 하는데 방충망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여름에 환기해 놓으면 이게 벌레들이 벌써 여기 다 붙잖아요.
3: 네.
1: 이거 조금 번거로운 편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2: 네. 이렇게 톡톡톡톡
1: 이게 다 나요. 에프기를 뿌리고 톡톡톡톡 치고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2: 예. 맞아요. 이렇게 다 나요.
1: 주택에서는 방충망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3: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1: 건물은 조금 안 이쁠 수 있는데 편하거든요.
2: 그래서 불편했군요.
0: 정말 그러네.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세부사항이겠어요. 박현근 소장님의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2: 전에 살던 집이 한 40년 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화조? 연화조라고 하죠. 중간에 그 단열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춥거든요. 여름에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겨울, 그러니까 3계절은 다 커튼을 닫아놓는 거야. 이중창을 다 닫고. 맨날 좀 안타까웠거든요. 부모님 뵐 때마다.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집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반팔 입고 계시고 그래요. 벽난로 하나에다가 이 햇볕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벽난로 켜놓고 엄마랑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희 강아지랑 베개 하나 놓고 둘이 누워있어요. 반대로 엄마는 이쪽 편으로 얘네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뿌듯해요.
1: 그러면 어디 그 아내 건축주분 부모님하고 아니면 남편 건축주분 부모님?
2: 아, 저희 부모님입니다.
1: 아, 네. 그럼 오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
2: 그럴까요? 잠깐만요. 엄마!
0: 1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1층의 거실과 주방 반대편으로 친정어머니의 방이 있고요. 그 끝을 따라가면 친정아버지의 방이 있습니다.
4: 어머니!
2: 엄마! 엄마.
5: 왜?
2: 소장님이 인사드리고 싶대는데.
1: 아, 안녕하세요.
2: 어머님.
1: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담하고, 방이 너무 아담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앉으세요. 아, 예, 아이고. 어머님, 방이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많이 놀랬는데요. 안 불편하세요?
5: 아, 너무 좁고,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났어요.
2: 아!
5: 뒤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마루는 실내는 조금해도 안방은 컸어요.
1: 그렇죠. 옛날에는 안방이라고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응접 공간도 안방 안에 있었잖아요.
2: 맞아요.
1: 왜 이렇게 이 큰 집에 어머니 방을 이렇게 작게?
2: 아, 물어보지 마실 걸 물어보셨네요.
1: 네.
0: 부모님의 방 크기를 두고 딸과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건데요.
2: 그러니까 방에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이 공간은 엄마 아버지가 그냥 나와 계셨으면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면 식구들이 들며 나며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한 거거든요.
0: 1층 전체를 부모님 공간으로 생각했던 딸과 방만이 내 공간이다 생각한 어머니의 차이라고나 할까?
5: 그래서 우리가 어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또 어쩌 살. 근데 마음 내 마음 같아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프기 전마다 아버

0: 제가 아파서 애들한테 피해줄까 봐 나가서
1: 아.
0: 살라고 많이 먹었어요.
2: 아이, 엄마, 얹혀 살기 뭘 얹혀 살아 같이 사는 건지.
1: 평생, 평생 서로 얹혀 사는.
2: 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는 저희가 얹혀 살았어요.
1: 아,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사시는
0: 네,
1: 거네요.
0: 같이,
1: 같이 계속 같이 사셨네요. 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 집을 보니까 집이 좀더 애틋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0: 근데도 조금 서운하긴 해요, 아직도요.
1: 뭐 어떻게 지금 그러면 저기 거실을 방으로 아예 제가 바꿔드리고 갈까요?

0: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아프세요. 뇌졸중이랑 치매 중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 4번 정도 밖에 나가서 간식을 드세요. 햇볕 맞으면서.
1: 조금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0: 거기 앉아서 햇볕 맞고 간식 드시고.
2: 저기가 그러면 아버님 방인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2: 아, 그런데 여기는 또 문이 폴리카보네이트로 했네요?
0: 네. 왜냐면은 이제 불이 꺼져 있거나 켜져 있을 때 아버님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문을 이렇게 했고요.
2: 그럼 여기가 아버님 방?
0: 네, 아버지
2: 여기
0: 방.
2: 여기 화장실?
0: 화장실입니다.
2: 아, 화장실인데.
0: 네.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불이 켜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2: 아, 저 잠금도 혹시나 못하시게 이렇게
0: 네네, 맞습니다.
2: 했고.
0: 얼마 전부터 아프셔가지고 이제 쓰지 못하게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2: 이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또 네네. 반영을 한 거고.
0: 네,
2: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도어도 여닫이보다는 미닫이가 네. 훨씬 좋거든요. 네. 이거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참고할 것 같습니다.
3: 오랜 시간 부모님과 살다 보면은 짐이 꽤 많았을 텐데 수납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0: 집을 짓기 전에 살 때는 이제 농이나 뭐 서랍장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락도 있었고 어느 정도 버리고 왔는데도 살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4: 크게 비밀스러운 저희 집에 공간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방 옆에.
0: 1m 넘어.
4: 1m가 넘습니다.
0: 1m가 넘고 텅백나무로 마루를 짰거든요. 그리고 위에 카펫을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라요. 선풍기가 6대 정도 되거든요. 선풍기 6대가 들어갈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서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3: 그뿐이 아니라죠. 계단 밑 공간을 불용 수납 공간으로 짰다는데 와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이제 부부만의 공간 2층으로 가봅니다.
4: 저희 내실은 방.
0: 침실만 딱 쓰게끔 좀 규모가 작아요.
4: 그리고 드레스도
2: 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 예.
0: 그 다음에 이쪽이 건식 화장실 겸 목욕탕입니다.
3: 예. 2층은 거실과 욕실, 드레스룸과 침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래요. 3층엔 지금은 독립했지만 자녀들이 사용했던 공간이 있고요.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3대가 오밀조밀 모여 살다 보니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도 필요하더라나요?
0: 저희들은 의도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여가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밖을 보고 친구들이 오면은 거기서 차 마시고 날씨 좋을 때는 저녁에 혼자 나가서 맥주를 마십니다. 몰래.
3: 부부의 공간 2층에는 아늑한 데이트 장소 야외 테라스를 두었답니다.
4: 집 안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좀 비밀스러운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부모님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은 나가서 둘이서 따로 이야기하는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
1: 무슨
0: 엄마 아버지 흉박?
4: 이 3대가 살면은 비밀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각자 맡은 또 그럴 때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3: 아유, 그럼요. 그게 현명한 거죠.
2: 여기가 지상층 면적이 60평이 채 안 돼요.
5: 그런데 3세대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이 5개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 큰 방에서 지내시다가 작은 방에 와서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방 5개에 3세대가 사는 공간을 60평 안으로 푼다는 거는 이 딸과 사위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아니고 다른 택지지구 같은데 편한 집 짓기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는 이 공간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집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그치? 이게? 반 이렇게
7: 어떻게?
8: 평소에도 이렇게 음식 준비 같이
7: 하? 아니요. 엄마 혼자. 아 저는 근데 설거지나 이렇게 깨빠주거나 이런 거는 해요. 엄마 근데 아주 가끔 한다고 얘기해.
9: 집안 청소 다 하잖아.
7: 집안 청소 말고
0: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즐겁고 지금처럼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4: 저는 뭐 우리가 보면 행복해요. 다 사이 사랑은 또 장모님이다 하시지만 아 내가 그래도 같이 살기를 잘했다. 새 집을 짓고 또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3: 부모 자식 간에도 배려와 양보는 필수.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겨운 풍경이 그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10: 아파트 우리 오늘 참고하는 거예요?
11: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12: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3: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14: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12: 빠루요?
14: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10: 어? 여기 뭐지? 저 뭐예요 도대체?
1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6: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We have fitness.
0: Fitness, 신체 건강.
1: Yes.
0: Fitness, 우리가 또 요즘에 피트니스라고 하는 이 피트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m-hmm.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소개를 해보죠.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It's hard to stay fit as an adult.
0: Stay fit이라는 거는 그냥 건강 전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Mm-hmm.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거.
1: Right, so like keeping up, you know, your muscles and mm-hmm. looking good.
0: 네, 그래서 as an adult,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건 it's hard, 쉽지 mm-hmm.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Mm-hmm.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리처드 씨입니다.
0: 네, 리처드 씨의 클립을 보고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리처드 씨,
0: 나와주세요.
2: I find it much more difficult as an adult to stay physically fit than when I was a child. I find it much more difficult as an adult to stay physically fit than when I was a child. I find it much more difficult as an adult to

0: Oh, the sports as a kid. I do really miss like sports as a kid. You always had people ready to like play anything. Basketball, baseball, whatever it is.
1: 맞아요. 사실 뭐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것도 어렸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공 아무렇게나 차고 노는 거. Just throwing stuff, you know, just running
0: Anything.
1: around
0: Climbing
1: after
0: the
1: each other.
0: trees.
1: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보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0: All right.
2: I don't know about you, but I find it challenging to stay physically fit on a regular basis. However, this wasn't always the case. Growing up in our neighborhood, there were several other people who were around my age, and we would all play naturally together.
0: I don't know about you, but I find it challenging to stay physically fit on a regular basis.
1: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인 I don't know about you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0: Oh yeah, I don't know about you. How old are you? When's your birthday?
1: I don't have
0: are
1: enough
0: you married?
1: information about you.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0: Right.
1: I don't know about you, but 거의 굳어진 형태로
0: yeah.
1: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래요.
0: Yeah, it's like this is how I feel. Yeah. Maybe you don't agree, but this is what I think.
1: Yeah, I don't know your opinion, but or I don't know what your type is, but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복선을 까는 느낌, 그냥 약간. 그래서 I don't know about you, but I find it challenging. 어려운, 쉽지 않은. To 뭐 하는 것이 challenging 하냐면 이 형태도 많이 씁니다. Find it
0: challenging
1: 뭐,
0: to
1: 아니면 find it 형용사 to 하면
0: yes.
1: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형용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To stay physically fit on a regular basis. Regular basis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0: Regularly.
1: 그런데, 네. 그런데 여기서 stay fit 말고 Go swimming on a regular basis, meet someone on a regular basis 하면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0: Yeah, 근데, cook on a regular basis.
1: Yeah. 그런데 건강 그 몸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거를 on a regular basis라고 하는 거 조금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정기적으로라고 번역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어서 그냥 꾸준히라고 해봤습니다. 꾸준히 신체 건강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0: Next, he says, however, this wasn't always the case.
1: 그런데 예전에는 달랐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자주 쓰는 표현인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This wasn't always the case.
0: Right? It was different before.
1: Yeah, there were at least one time that things were different.
0: Yes. And next he tells us what that is. Growing up in our neighborhood, there were several other people who were around my age and we would all play naturally together.
1: Growing up in our neighborhood, 우리 동네, 저희 동네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there were several other people,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Who were around my age,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there were several other kids.
0: Kids,
1: 네, 아이들이
0: my
1: 있었어요.
0: age. 네,
1: people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나이가 네, 높게 like, 생각이 됐다가
0: no, they're kids.
1: 네, 어렸을 때. And we would all play naturally together. 자연스럽게 다 같이 어울려 놀게 됐어요.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 would participate in sports like baseball, American football, basketball, soccer, hockey, tennis, golf. Play all day in the summertime, go to bed exhausted, wake up the next morning and do it all over again.
0: We would participate in sports like baseball, American football, basketball, soccer, hockey, tennis, golf. Wow, 네. they did a lot more than I did.
1: That's a very big variety
0: yeah.
1: of sports. 그래서 we would participate 이런 것들을 하곤 했습니다. 참여하곤 했어요. 참여라고 굳이 번역하지 않더라도 그냥
0: yeah.
1: they would do these things.
0: Yeah, they would do these things, but 네. participate. Participate.
1: 그래서 참여하다, participate가 쓰이긴 했지만 굳이 참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냥 혼자 했다면 participate 안 하겠죠.
0: Oh, yeah.
1: 굳이 participate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러 사람이 했는데 내가
0: yes.
1: 끼었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거였고요.
0: Yes, when you're with other people, you use participate. But yeah. if you say do, you could be alone.
1: 네.
0: You don't know.
1: 왜냐면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participate, 참가하다, participate의 part 자체가 부분이잖아요. 내가 부분이 되어야지
0: yeah.
1: 내가 전부라면 안 쓰겠죠. 그래서 지금 나열한 것처럼 야구, 미식축구, 미식축구라고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리차드 씨가 한국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0: 때문에
1: Yes.
0: 풋볼과 사커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1: Yes, because he knows that Korean people are watching. He just decided to say American football so you're not confused.
0: 네. 미국에서는 풋볼 하면은 절대 축구가 아니라면서요?
1: Yes.
0: 다 미식 축구. 그래서 basketball, soccer, hockey, tennis, golf 이런 것들을 하곤 했고
1: mm-hmm.
0: 또 그 하루의 패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 He says play all day in the summertime, go to bed exhausted, wake up the next morning and do it all over again.
0: 네. Mm-hmm. play all day. 여기서 물론 앞에 생략된 말은 we would.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곤 했다가 uh-huh. 생략이 됐어요. 여름에 하루 종일 놀고 go to bed exhausted.
1: Exhausted.
0: 네.
1: Exhausted.
0: Exhausted는 물론 tired도 뭐 피곤한 거지만 I'm tired 이것도 피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잖아. I'm tired. 근데 exhausted는요. 더 피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Yeah, like I'm exhausted.
0: 이 부분을 길게 빼면서
1: exhausted.
0: Exhausted. 녹초가 돼서 잠든 다음에 wake up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일어나서 do it all over again. 다시 다 하는 거예요. 놀고 잠들고 놀고 잠들고.
1: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don't have the luxury of living in a place where all my friends live right in the general vicinity so we can play on a regular basis and get our physical fitness naturally anymore. Because as an adult, we are all very busy. Everyone works.
1: I don't have the luxury of living in a place where all my friends live right in the general vicinity.
0: 부근, 인근, 가까운 곳.
1: Vicinity, vicinity.
0: Vicinity, vicinity. 예문 볼게요.
1: Mm-hmm. For example, there is no gas station in the immediate vicinity.
0: 바로 이 근처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라는 mm-hmm. 예문 준비해봤습니다. Mm. 일부러 이제 vicinity 앞에 immediate를 붙여봤고요. Yeah. 그 다음에 실제 리차드 씨의 문장에는 immediate가 아니고
1: general
0: vicinity였습니다.
1: General vicinity.
0: Immediate vicinity가 general vicinity보다 좀 더 가깝죠.
1: Yeah, so immediate vicinity is like we can see it right now.
0: 네, 네.
1: General vicinity is like maybe we have to walk 10 minutes or something.
0: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근처를 가리키는데 vicinity가 근처고 immediate vicinity는 진짜 막 길만 건너면 있는
1: right.
0: 느낌. Mm-hmm. General vicinity는 뭐 멀다고는 할 수 없는.
1: Yeah, it's not far. It's definitely 네. close. Very, 네. very close.
0: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all my friends live right in the general vicinity 비슷한 곳에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mm-hmm. I don't have the luxury of living in a place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치가 없다. Luxury를 사치라고 생각을 하면 번역이 이상해지는데요.
1: Right.
0: Luxury는 이제 우리도 굳이 사치라고 하지 않고 럭셔리라고 하잖아요.
1: Right.
0: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만큼은 그런 상황이 못 된다.
1: Yeah, it just means you don't have, you can't have that situation. It's a good situation.
0: You would
1: right?
0: love that luxury.
1: You would love it. It would be awesome if you could do it, but 네. you don't have it. You don't have that luxury. You can't do something you want.
0: 그래서 가끔씩 이제 긴박한 상황,
1: mm-hmm.
0: 시간이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1: mm-hmm.
0: 영화나 드라마 대사 중에 we don't have the luxury of time.
1: Mm-hmm.
0: 이런 경우 가끔 볼 수 있어요.
1: Mm-hmm.
0: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아.
1: Mm-hmm.
0: 빨리 결정해야 돼.
1: Mm-hmm.
0: We don't have the luxury of time, yeah. 아니면 we don't have the luxury of
1: living in a place or doing something,
0: yeah.
1: right?
0: Mm-hmm.
1: He says next, so we can't play on a regular basis and get our physical fitness naturally anymore.
0: 그래서 can't anymore,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Can't naturally anymore, 더 이상 mm-hmm.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아요.
1: Mm-hmm.
0: Play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함께 놀면서 get our physical fitness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지는 않아요.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몸도 탄탄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He says because as an adult we are all very busy. Everyone works.
0: 네, 어른이 되어서 어른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아주 바쁘거든요. We are all very busy. Everyone works. 모두가 일을 하고 있어요.
1: Of course. And what else?
2: And I need to rely on myself to gain the motivation individually to go out and keep a routine day after day to get physical fitness.
1: And I need to rely on myself to gain the motivation individually.
0: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mm-hmm.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즉 혼자서, 알아서.
1: Yeah, by himself.
0: yeah. I need to rely on myself, 스스로에게 의존을 해야 됩니다.
1: Mm-hmm.
0: To gain the motivation. 여기서 말하는 motivation은 운동하는 motivation이죠.

네, 영어 번역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on a so and so basis 였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는 비디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주기로 올립니다. I upload videos on a weekly basis. weekly가 중간에 들어간 형태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볼까요?

0: 네, 이번에는 성인이 된 후에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t's easier to stay fit while you're young than to get fit when you're old. How do you juggle two jobs, go to school, try to stay fit, keep your house clean, and plan a wedding? I need an adult to help me adult.
0: 네, 토마스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It's easier to stay fit while you are young than to get fit when you are old.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런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게 더 쉽대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몸을 가꾸려고 하는 것보다. 맞는 말이죠.
1: Sure. And Carly says,
0: This is funny. How do you juggle two jobs? 어떻게 juggle이라는 건 juggling인데 두 개를 동시에 잘 하는 거예요.
1: Yes.
0: 떨어뜨리지 않고 go to school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try to stay fit 몸매도 유지하려고 하면서 keep your house clean 집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plan a wedding 결혼식 준비를 하나요? I need an adult 어른이 필요하대요. To help me
1: adult
0: 여기 마지막에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adult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1: Yeah, we use that a lot, like adulting.

네, 뮤즈. 완전 그냥 제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음악을 만들 때나 그 음악의 어떤 스타일을 그냥 저는 율무 음악이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동의하네요. 그래도.

0: 제일 좋을 때요.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그 이제 휴일에 이제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얘 이렇게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0: 너 종족 좀 찡그린 표정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아. 그 산책할 때 계속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든. 먼저 갔다가 뒤돌아보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게 강아지들이 얘 잘 오고 있나 안전하게 오고 있나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통하는 게 고마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ey, Megan.
1: Hey, Hanu.
0: Good to see you again.
1: Good to see you.
0: So, what is this week's theme?
1: This week's theme is fitness.
0: Fitness. 이번 주에 계속해서 피트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m-hmm.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건강이죠. Mm-hmm. 그래서 몸이 얼마나 탄탄한지 튼튼한지 피트니스라고 그냥 mm-hmm. 표현하기도 하고요. Mm-hmm. 자, 이게 이번 주의 주제고 테마고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뭘까요?
1: Oh,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Friends can affect fitness.
0: I agree.
1: Cool.
0: 네. Friends can affect fitness. 친구들이 본인의 피트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We have Alex who is from the USA.
0: 네. 자, 알렉스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공부를 계속해 볼 텐데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1: All right, let's call him out and listen to his speaking summary. Alex 씨,
0: 나와주세요.
2: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0: The friends you have.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문장 확인해 보시죠.
1: So Alex said,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0: 그러니까 will be 아니면 is가 아니고
1: might be
0: 좀 조심스럽게 말하긴 yeah. 했어요.
1: It could be.
0: 네,
1: right?
0: It's possible. It might be. 예. 그래서 결정될 수도 있어요. Might mm-hmm.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친구들에 mm-hmm. 의해서. 무엇이? Your level of fitness. Your level of fitness라는 것은 몸이 얼마나 탄탄한지. Mm-hmm. How strong you are.
1: Yeah, how strong.
0: Fast you can walk or run.
1: Yeah.
0: 그런 것들.
1: Yeah, something like that.
0: Yeah. How fit you are.
1: Yeah, basically how fit you are, but 네. it could be both like how much work you can do
0: yeah.
1: or how good your body looks.
0: Exactly. 자, 그러면 이 내용 파악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듣고 공부를 더 이어가 볼까요?
1: All right.
2: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Your level of fitness might be determined by the friends you hav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Rarely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Rarely. 그래서 드물게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거를 가리킬 때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를 뜻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Rarely. 그리고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같은 경우에는 약자로 어떨 때 많이 들어가 있냐면 TBD라고 해서 여행사에서 어떤 일정을 받거나 어떤 회의록 같은데 TBD라고 쓰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to be determined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냥 많이 TBD라고 씁니다. 먼저 발음 연습을 간단하게 하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rarely, rarely, rarely. And lastly, we have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lex'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Ugh,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But how do we get fit?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Five more. How was that?
1: So you said five more, but only wound up doing one, I see.
0: 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uh-huh. 마지막에 다섯 개 더 해놓고는 한 개만 하고 uh-huh. How was that? 어땠나요? 했는데요. It was not five.
1: It was not five for sure. Okay.
0: Anyway, let's go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story.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장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1: All right.
2: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But how do we get fit?
1: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0: 네, 피트니스. 지금 요가 매트 같은 곳에 누우면서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Right.
0: 그래서, 네, 문맥과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고요.
1: I think so.
0: 피트니스는 it'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Mm-hmm. 우리 we all이니까 우리 모두 all of us.
1: Yes, all of people.
0: Yeah, all the people in the world.
1: Humanity.
0: 그래서 we all 해도 되고 all of us 해도 될 것 같습니다. Mm-hmm. 물론 all of us라고 할 때의 이제 품사와 we mm-hmm. all 할 때의 품사는 조금 달라지지만 의미는 같죠. 그래서 we all need to worry about.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피트니스가 형용사로는 fit에서 왔다는 mm-hmm. 거, 관련되었다는 거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고요. Mm-hmm. 그 가끔 다른 과학 쪽 문맥에서는 이런 것도 보실 거예요. Survival of the fittest.
1: Fittest.
0: 거기서 말하는 fittest는 이제 잘 적응한.
1: Yeah. 네. In that case, it's how well the animals or people survive in the environment.
0: Yeah, how
1: right?
0: well they have adapted,
1: adapted
0: to the environment. 그래서 mm-hmm.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적자 생존이라는 그 용어 있잖아요. 그때도 survival of the fittest가 쓰이는데 그때는 가장 몸이 좋은 사람의
1: no.
0: 생존은 아닙니다.
1: Yeah, who's better adapted 네. for that environment.
0: Okay.
1: And per thing, it's different,
0: 네,
1: right?
0: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1: Okay.
0: 다음 문장 바로 보시죠.
1: Okay. He says,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0: 여기가 이제 피트니스의 정의에 가깝죠. 그래서 mm-hmm. 뭐 다 나열한 건 아니지만 how strong we are, uh-huh.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how fast we are, mm-hmm. 얼마나 빠른지. Mm-hmm. 보통 이제 빠르다는 거는 그냥 달리기?
1: Yeah, running. 네, 네. Right, running.
0: 뭐 how fast we are in cooking 이런 거 아니고요.
1: No.
0: 그냥 달리기.
1: Definitely running or yeah. something.
0: Yeah, or walking.
1: Or reactions, like yeah. physical reactions.
0: Yeah. 반응 속도 같은 yeah. 거. 그다음에 how well we can walk down the street or walk up steps. Mm-hmm. 길을 걷거나 계단 오르는 걸 얼마나 how well 잘할 수 있는가.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 그 walk down the street 하고 walk up steps만 간단히

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walk up steps는 당연히 오르는 거 맞아요.
1: Of course, that means you're literally going up to the second or third or however 네. many floors.
0: 그래서 계단이라는 것도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계단 여기 지금 평평한 땅에서 그 다음 위층이나 중간층까지 그 평평한 땅 갈 때까지 이 전체는 staircase예요.
1: Staircase.
0: 층계
1: yeah.
0: 전체 한 세트.
1: Yeah. 그리고 one set is a staircase.
0: 그런데 하나 하나의 그것들을 다 steps라고 부르죠.
1: Yeah. A step. There are steps. Yeah. How many steps. steps are in this staircase? Mm-hmm. There are 10 steps in the staircase.
0: 그렇죠. 이 층계에 몇 개의 계단이 있는가? 이게 그게 바로 step인데요. 그래서 mm-hmm. walk up steps라고 한 거고 이게 무슨 다른 댄스 스텝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 No, no. Yeah.
0: 그 다음으로 walk down the street가 앞에 나오긴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up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여기선 down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아니고 그냥
1: no.
0: 따라가는 거예요. Yeah. Walk along the street.
1: Along. You're just walking along or following the street or the road.
0: Walking on the street.
1: Yeah, on the street.
0: 네, 그래서
1: sure.
0: up과 down은 일반적으로는 반대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장 볼까요?
1: Uh-huh. Next he says, but how do we get fit?
0: 네, fit 한 거, fitness를 가지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how do we get fit? How do we get fit? 실제로 fit 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탄탄한 몸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 걸까요?
1: Well, let's find out what he has to say.
2: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1: We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0: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운동 이야기, mm-hmm. 식단, 식사 이야기 많이 합니다.
1: We
0: always talk about exercise and, of course, what we eat.
1: Yeah.
0: Exercise가 운동이라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of course, 다음에 what we eat를 그냥 명사 하나로 썼어도 비슷한 그 패턴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Of course, food.
1: Yeah.
0: 그냥
1: exercise and diet.
0: 네, exercise and diet. Uh-huh. 식단. 그런데 그냥 what we eat 이것 자체도 음식이나 식단을 가리키는 대체하는 말로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1: Yeah, we use it.
0: 보통 하는 일 직업을 가리킬 때에도 이거를 job, occupation, uh-huh. profession 해도 되는데 그냥 what I do.
1: What I do.
0: 내가 하는 일.
1: Yeah.
0: 그다음에 학교에서 전공 같은 경우에도
1: yeah. what I study.
0: What I study. major라는 말이 있지만
1: yeah.
0: what I study.
1: What I study.
0: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Yeah. what I eat, what I do.
0: 그다음에 다른 것들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1: okay.
0: 그러니까 지금 what we eat 같은 경우에는 food나 diet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1: Right.
0: 그런데 상영,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내용, 뭐 뭘 상영하는지 이런 말들을 좀 상영, screening 안 떠오르면 그냥 what they show.
1: Oh yeah.
0: What they play.
1: What they show, what they play.
0: 쉬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말을 풀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1: Yeah.
0: All right.
1: For sure. Great. So next he gives us an odd example or an interesting one. He says,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0: Interesting point, right?
1: Yeah, we talk about diet and exercise, but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0: 네, 그래서 운동과 음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we
1: rarely,
0: 네.
1: rarely.
0: 드물게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그래서 rarely가 들어가는 순간 문장 자체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we rarely talk about our friends. 우리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죠. 예문 하나만 볼까요?
1: For example, you could say, I rarely make new friends these days.
0: 가끔씩 정말로 rarely가 그 나라 그 억양에 따라서 mm-hmm. 그 사람이 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really랑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1: All right. Rarely. Rarely.
0: really.
1: In English pronunciation.
0: 미국에서는 아마 너무 다르니까 괜찮을 텐데
1: rarely.
0: 가끔씩. 그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I uh-huh. rarely make new friends these days. 요즘에는 mm-hmm. 새로운 친구를 거의 사귀지 않습니다. 라는 mm-hmm. 예문 봤어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1: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0: see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빠져 있고
1: mm-hmm.
0: 그냥 see if라고 하면
1: yeah.
0: 뭐뭐
1: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0: 뭐뭐인지
1: okay, I'll ask.
0: 네. 확인해 보세요란 말이 돼 버립니다.
1: Yeah.
0: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see 원래 앞에 you가 빠져 있어요.
1: Mm-hmm.
0: You see. 그러니까 말이죠. 눈에 보이시죠?
1: Mm-hmm.
0: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요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또

0: C가 C하고 뒤에 물음표가 붙은 경우라면 그거 보여요. 보이시죠? 해서 You see,
1: You see?
0: I told you 이런
1: You see?
0: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1: I knew this would happen.
0: 그리고 C가 보다란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인 건 맞지만 보세요라고 할 때는 see라고는 안 하고요.
1: No.
0: 보통 look라고 할
1: Look.
0: 거예요.
1: Yeah.
0: 그런 차이가 있어요.
1: Yep.
0: 그래서 see 그러니까 you see if you have friends who work out a lot or eat well or stretch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 아니면 eat well 여기서는 잘 먹는다기보다는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1: Yes.
0: 먹는 사람
1: Eat healthy
0: eat healthy
1: food.
0: yeah, eat healthy 그리고 or stretch 스트레칭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1: Then what? He says, then you yourself will be more likely to do those things.
0: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those things라는 거는 working out,
1: Stretching,
0: stretching,
1: eating
0: and
1: well.
0: eating healthy food. 그래서 then you will 해도 되지만 you yourself
1: Yourself.
0: will 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도라고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Be likely to 하면은 확률이 높단데 more likely니까 더 높아지는 거예요.
1: Of course. The people we surround ourselves with can influence us, right? So next he says, or like in my case,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0: Or like in my case, 제 경우처럼 보면 I was surrounded
1: Around.
0: 말고 그냥 I was around라고 했습니다.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또는 surrounded를 쓴다면 I was surrounded
1: Surrounded by
0: by.
1: people who said.
0: 그래서 I was around people who said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한 사람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 Okay, what did they say?
2: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five more. How was that?
1: So they said,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So I got a yoga mat.
0: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습니다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은 Alex, you need to stretch more. 스트레칭 더 해야 돼, 더 자주 해야 돼라고 하니까 So I got a yoga mat. 뒤에 나오는 요가 매트를
1: Yes.
0: 가리키고 있습니다.
1: He says next, whatever it is, the friends you have could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or not flexible or healthy you are in general.
0: Whatever it is, 그게 어떤 분야의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in general, 맨 뒤에 나오죠? 대체로 그래서 중간 내용, the friends you have,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 could determine. 앞에는 might determine이라고 했는데, could determine. 여기서는 거의 의미가 같아요.
1: Yeah, they're the same in this case,
0: 네.
1: I think.
0: 그래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결정하다.
1: Determine, determine.
0: 예문 하나 볼게요.
1: For example, you can say, your score from this round will determine your ranking.
0: 다른 라운드도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의 점수가 will determine your
1: Your
0: ranking.
1: ranking.
0: 이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determine이라는 거는 물론 I have determined to do something 이럴 때도 내가 결심했을 때도 쓸수
1: Of
0: 있지만
1: course.
0: 어떤 것이 영향을 줄 때도 쓰는
1: Yes.
0: 말입니다. 그래서 determine how strong or weak or flexible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or not flexible 얼마나 힘이 센지 약한지 유연한지 뻣뻣한지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지 or healthy you are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대요.
1: In general.
0: Yeah.
1: Perfect. And lastly, he says five more. How is that?
0: 네, 다섯 개더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생략을 한것 같은데요.
1: Yeah.
0: Five more 한 다음에 how was tha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문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쓸수 있죠. 뭔가 누군가 새로운 음식을 눈앞에서
1: Oh,
0: 처음
1: yeah.
0: 떠먹어봤어요. 그러면
1: Yeah.
0: how was that?
1: Yeah.
0: 어때?
1: How was that?
0: 네,
1: Was it good? Was it bad?
0: 그럴
1: Too
0: 때도 쓸
1: hot? Too
0: 수
1: cold?
0: 있고
1: Too salty?
0: 아니면 여기서처럼 뭔가 운동하는 모습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연마해서 딱 보여준 다음에 짜잔 한 다음에
1: Yeah, it's like, oh, how was that?
0: How was that?
1: Did I do
0: 어땠어?
1: a good job?
0: You always want a compliment in that
1: Yeah,
0: case.
1: you do, right?
0: 네.
1: You want people to see how well you did.
0: 네, 그럴 때도 쓸수 있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전체 영상을 다시 볼까요?
1: Okay, sounds great.
2: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all need to worry about. How strong we are. How fast we are,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인 be more likely to를 이용한 1번 문장은 그녀가 제일 먼저 도착할 확률이 더 높아요. She i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More는 사실은 그러면 누구의 무엇에 비교하는 거냐면 she'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비해서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She i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She is more likely to arrive first.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이 문장을 혹시 그 다음 문장인데요. 오답을 만드셨다면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그 이어폰. 우리말로는 이어폰이 거의 그냥 단수처럼 하나처럼 머릿속에 좀 인지가 되지만 영어로는 earphones 양쪽 다이기 때문에 복수죠. 그래서 that earphone 하면 딱 한쪽만 있는 거, 한쪽만 끼우는 거라든지 양쪽에 하나만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those earphones, those headphones, those pants처럼 익숙해져야만 하는 복수 개념인 것 같아요. Those earphones are more likely to break than maybe some other ones. 발음 연습해 보죠.
1: Those earphones are more likely to break. One more time. Those earphones are more likely to break.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 determine how 뭐뭐뭐 one is or someone is 이걸 이용한 문장은요. 날씨가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결정해요. 이건데 the weather determines how happy I am.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1: The weather determines how happy I am. One more time. The weather determines how happy I am.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성격은 영어로 personality. 그래서 성격이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인내심이 많고 적고 합니다. Personality determines how patient we are. 이런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Personality determines how patient we are. One more time. Personality determines how patient we ar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Fitness. Fitness is something that we

0: 네, 이번에는 신체 건강과 친구들과의 상관관계 이런 내용을 담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run marathons and am fit because my social group values it. Friends affect your health. I just finished a great workout this morning. I invited one of my work buddies to join me because friends help friends get fit.
0: 네, 첫 번째 포스팅부터 볼까요?
1: Prabhu says,
0: I run marathons. 저는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and am fit. 그리고 저는 몸이 탄탄합니다.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Because my social group values it. Social group 하면 왠지 뭔가 소셜 미디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 내
0: 주변 사람들. 네. 사회적 그룹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딱딱하고요. Yeah. 그냥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Friends affect your health. 친구들이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
1: Carmelita says,
0: I just finished a great workou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운동 정말 잘 됐대요. 즐거웠다 이런 말도 되겠고요.
1: Yes.
0: 운동 잘 된 거죠. I invited one of my work buddies to join me. 그 work buddy는 직장 동료예요.
1: Yeah,
0: 같이 일하는
1: co-worker.
0: 사람. 네, co-worker 동료를 초대했는데 왜 초대했냐면 because friends help friends get fit.
1: Mm-hmm.
0: Friends help friends 뭐뭐뭐 이거 많이 쓰는
1: yeah.
0: 용어. 친구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도록 돕는 거지 뭐
1: uh-huh.
0: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뭐 이런 uh-huh. 의미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냥 get fit.
1: Get fit.
0: 네, 탄탄한 몸을 갖게끔 도와주는 거잖아라고. 응용이 됐네요.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우리 직업 영어 관련되어 있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아이가 필요한 건 칭찬이라고 해서 아이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도 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거든요.
1: 저희도 다음 주에 지금 상담이 잡혀 있는데.
0: 아, 오케이.
1: 아이가 과연 얼마나 이 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특이사항은 어떤지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기
1: 그쵸.
0: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학부모로서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 진짜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너무 천방지축이고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저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오, 지금 저희에서 제2의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만을 따라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집에서는 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되게 칭찬을 한 적이
0: 그런
1: 있었거든요.
0: 거를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요.
1: 너무
0: 영어로
1: 궁금하죠.
0: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네.
1: 아.
0: 그러니까 뭐 전학을 간게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1: 아.
0: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잭슨 선생님, 혹시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2: Do you speak English?
1: 제 아이의 잉글리시 티처시군요. 잭슨 티처? My kid? How about my kid?
2: Oh, how about him?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New friends?
2: He's getting along well.
1: Well,
2: Well,
1: okay.
2: yes.
1: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2: Sorry?
1: Worry about my kid.
2: Oh,
1: Yeah, my,
2: you're worried?
1: yeah, my son,
2: Huh?
1: okay, a little bit worry. Yeah.
2: Oh, well,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Compliment?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Okay.
2: Plenty. Okay?
1: Okay. 예, 잘
2: You're
1: 부탁드립니다.
2: welcome.
0: 아이고. 아니, 선생님이랑 소통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1: 예.
0: 그 선생님께서 편지로 직접 써주셨다고
1: 맞아요. 제가
0: 들었어요.
1: 꼭 안아드렸어요. 예. 말보다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안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확실하게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과 뭐 학부모님 사이에서의 대화, 우리 한번 재밌게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Say요.
3: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성함이 잭슨이에요.
1: 오.
0: So,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1: 야.
0: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궁금한 거잖아요.
1: How's my doing, Mrs. Jackson? 여기는 확실히 이름이 뒤에 오니까는. 그러면은 여기에 my 애. kid 할게요.
0: Okay.
1: kid.
0: How's my kid doing, Mrs. Jackson?
1: 네.
0: All right.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괜찮고요. 오늘은 다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뭔지 벌써 아시겠죠? 바로
1: 아.
0: child. 오케이. 뭔가 이런 게 있어요. kid는 장점이 굉장히 캐주얼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child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뭐랄까요? 예의가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 선생님과 만나는

0: 적은 있지만은요, 주어가 복수일 때에도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So 단수일 경우에는 how is 주어 doing, right? 하지만 여러 명일 경우에는 how are 주어들 doing?
1: Doing.
0: 뭐 물론 주어가 you일 경우에도 are you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로 한번 잡아볼까요?
1: Yeah.
0: He 남자로 잡아볼게요. 걔 어떻게 지내?
1: How is he doing?
0: 그죠? How is it doing? How is he doing?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복수로 가볼게요.
1: 복수로.
0: 너희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니? 어떻게 지내고 계셔?
1: How's your parents doing?
0: How is your parents?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That's right. 헷갈리죠?
1: 네.
0: 많은 분들이 복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1: 자동으로 딱안
0: 네.
1: 되네요.
0: 그래서 아, 나저 표현 알아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1: 네.
0: 소리를 실제로 내서 했는데 내가 이걸 잘했어. 그래야 인정받는 거거든요.
1: 네.
0: Okay.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is it doing?
1: How is it doing?
0: How are your parents doing?
1: How are your parents doing?
0: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how is 이걸 줄여서 how's로 표현을 한 거고요. My
1: 네.
0: child doing, Mrs. Jackson. 아, 그나저나 여러분 뭐 이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선생님 하면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무슨 티처, 무슨 티처이잖아요.
1: 그쵸.
0: Jackson teacher 이렇게
1: 응.
0: 하는데
1: 예.
0: 요즘에는 이제 원어민들도 그게 익숙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 오.
0: Jackson teacher 한다고 해서 wha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동양권에서는 그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Right. So
1: 아.
0: 여성분인데 결혼을 했으면은 Mrs.라고 하는 거고 뭐 남자다 그러면 Mr.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얘기를 할때 teacher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1: 아무래도 우리는
0: 네.
1: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잭슨 부인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1: 네.
0: 느꼈을 때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본적이긴 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1: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자, 다행히도 아이가 큰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걸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
1: 네.
0: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Right. 새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학을 가는 게
1: 아,
0: 맞나 보네요.
1: 그러네요. 아, 그럼 걱정 많이 되시지.
0: That's
1: 부모
0: right.
1: 입장에서.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0: 네, 덩어리 표현을 몰라도 한번 감으로 해보세요. 어디 정도에서 자르면 좋을까요? His.
1: 아무래도 with 앞에서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He's getting along well.
0: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상상해 보면.
1: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예, 그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새 친구들과.
0: That's right.
1: So 여기에 새 친구들을 뜻하는 friends, new가
0: 네.
1: 앞에 있으니까 friends만 쓰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표현을 제가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요걸로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Friends 일단 맞습니다. 그렇죠?
1: 오호.
0: With his new friends. 한 명만이라기보다는 거기 동급생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1: 네.
0: friends와 잘 어울린다. Friends 당연히 친구, 가벼운 단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잘 어울리면서 트러블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할 때,
1: 네.
0: 여기 덩어리 표현 좀 길긴 하지만요. Get along 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Get along well이라고 하면 아주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사이가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누구랑?
1: With
0: With
1: someone.
0: someone. There you go.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여러분들. 그녀는 모두와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잘 어울려. 친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녀는?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0: 모두.
1: all. 아닌가요?
0: All. Everyone. Right? So
1: Everyone.
0: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Yes.
0: 자, how about this? 마유는 그녀와 잘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어.
1: 오.
0: 친구가 있는데 좀 걱정을 했던 거죠. So,
1: 네.
0: 마유는 잘 어울려 지내고 있다. 그녀와.
1: Mayu is getting well
0: Getting
1: with,
0: along well.
1: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Her, right? So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 와우.
0: 이제 이 덩어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연습이 필요하겠죠. So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어디쯤 자르면
1: 저는
0: 될까요?
1: 여기.
0: 그게 완벽합니다.
1: 아, 그래요? 이렇게.
0: Right? So she's getting along well. 여기까지만 해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1: 네.
0: 이제 도대체 누구랑 그러느냐가 꼭 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o with everyone, with
2: her

0: 읽어볼게요.
1: 네.
0: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1: She's getting along well with everyone.
0: 네,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1: Mayu is getting along well with her.
0: 네, 제가 조금 의미절로 자르기 위해서 쉬어서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한 번에 읽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1: 네.
0: Well 대신에 fine을 써도 되는데 뉘앙스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well이라는 건 진짜 둘이 친해가지고 막 이런 네. 느낌을 강조를 하는데 fine을 쓰면 나쁘지 않다.
1: 아.
0: 큰 문제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떨어지죠.
1: well보다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제는 없이 지내요 라는 거 해도 되겠죠. 해도 되지만 well 해서 아우 아주 그냥 잘 어울려요.
1: 잘 지내요.
0: 애가 성격이 좋아서 이런 느낌.
1: 엄마가 더 안심할 수 있는 말이네요.
0: That's right.
1: 네.
0: Okay? 자, 같이 여러분 읽어볼게요.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1: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0: 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걱정했었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1: What a relief. I was a bit. Relief는 뭔가 안심하다 이런 걸로 외웠던 것 같은데.
0: Okay.
1: 안심.
0: 오케이. Okay.
1: 예. 이거는 뭐 빈칸 채울 거 없으니까 제 끼게요. I was a bit 걱정.
0: 걱정.
1: Worry.
0: Okay.
1: Yes.
0: Alright. So what a relief. Relief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꼭 네. 알아둬야 되는데 좀 이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네.
0: 자 그리고 나서 I was a bit 약간 좀 worry했다.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1: 아!
0: 네, 형식이 다르죠, 그렇죠?
1: Worry는
0: 뭐요? 걱정하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 썼죠?
1: 아, 그러네요.
0: 걱정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야 돼요.
1: 예,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걱정 뭐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의 형용사 바로 worried. Alright, so 이거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I'm worried. I'm worried about you. 이런 식으로 계속 걱정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맞아요. 뭔가
1: 네.
0: 안심한다 이런
1: 그쵸?
0: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도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Relief. Right? 이게 뭔가를 완화시켜주는 완화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약 중에서
1: 네.
0: 그렇죠? 무슨 뭐 pain reliever 이런 거 들어봤나요?
1: Pain.
0: 이게 pain reliever.
1: 통증 완화. 뭐
0: 맞아요.
1: 이런.
0: 그런 네.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reliever가 이 relieve 시키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1: 아.
0: 그게 relief에서 또 온 동사입니다.
1: 네.
0: So relief 뭔가 아 하는 그런 느낌. 진짜 통증이 좀 사라지듯이, right?
1: Yeah.
0: So 안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잠깐 볼게요. What a relief 하면서 아 다행이다. 이게 의역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의역이 되는지 이게 왜 도대체 다행이네요가 될지 알려면 이 구조 감탄사를 알아야 되죠. 바로 what 뒤에 명사를 써서
1: 네.
0: 명사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이미 이 자체에서 엄청난 대단한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Right? So what? 근데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만약에 what a 뭐뭐 하면 아 그건 들어봤어요 하시거든요.
1: 네.
0: 그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어가 오는 거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게 오면 어는 너무 안 돼요. 오케이. Relief는 실제로 셀 수 있게 취급을 해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명사가 다른 만약 셀 수 없는 단어라면 어는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1: 아.
0: weather 있죠.
1: 예.
0: Right? 그럴 때 what a weather 이렇게 안 하고
1: what weather.
0: 네.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죠.
1: 이상해요.
0: 이상하죠.
1: 네.
0: Right.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문법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water 이걸 암기하거든요.
1: 네.
0: water를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what을 느껴주셔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자 그래서 이걸로 몇 개 제가 실용적인 거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진짜 상황이 엉망이 됐거나 진짜 방이 엉망이에요.
1: 네.
0: 이런 걸 할 때 엉망인 걸 명사로 뭐라고 하죠?
1: messy.
0: messy는 형용사고
1: mess입니다.
0: 네. 자 그래서 아, 진짜 엉망진창이다, 막. 이러면 어떡할까요?
1: What a mess.
0: 그렇죠.

0: Oh, what a mess. 이러면 정말 방이 지저분한 게될 수도 있고
1: 네.
0: 상황이 난리가 난게될 수도
1: 아.
0: 있어요. 자, 그리고 날씨, 아, 그러니까 뭐 어떤 하루가 있었어요. 오늘의
1: 예.
0: 하루가
1: 예.
0: 굉장히 힘든 하루였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이하게 좋은 일들이 있거나 이런 좀 특별한 날이다.
1: 네.
0: 그때 스페셜 굳이 안 써도 그냥 정말 엄청난 날이군. 어떻게 할까요?
1: What a special?
0: 스페셜 안 쓰고요.
1: 안 쓰고?
0: What a 날이 뭐예요,
1: What
0: 날.
1: a day.
0: What a day.
1: 아,
0: 이상하죠?
1: 네.
0: 근데 그렇게 써요.
1: 그래요?
0: 네.
1: 와,
0: What
1: 진짜
0: a day.
1: 특별한 날이군.
0: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꼭 좋은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힘든 날일 수도 있어요.
1: 아, 그쵸.
0: 그냥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1: 아,
0: 엄청나다고.
1: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0: That's right.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일이 너무 꼬였다. What a mess. 이게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따라 너무 일이 힘든 날이었던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What a day. 이렇게 하면 뭐 tough 이런 거안 써도 그 뉘앙스를 주게 됩니다.
1: 근데 wonderful, beautiful도 쓸수 있지 않아요?
0: 표현해서 넣을 수 있죠.
1: 아, 그래요?
0: 더 꾸며주는 거죠,
1: 그럼
0: 그러면.
1: 그거는 어 없이 쓰는 건가요?
0: What a beautiful day. 아니요, 넣어야
1: 써요?
0: 돼요. 네,
1: 그래요?
0: 그럼요.
1: What a
0: 형용사를 넣을 수,
1: beautiful.
0: 요 사이에다가 형용사 원하는 걸 넣어도 돼요.
1: 아, 아.
0: 네, 그런 건 옵션이고, 걔가 없어도 이미 와, 이런 느낌.
1: 그럼 wonderful, beautiful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수 없고 이렇게 명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어, 예.
0: Right. So, what a mess. What a day. 이렇게 약간 감탄사기 때문에, what a mess.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느낌 살릴게요.
1: 네.
0: What a mess.
1: What
0: What a day.
1: a mess. What a
0: What a
1: day.
0: day.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 네.
0: 형용사 방금 얘기했었죠?
1: 예.
0: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누가 노래를 했는데, 뭔가 매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1: 아닌데
0: 있는 거예요.
1: 형편없는데.
0: 아, 이 정도 괜찮잖아요.
1: 아니 농담입니다.
0: 자,
1: 예.
0: 매끄러운 거, S로 시작하는 거 혹시,
1: 슬라이드.
0: 걔는
1: 슬
0: 미끄러지는
1: 어
0: 거고.
1: 미끄러진 거 스무드.
0: 목소리는 뭐예요?
1: 보이스.
0: Voice. Voice 셀수 있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와, 엄청 매끄러운 목소리네요.
1: What a smooth
0: 그렇죠.
1: voice.
0: 이럴 때는, 이렇게 형용사 넣어도 된다는
1: 아,
0: 거예요.
1: 그렇구나.
0: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1: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0: 네,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 a bit은 a little bit이랑 같습니다.
1: 네.
0: 약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와, 선생님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1: 오.
0: 아이들은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1: 그렇죠.
0: 어드바이스를 주게 되는 거죠.
1: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니 칭찬을 해달라. Give him plenty of 칭찬.
0: 칭찬.
1: 오, 칭찬이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0: 네.
1: 칭찬.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세요. 들려도 됩니다.
1: 저는 그거 칭찬이 항상 헷갈리는 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0: 그냥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보세요. 틀리면 오히려 좋아요.
1: 아닌가?
0: 그걸
1: 아니다.
0: 통해서.
1: P로 시작해요. Prais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오케이.
1: 예, praise.
0: 네.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0: Give him
1: 있었는데.
0: plenty of praise. 나쁘진 않은데,
1: 이런 거 있죠?
0: 대부분 이걸 쓰세요. 사실.
1: 그래요?
0: 네.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그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compliments라는
1: 어.
0: 단어를 대부분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Don't worry, don't worry. 오케이. 자, compliment라고 하는 거가, 아유, 잘했어. 야, 역시 너는 잘하는구나.
1: 네.
0: 굉장히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그런 칭찬이란 뜻이에요. Praise도 남을 칭찬해 주는 거긴 한데요. 너무 얘는 공식적인 칭찬, 아니면 거의 막, 뭐, 누군가를 찬양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슬기 씨가,
1: 네.
0: 굉장히 이런 MC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1: 아.
0: 그 실력에 대해서 막 미디어에서 막 칭찬을 한 거예요.
1: 극찬이 나왔구나.
0: 맞아요. 그 정도는 이제 보통 praise 같은 것도 쓰게 됩니다.
1: 어.
0: 오케이? 아니면 종교적인 쪽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칭찬해준다. 캐주얼하게 쓸 때는 이게 훨씬 더
1: 아,
0: 자연스러워요.
1: 네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여기 강세가 가면서 이 모양이 벌려져요. 대부분. 오케이.
1: 네.
0: Okay. 오는 오에 강세 가면 대부분이 모양 벌려집니다.
1: 네.
0: 자, compliment. So, not 콤 이렇게 콤 이러면 안 돼요.
1: 아, 콤안
0: 안
1: 되고.
0: 되고 두번 들려드릴게요. Compliment. Compliment.
1: compliment.
0: There you go.
1: compliment.
0: 자, so 칭찬. 근데 명사 백날 알아봤자 동사를 뭐를 같이 쓸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1: 그렇죠.
0: 여기서 지금 동사 뭐 보여요?

0: Give.
1: Give.
0: Yeah.
1: So give someone a compliment. 이러면 칭찬을 주는 게 결국에는 칭찬해주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나옵니다.
0: 아, 네.
1: Give 모르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마유가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이거는 마유가 나한테 칭찬 줬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0: 마유 gave me
1: 뭐를요?
0: Compliment.
1: A compliment.
0: A compliment.
1: Right? Mayu gave me a compliment. 영어 잘한다고 오늘 칭찬해줬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How about this? 명령어로 그들에게 칭찬을 해줘. 제가 이거 직역해드릴게요.
0: 네.
1: 그들에게 주는데 some 칭찬들 여러 개를 해줬나 봐요.
0: 네.
1: 저 그들에게 줘 일단은.
0: Give them.
1: Give them some 칭찬들. 복수로.
0: Some compliments.
1: Some compliments. Okay. So compliment는 그냥 잘했어 이게 될 수도 있고
0: 네.
1: compliments로 쓰면 뭐 다양한 칭찬이 될 수가 있겠죠.
0: 그쵸.
1: That's right. 그래서 직역으로 느껴주는 거 충분히 좋습니다.
0: 오호.
1: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Mayu gave me a compliment.
0: Mayu gave me a compliment.
1: Give them some compliments.
0: Give them some compliments.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0: Well?
1: 그에게 주는데, compliments 주는데, 얼만큼 준다고 돼 있어요?
0: Plenty.
1: 이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0: 꽤 이런 거 아니에요?
1: 아, 꽤가 아니라, 충분한,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0: 아.
1: Plenty of라는 덩어리 표현. 이거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0: 네.
1: 많은. 충분한.
0: 음흠.
1: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plenty 대신에 t를 약화시켜서 발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plenty of.
0: plenty of.
1: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발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plenty of는 충분한 많은인데 주의할 게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얘는 긍정문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이렇게 부정문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근데 그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0: 아하.
1: 자, 그럴 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예요. We have plenty of time. 이런 뭐예요?
0: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1: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근데 we don't have plenty of time. 얼핏 보면 우린 충분한 시간이 없네 라는 뜻이겠네.
0: 네.
1: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했죠. 부정문에서 쓸 수 있다 없다?
0: 없다.
1: 못 씁니다.
0: 아.
1: 이럴 때는
0: enough.
1: enough. Yes.
0: 아.
1: enough를 여러분 쓰시면 돼요.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인데 긍정에서도 쓸 수 있고 부정에서도 쓸 수가
0: 네.
1: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0: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1: All right. 다행이네요. 좀 걱정됐거든요.
0: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1: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2: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3: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패턴은요. How is or how are 주어 doing?
0: Yes.
1: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고 있어?
0: Mm-hmm.
1: 라는 패턴이었는데요. 목소리 키워서 가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걔는, 그는, 오케이? Mm-hmm. 그는 어떻게 지내?
0: How's he doing?
1: 그죠? How's he doing? Or how is he doing? 둘 다 괜찮아요.
0: 네.
1: Like this. 자, 이번에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0: How are your parents doing?
1: 그렇죠. 복수죠. So how is 아니라 how are your parents doing? 자, 세 번째입니다. 잭슨 선생님, 제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자, 일단은 어떻게 제 아이 하고 있죠, 잭슨 선생님?
0: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1: Alright. Mrs. Jackson, Mr. Jackson, 이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How is he doing? How are your parents doing?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Good, good.
0: 네.
1: 자, 다음은요. 놀라줘야 돼요.
0: 어허, 그렇죠.
1: What? 명사.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다행이네요. 안도네요, 안도.
0: What a relief.
1: What a relief. 저는 이거 암기 추천할게요.
0: 그러게요.
1: 아, 자, 두 번째. 아, 엄청 엉망이네.
0: What a mess.
1: What a mess. 형용사 굳이 안 써도요.
0: 예.
1: 자,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날이네. 의역을 좀 하면 엄청 힘든, 아. 엄청 좋은 날이네.
0: What a day.
1: What a d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 relief. What a mess. What a day. Okay.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How's my child doing, Mrs. Jackson?
2: He's getting along well with his new friends.
0: Oh, what a relief. I was a bit worried.
2: Give him plenty of compliments.
0: Okay.
2: Okay.
0: Oh, my son. Wow.
1: Yes. Well done,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r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1: On the menu.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0: 네.
1: What 쓰고 나서 명사. 이래서 뭔가 감탄사 같은 느낌을 살려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엄청난 아이디어군. 오, 대단한 아이디어야.
0: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여러분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오케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파트 1 한 적이 있었어요.
1: 그쵸 기억나요.
0: 네. 좀 일찍 들어오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오히려
1: 나쁘지 않지. 오. 그렇게 하는 거 좋지.
0: 맞아요.
1: 그래서 좀 약간 마음 상했었죠.
0: 살짝 마음 상해진 그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늘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어서 또 남편이란 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것도 남의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으려면 오늘,
1: 그러네요.
0: 배워봐야 됩니다.
1: 한번 이런 걸로 딱 흡수해가지고, 약간 우리 부부 토크할 때 써먹으면 좋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2: In English, remember? Practice English.
1: You say bad thing, bad idea. Not bad idea, you
2: Not
1: say.
2: Bad.
1: 그렇지.
2: Not bad.
1: 그리고 what does that mean?
2: We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Being late?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If you're 10 minutes early, you're not late.
1: Okay. Oh, okay. 10 minutes early, okay.
2: Yeah, yeah, yeah.
1: 자기 이제 뭐 과장님 편인 거야? 둘이 짝짝꿍 한 거야, 이제?
2: Sorry?
1: 둘이 한 편이야? You and my boss?
2: Yeah.
1: 둘이 fighting, okay, and 공격, attack me?
2: Oh, fighting against you?
1: Yes.
2: Well, I'm on nobody's side.
1: 응? Mm?
2: Well, I'm on nobody's side.
1: Nobody's side?
2: Not your boss, not you, nobody.
1: But you like my boss.
2: No.
0: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가 네, 안 좋아졌다면서요?
1: 단절.
0: 맙소사.
1: 소통. 자, 네.
0: 그래서 너는 내 편이니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런 거 솔직히 쉽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올 정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4: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4: Well, I'm on nobody's sid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지금 되게 업셋된 거예요.
1: 그치.
0: 나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1: 그쵸. 네. 비빌 언덕에다가 이렇게 비벼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스 편을 들어버리니까.
0: 그게 맞는 말일지언정 뭔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0: 그렇죠. 예.
1: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여기서 끊을까요?
0: Okay.
1: 네.
0: That's good.
1: It's not a bad 생각. 우리 그때 배웠었는데요.
0: That's right.
1: 생각. Bad 아이디어입니다.
0: Perfect.
1: Yes.
0: All right, IDEA. Mm-hmm. All right,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Mm-hmm.
0: 그쪽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편을
1: 네.
0: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1: 네.
0: 자, idea. 그렇죠. 오. 전에도 나왔지만 생각, 아이디어, 감. 우리가 외래어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A로 끝나는 단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R 사운드 넣는 거. idea. 이거
1: 네.
0: 하지 않기로 했었죠.
1: 네네.
0: 자, 그것만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Idea, idea,
1: idea,
0: idea. 좋아요. 자, 지금 보면요,
1: 네.
0: bad idea가 나왔잖아요. 이 bad idea,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뭔가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때 bad idea, that's fine.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굉장히 extreme하게
1: 네.
0: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좋아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심지어 더 강력하게 형편없는 아이디어다.
1: 아,
0: 어떻게 쓸 것 같아요?
1: 아, 완전 끔찍하다.
0: Uh-huh.
1: Yes, I know. Terrible.
0: 스펠링 불안했어요.
1: 불안해요.
0: 자, 보겠습니다.
1: Mm-hmm.
0: You got it. Alright. 그래서 무조건 원어민들은 그렇게 쓴데 이거가 아니에요.
1: 네.
0: 다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1: Mm-hmm.
0: 그래서 that's a terrible idea. 그러면 정말 형편없다 이런 뜻을 또 가질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What do you mean? 한 다음에 그냥 문장을 깔았죠.
1: 네.
0: It's not a bad idea라니.
1: Mm-hmm.
0: 자, 일단 What do you mean? mean이라는 게 의미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1: 네.
0: So what do you mean? 그러면 의역하면 뭐예요? What do you mean?
1: 무슨 의미야?
0: 아, 무슨 의미야? 무슨 말이야? 이건 원어민들이 여기까지만도 많이 쓰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얘기를 왠지 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렇게 쓰는데 뭐뭐라니 What do you mean? 하려면

0: 뒤에
1: 문장이 하나 더 오네요?
0: 맞아요.
1: 어허.
0: 평소문을 그냥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do you mean? 여기까지도 좋은데
1: 네.
0: 여기서 평소문 더해서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what do you mean도 좋아요. 근데 부드럽게 연음 연습을 해서 얘를 플랩을 좀 내서
1: 아.
0: 리을 비슷하게 해도 부드럽습니다.
1: 진짜 연음 내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었어요.
0: 쑥 넘어갈 수 있죠.
1: What I mean 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So what do you mean 해도 되고
1: 응?
0: what are you,
1: What
0: what do you
1: are you?
0: mean? What do you mean? 좀 부드럽게 하는 거. 한번
1: 네네.
0: 트라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1: 네.
0: Okay.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1: What I mean? What I mean?
0: 오, 좋아요. Okay, so what do you mean? 평소문 뭐뭐라니 무슨 말이야? 약간 업셋한 느낌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못 온다고? 무슨 말이야? 못 온다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일인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일단 어떻게 해요?
1: What do you mean?
0: 너못 온다니.
1: You don't come.
0: You don't come. You can't.
1: You can't
0: 올수
1: come.
0: 없는 거니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이 얘기는 바로 전에 I'm sorry. I can't come to your party. 뭔가
1: 오,
0: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1: 너무 속상해요.
0: Right.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친구가 너 뭔가 좀 통통해 보이는데?
1: 어?
0: 근데 이 친구는
1: 예.
0: 예를 들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귀여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1: 네.
0: 언어적으로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 소통이,
0: 자,
1: 그쵸.
0: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통통하다니. 자, 통통한 거 형용사 혹시 아세요?
1: 통통하다? 차비.
0: 맞아요.
1: 아하!
0: Fat은 뚱뚱한 이렇게 넘어가
1: 조금
0: 버립니다.
1: 부정적이죠.
0: 그런데 사실 chubby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맥락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에요. 외모 평가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자,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0: 내가 chubby 하다니.
1: I am chubby.
0: That's it. chubby 형용사예요.
1: 어.
0: Alright? So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ubby라고 하는 것은 좀 통통한 정도의
1: 네.
0: 느낌. Alright, 그래서 아기들한테 아 차비 뭐 치익해서
1: 맞아요.
0: 뭐 보리 그런 건 괜찮은데 상대방한테 하는 건 조금 실례될 수 있죠, 그렇죠? Alright,
1: 네.
0: so 중요한 거는 What do you mean 하고 질문을 또 넣는 것이 아니라 평소문 어순으로
1: 평소문.
0: 가주라는 거.
1: 네.
0: 그리고 여기서 보통 쉬지 않아요.
1: 어.
0: 보통은 매끄럽게 이어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 Okay?
0: So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1: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0: 자, 부드럽게 What do you mean I'm chubby?
1: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그냥 왜냐면 이러면 나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0: 자, 이번에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랬을 때 약간 업셋 해가지고
1: Okay.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자, 이러면서 자, 이랬을 때
1: 대답이 잘해야
0: 약간
1: 돼요. 대답 잘해야 돼.
0: MBTI에서 약간
1: 예. 네.
0: T 성격인 것 같지 않아요?
1: 어떡하죠? 아, 이러면은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0: That's
1: You
0: right.
1: don't have to being late.
0: 늦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1: 아, 참, 예. 생각 자체가,
0: 네.
1: 예,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 늦을 생각, 늦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0: 걱정.
1: 예. So you don't have to worry겠네요. 아, worry.
0: Okay.
1: worry? 근데 칸이 좀 길죠? worry 다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about을 한번 넣어줘
0: 얘는
1: 봅니다.
0: 무조건입니다.
1: 예.
0: 자, 저번에 이제 worried 하면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고요.
1: 네.
0: worry는
1: 동사.
0: 동사예요. Okay, so you don't have to worry. 그 다음에 about being late.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 Perfect. 자, worry, 걱정하다. 이 동사 여기까지만 알면 좀 아쉬워요.
1: 네.
0: 물론 worry에서 끝나는 문장들도 있겠죠. 예를
1: 예.
0: 들어서 don't worry. 거기서 끝이잖아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 걱정하는지를 쓰려면 about
1: 그쵸.
0: 무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해석에 대한 건데요. 우리말로는 내 걱정하지 마 이러지
1: 네.
0: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고 안 하잖아요.
1: 아하.
0: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about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냥.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걱정하지 마. 방금 한 거. 내
1: 네.
0: 걱정하지 마. 이거는 직역하면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1: Don't worry about me.
0: 그쵸? Don't worry me. 이거 아니라
1: 네.
0: Don't worry about me.
1: Yes.
0: 자, 그런데요. 이 about 뒤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하, 그쵸, 이렇게.
0: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late 하는 것에 대해
1: 걱정 안 해도 된다.
0: 그렇죠. 자, 방금 제 being late 활용해서 이거
1: 네.
0: 한번 해볼게요. 늦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사람들 다 늦어. 거기 어차피
1: 그래.
0: 이러면서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1: Don't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그렇죠.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왜냐면 비동사랑 형용사를 섞은 케이스이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예.
0: right? 뭐 don't worry about 뭐 failing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사에 ing를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1: 실패하는 거 걱정하지
0: 가능합니다. 예. 네.
1: 말라.
0: Alright.
1: 네.
0: So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on't worry about me.
1: Don't worry about me.
0: Don't worry about being late.
1: Don't worry about being late.
0: 자, 그리고요. 여기서 물론 뭐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이거, you don't need to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1: 네.
0: 오늘은 좀 확실한 거 가져왔거든요. 자,
1: 오케이.
0: 이거 볼게요. Don't have to. 이 don't have to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1: 할
0: 안
1: 피,
0: 해도
1: 어, 안 해도
0: 없다.
1: 된다.
0: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1: 네네.
0: 굳이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1: 음흠.
0: So 늦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일찍 오면 그렇잖아.
1: 오.
0: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그걸 누가 모를까요?
0: 굉장히 저도 매우 매우
1: 예.
0: 화가 나 있어요.
1: 예,
0: 네.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야,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나 이거 만드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 이러면서 약간
1: 꼭 먹어야 된다고.
0: 아, 너 그거 안 먹어도 돼. 어떻게 할까요?
1: You don't have to eat that.
0: 어, 그 you don't have to eat that. You don't have to eat it. Right?
1: It
0: 이런
1: is.
0: 식으로.
1: Yes.
0: 자, how about this? 주어 바꿔볼게요.
1: 네.
0: 그녀로 바꿀 겁니다. 그녀는 안 와도 돼. 아, 굳이 안 와도 돼. 그녀는 안 와도 된다.
1: Oh, she doesn't have to come.
0: 그렇죠. She 3인칭 단수니까 don't 아니라
1: doesn't.
0: Doesn't.
1: Mm-hmm.
0: Perfect.
1: Yeah.
0: All right. 자,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You don't have to eat it.
1: You don't have to eat it.
0: She doesn't have to come.
1: She doesn't have to come.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don't have to는 사실 아, 뭐 말 필요 없다라고
1: 네.
0: 해서
1: don't need.
0: 오케이. Okay. 어, 뒤에 뭐 하나 빠졌죠?
1: 뭐가 빠졌죠? need to.
0: 네. 뭐 하나 빠졌죠? 너무 쿨한데요? 맞습니다.
1: 네.
0: You don't need to do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1: 네.
0: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1: 자,
0: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늦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Righ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1: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That's it.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Okay, 자,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딱 들었을 때 화가 확 난 거예요.
1: 네.
0: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어, 그치, 그치.
0: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 그치. Are you on her side? 그쵸.
0: 쉬운 거를 그냥 비워뒀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부터, 이제.
0: 이제 어,
1: 이제니까,
0: 이제.
1: now. 그죠?
0: That's it, that's it. Okay? 자, 이거는 왜냐면, 덩어리 표현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1: 네.
0: 자, 누구의 편이다.
1: 아.
0: 벌써 감이 오지 않아요?
1: 사이드, 사이드.
0: 네, 사이드,
1: 네,
0: 사이드. 어느 쪽에 있다.
1: 그쵸.
0: 이잖아요.
1: 어.
0: 그래서, right? 비동사를 써요. 뭐 she is, he is, 뭐 are you
1: yes.
0: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쓰고 나서 on someone's side 하게 되면 누구의 편이다, 편인 상태인 겁니다.
1: 예.
0: So 어,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쪽 나눠가지고 우리가 편을 가른다고 칠게요.
1: 네.
0: 그러면 그쪽 위에 가서 같이 서 있는 거죠.
1: 그쵸.
0: Right? So I'm on 어디 side 간다든가 저기 side 간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 마유의 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유 쪽에 서 있니?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Are you on Mayu's side?
0: That's right. Are you on Mayu's side? 마유, 의니까 Mayu's.
1: Mayu's side.
0: S 써야 돼요.
1: Yes.
0: 자, how about this? 나 이제 너의 편이야.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봐.
1: 그래서 박쥐 그렇죠? 스타일. 예, 예, 예.
0: So, 나는 이제 너의 편이다.
1: I am on your side now.
0: 그렇죠. I'm on your side n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1: 좋아요.
0: 얘는 side라고 하는 거 앞에는 on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1: 네네네.
0: Okay. So on someone's sid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Mayu's side?
1: Are you on Mayu's side?
0: I'm on your side now.
1: I'm on your side now.
0: There you go. 질문도 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1: Are you on her side now?
0: Yeah. 그래서 과장님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헐 쓴 거 보니까 그렇죠.
1: 그죠, 그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당황하고 아, 내가 지금 실수했고
1: 그렇지.
0: 느낌 왔어요.
1: 이제 오면 어떻게 해요,
0: 너무
1: 느낌이.
0: 늦었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0: 아무 편도 아니,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아니야 너의 편이야 해야 되는데
1: 그렇지.
0: 아무 편도 아니야 지극히 MBTI T 성격
1: 거의 무슨 심판 느낌으로 저지 같아요.
0: That's right.
1: Well, I'm on side. 그럼 아무 편도 아니니까 아무도 약간 이런 느낌. Nobody.
0: 아무도 아닌 거.
1: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side.
0: 아, 굉장히 명곡이죠.
1: 네.
0: Right. So, well, I'm on nobody's side.
1: 응?
0: 이런 느낌.
1: 네.
0: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오.
0: Perfect. Nobody.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애매한 단어예요. 그렇죠?
1: 네.
0: 이 nobody가 정말 직역해서 해석하면 아무도 아님이잖아요. 근데
1: 그쵸.
0: 이게 우리말에서는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nobody는 결국에는 이미 이 안에 부정이 들어가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o, nobody라고 하는 사람의 편이다. 이러면 결국 아무의 편도
1: 너도
0: 아니다.
1: 아니다라는
0: 아,가
1: 의미니까요.
0: 되겠습니다. So, nobody. 근데 nobody 말고 또 쓰는 게또 있죠.
1: 그래요?
0: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1: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0: 요즘 nobody loves me. 근데 그거 대신에 no.
1: no one's. no, 이건 띄어쓰기 해야 되나요?
0: Yeah.
1: 어, no one.
0: 그쵸. 붙이면
1: no one.
0: 누워 뭐 이렇게 될것
1: 예.
0: 같아서
1: no
0: 맞습니다. No one,
1: one. yes.
0: nobody. 자, 이거 자체가 단수입니다, 여러분. Okay, so nobody loves me, no one loves me. 이런 문장들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 yes.
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의 편이다, 뭐 그녀의 편이다 이게 아니라 아무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쓰는 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Okay, so 방금 했었던 Be on one side였는데 누군가의
1: 네.
0: 사이드인데 얘 노바디를 넣어주면 돼요.
1: 그쵸.
0: Right? 오케이 okay, 뭔가 중립을 지키고 싶을 때. 예.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1: 네.
0: 우리는 아무의 편도 아니야.
1: We are on nobody's side.
0: 그렇죠. We are on nobody's side.
1: Yes.
0: 근데 이렇게 떨면서 하면 너저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되게
1: 솔직하게 말해봐.
0: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1: 네.
0: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거 말고, 말투를 만약에,
1: 네.
0: 누구 편이었어.
1: 아.
0: 그러면, 어디서 뭔가 바꾸면 될것 같아요?
1: We were.
0: 오,
1: Yeah.
0: 비동사에서 시제를 바꿔버리면
1: 오,
0: 되겠죠.
1: 그쵸, 그쵸.
0: 과거형으로.
1: 예.
0: 자, 주어를 I로 잡을게요.
1: 네.
0: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나 진짜야. 나 아무의 편도 아니었어. 어제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1: 오, I was on nobody's side.
0: 그렇죠. I was on nobody's side. 네. 이렇게 비동사 하나 가지고도 시제를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을 거의 가지고 놀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 아하,
0: Okay? Very, very
1: yes.
0: nice.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are on nobody's side.
1: We're on nobody's side.
0: I was on nobody's side.
1: I was on nobody's side.
0: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I'm on nobody's side.
1: Well, I'm on nobody's sid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her side now? Well, I'm on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는 좀 살짝 업셋한 느낌, 기분
1: 그렇죠.
0: 상한 느낌이었죠.
1: 에,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
1: 네.
0: What do you mean? 하시면 안 되고 What do you mean? 이런 느낌 가야 돼요.
1: 그렇죠.
0: Right?
1: 아.
0: So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It's a terrible idea. 막 이러면서 화가 난 거죠.
1: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너무 어렵네요.
0: 맞아요. 연습이
1: 예.
0: 필요해요.
1: 네네.
0: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1: Are you on her side now?
0: 그렇죠. Are you on her side now?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on her side now? 좀
1: 아우.
0: 억양을 살리면 강조해 줄수 있겠죠.
1: 오늘 문장들은 다제 스타일이네요.
0: 야.
1: 화가 잔뜩 들어가
0: 약간
1: 있어가지고.
0: 화가 들어가 있고
1: 예.
0: 드라마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1: 그쵸.
0: 느낌이었어요.
1: 약간 이렇게 눈을 좀 올리면서 얘기를 해주면 좀더
0: 그렇죠.
1: 실감이 날수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롤플레잉 할때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1: 그러면 문장이 머릿속에 더 기억에 남아요.
0: Of course.
1: 네.
0: Yes.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3: 'Are you on her side now?'
2: Well, I'm on nobody's side. Well, I'm on nobody's side.
0: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들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세요. 만나보시죠.
0: 잊지 마세요. 예. 올라가네요. 자, 첫 번째는 What do you mean? 형성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상황을 보고 뭔가 무슨 말이야? 뭐뭐라니? 해서 화가 난 기분이라면 그런 표정이나 그런 gestures 같은 거 이런 억양 신경 쓰셔야 돼요.
1: 네네네.
0: 안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공식만 해서 영어가 늘었나요? 아니죠.
1: 그쵸.
0: 그렇다면 이걸 꼭 따라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오늘은 입영작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한번 연기도 해보세요. 자, 네. 첫 번째는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그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니?
1: It's not a bad idea.
0: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0: 그죠. 실망한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너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내가 올 수 없다니.
1: You can't come.
0: 자, 합쳐서 한번 자연스럽게. 아니, 너 못 온다니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you can come?
0: 오. I like that.
1: 자연스러웠어요.
0: 오히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게 낫죠, 그렇죠?
1: 네, 네, 네.
0: 자, 세 번째도 나눠서 해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자, 네? 너 무슨 말이니?
1: What do you mean?
0: 내가 통통하다니.
1: I am chubby.
0: Chubby.
1: Yes.
0: right? Chubby. 자, 그럼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아니, 내가 통통하다니 무슨 말이야?
1: What do you mean? I'm chubby.
0: I'm chubby, right?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1: Yes.
0: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What do you mean I am chubby?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는요. Be on 누군가의 side, right? 요거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소리 안 내면 의미가 없어요.
1: 맞아요.
0: 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 이제 과장님 편인 거야? 넌 그녀의 편이니 이제? 그녀의 편이니 이제?
1: Are you her side now?
0: 자, 그녀의 사이드야가 아니라 사실은 직역하면 에 있니니까 올라갔으니까 전치사.
1: 아, yes. 오늘 빼먹었군요.
0: Yes. 다시 한번.
1: Are you on her side now?
0: There you go.
1: Yes.
0: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전치사 날아가고 관도 떨어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오케이. 자, 두 번째. 너 마유 편이야? 넌 마유의 편에 있니?
1: Are you on Mayu's side?
0: 그렇죠. Are you on Mayu's side? 그게 더 말이 되죠, 그렇죠?
1: 네네.
0: 그 사이드 면 안에 위에 올라가 있다.
1: 네네.
0: 자, 세 번째요. 나 이제 내 편이야. 약간 미안해.
1: 착하다.
0: 너의 편이야.
1: I am on your side now.
0: Now.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Yes.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on her side now? Are you on Mayu's side? I am on your side now. 오케이. 아, 오늘 목소리도
1: 네.
0: 벌써 느낌이 오거든요. 목소리도 좋고요. 연기력도 분명 여러분들 잘해주실.
1: 자신감 있는 네. 모습 진짜 너무 좋아요.
0: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1: 네네.
0: Very, very nice.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5: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4: Are you on her side now?
5: Well, I'm on nobody's side.
0: 네, 오늘 정말 너무 잘해 주셨고요.
1: 네.
0: 미션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1: 네, 수고.

0: 많으셨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What do you mean it's not a bad idea?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late.
0: Are you on her side now?
2: Well, I'm on nobody's side.
0: Okay. I see.
2: Yeah.
3: Oh, great job, you guys.
0: 정말 잘하셔.
3: 너무 잘하셨어요. 네. You guys nailed it.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0: 네. 엄청난 아이디어군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an idea.
3: 그렇죠. What an idea. 근데 물론 이제 원하시면 What a great idea 이런 거 형용사 넣으셔도 돼요.
0: 네.
3: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on one's side.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너는 피터의 편이니?
0: 오.
3: 너 피터 편이야?
0: 어허.
3: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마이쌤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3: 아, 상처받았어요.
0: 네,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Very, very important. Okay?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듣기 시험은요,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강 유형 2에서는요, 이어질 말이나 행동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3급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부터 8번, 9번부터 12번으로 문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4번부터 8번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그 다음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남자, 여자 혹은 여자, 남자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남자든 여자든 이 다음에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길이에 따라서는 A, B, A, B의 대화까지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도 사실은 A의 대화, 남자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를 순서를 잘 지켜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남자아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문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남자가 먼저 말하는지 여자가 먼저 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대화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유형 2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이 유형 2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형 1에서는 그림을 혹은 그래프를 빠르게 봐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요. 이 유형 2부터는 그림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선택지의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 안 와서 걱정했어. 무슨 학원에 다니고 싶어? 부모님하고 함께 가기로 했어. 그래? 할아버지 댁은 언제 가? 자, 이렇게 선택지의 내용을 읽으면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대화를 들으면서 그 키워드가 나오면 그 선택지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워드 걱정했어, 학원, 부모님하고 그다음 할아버지 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보시고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제 기타 학원에 왜안 왔어?
2: 할아버지 생신이라 부모님과 할아버지 댁에 갔다 왔어.
0: 여러분, 이제 대본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제 기타 학원에 왜안 왔어? 라고 묻고 있죠. 그 다음 여자가 할아버지 생신이라 부모님과 할아버지 댁에 갔다 왔어. 자, 여러분, 갈 거예요? 아니에요. 갔다 왔어요. 이미 과거에 갔다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대화에서 이어질 수 있는 남자의

0: 있는 말이기 때문에 누가 보통은 이런 선택지에서 여자가 할수 있는 말을 오답으로 제시하는 틀린 선택지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먼저 보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품에 문제가 좀 있어요. 곧 배송이 됩니다. 언제쯤 배송될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고객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하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객센터죠. 일주일 전에 가방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2: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 주문량이 많아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대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죠? 남자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방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여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했죠. 최근 주문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남자가 여러분,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남자의 말로 제품에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아니죠. 곧 배송된다니 다행이에요? 아니죠.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언제쯤 배송될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2, 3번의 대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객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첫 번째 남자의 말에서 고객센터죠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1번, 2번은 이어질 수 있는 말을 유형을 파악했다면 이번 문제는 여자가 할 행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 잘 들어야겠죠. 자, 접시 색깔을 고른다, 접시 가격을 알아본다, 그리고 전시할 접시를 바꾼다, 남자에게 접시를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키워드는 접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접시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시되어 있는 접시들이 예쁘네요.
2: 그렇죠. 판매도 한다니까 우리 하나 사가요.
1: 그럼 저 노란색 접시는 어때요?
2: 괜찮네요. 제가 가서 얼마인지 물어볼게요.
0: 자, 여러분, 대본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전시되어 있는 접시들이 예쁘다고 했어요. 여자가, 그렇죠? 판매도 한다니까 우리 하나 사가요!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가 그의 반응에, 그래요? 그러면 노란색 접시는 어때요? 라고 다시 추천하고 있지요. 여자가,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가서 얼마인지 물어볼게요 라고 했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물론 처음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 여자가 남자가 한 말을, 그러니까 앞선 대화에서 나온 말을 동의할 것인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부정적으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시 가격을 알아본다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한세 문제 정도 기출 유형 학습을 연습을 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전략들을 가지고 연습을 중요한 문제들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 1번.

0: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남자, 여자, 누가 먼저 이야기하는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이 선택지의 내용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내일부터 평일에는 그리고 일찍 끝나서 모두 같이 갈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수 씨, 주말에 반 모임에 올수 있지요?
2: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자, 여러분, 이제 대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진수 씨, 주말에 반 친구들 모임하는데 올수 있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남자가 아쉽게도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아직은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맞아요. 내일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이런 대답은 맞지 않습니다. 자, 평일에 시간이 정말 많아요도 안 되겠지요. 자, 남자가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요?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찍 끝나서, 늦게 끝나서라고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나서 올수 있으면 좋겠네요라고 해서 이 남자가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도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선택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은요, 사이즈가 잘 맞다. 그리고 그럼 다음에도 색깔, 그 색깔과 관련된, 자, 그리고 가게를 못 찾을까봐 걱정했어. 그럼 오늘 가서 교환하는 게 어때? 여러분, 교환은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바꾸게 되죠. 그런 상황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왜 어제 산 티셔츠 안 입고 왔어?
1: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0: 네. 여러분,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왜 어제 산 티셔츠 안 입고 왔어? 라고 물었죠?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같이 아마 쇼핑을 갔었나 봐요. 그런데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자가 그러면 오늘 가서 교환하는 게 어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것이 제일 가장 잘 어울리는 대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대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네, 그 다음에, 먼저, 라는 키워드들이 나오면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라는 키워드 다음에 나오는 대화들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어질 수 있는 말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지만, 자, 우리가 다음에 풀어보려고 하는 이어서 할 행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5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고기를 썬다, 큰 냄비를 찾아온다, 그리고 양파를 가지고 온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낸다라고 하는 답안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짧고 여러분 핵심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아마 남자와 여자가 음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0: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기는 다 썰었는데 양파랑 김치는 어디 있어?
2: 양파는 여기 있고, 김치는 냉장고에 있어. 내가 꺼내줄게.
1: 고마워. 김치찌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근데 냄비가 좀 작은데 큰 걸로 가져올까?
2: 그래야겠다. 그럼 좀 갖고 와줄래? 나는 김치 썰고 있을게.
0: 네,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와 남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고기는 다 썰었는데 양파랑 김치는 어디 있어? 라고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자는 양파는 여기 있고 김치는 냉장고에 있어. 누가? 내가 꺼내줄게 라고 했죠? 그러면 아마 남자는 네, 김치를 꺼내러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자가 고마워. 김치찌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자, 이두 사람은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냄비가 문제가 생겼어요. 냄비가 좀 작아서 큰 걸로 가져올까라고 물어봤죠. 자, 남자가 동의합니다. 그래야겠다. 그죠? 그럼 좀 갖고 와줄래?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들었어야 합니다. 내가 또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럼 좀 여자, 너가 좀 갖고 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김치 썰고 있을게. 너는 가서 냄비를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기를 썬다? 아니죠. 큰 냄비를 찾아온다? 네, 맞습니다. 자, 여자는 큰 냄비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파를 가지고 온다? 아니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낸다. 여러분,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낸다고 한 것은 아까 남자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통 선택지를 잘 보시면 여자의 행동을 묻고 있지만 꼭이 선택지에는 남자가 할수 있는 행동들이 포함돼서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접근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역시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부채를 구입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차를 타러 간다. 그 다음, 기념품 가게에 들어간다. 그 다음,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 라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대화일지 우리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 어? 여기 기념품 가게가 있었네. 한번 들어가 볼까?
1: 그러자. 기차 출발까지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2: 너 전통 부채 사고 싶어 했잖아. 그것도 있을 것 같아.
1: 그러게. 빨리 들어가 보자. 예쁜 게 있으면 몇개 사서 친구들한테 선물해야겠어.
0: 자, 여러분, 대본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기차역까지 간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남자가 놀라면서, 여기 기념품 가게가 있었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러자. 좋아. 기차 출발까지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자, 이제 여기 딱 들으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마 기념품 가게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기 때문에 이 대화만으로는 선택을 조금 빠르게 할수 없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대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답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남자가 너 전통부채 사고 싶어 했잖아.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갔어요, 여러분? 아직 가지 않았어요. 자, 여자가 그러게, 맞아. 나 사고 싶어 했었어. 자, 빨리 들어가 보자. 여러분, 지금 빨리 들어가 보자. 예쁜 게 있으면 몇개 사서 친구들한테 선물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채를 구입한다일까요? 아직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들어가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부채를 바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선택지에는 그 바로 이어서 할 행동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할 행동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이어서 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차를 타러 간다? 아니지요. 기차 출발까지 30분 정도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념품 가게에 들어간다? 어떤가요, 여러분? 네, 맞죠. 그러게 빨리 들어가 보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네, 부채를 구입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어야겠죠. 한 단계 넘고 또한 단계를 뛰어넘은 행동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가 부채를 샀을 것 같고 또 친구들한테 나눠줬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바로 이어서 할 행동. 특히 여기에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에 집중해서 문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 유형학습에서 유형을 파악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어서 할 말, 그리고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유형 2를 파악했는데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자, 유형 2는 4번부터 8번까지는 앞에 말에 이어질 수 있는 말을 찾는 것이고요. 9번부터 12번까지는 여자가, 물론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남자가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여자에 한정돼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그러니까 지시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점 전략 첫 번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여자가 물론 우리는 그림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몸이 좀안 좋아서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몸이 안 좋아서요라고 하면, 자, 뭔가 둘이 약속이 있다고 했을 때,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많이 안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럼 오늘은 쉬세요. 다음에 만나도 괜찮아요. 네, 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만나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다음에 만나요라고 하면서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대화가 사실은 우리 다음에 만나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이어질 수 있는 말로는 걱정과 그다음 다음에 만나자라고 하는 다른 제안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화 장소와 인물들의 관계 또 상황을 생각하면서 추측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지만 대화에서 뭘 드릴까요, 손님? 이러면 여러분, 손님, 그리고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수 있고 또 매장에서도 뭔가를 구매할 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뭘 드릴까요? 라고 하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많이 나오는 대화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손님이 주스 두잔 주세요. 네, 더 명확해졌죠? 주스 두잔 주세요 하면서, 자, 장소는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그리고 관계는 손님과, 네, 점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은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대화를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문법 표현 이해하기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다알수 있는 문법들입니다. 그래서 아워서 는것 같아요. 뭐뭐 어야겠어요. 을게요. 뭐뭐 지요라고 하는 의미와 예시 사용 맥락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려 말하기, 간접 표현하기 이해인데요. 자, 생각 좀 해볼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바빠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괜찮으시다면 뭐뭐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면 실제 어떠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선택 그 대화문을 듣고서 그 선택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형 2번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리고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기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 또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하하! 난 한글 용사 백룡 사!
1: 하하! 난 한글 용사 종룡사!
2: 우와! 아 용사님의 뿅망치랑 이 용사님의 태극봉! 이 왜 나왔지?
0: 하하! 그건 내가 알려주지. 나와라.

0: 오늘의 한글.
1: 응? 미음 미을? 저게 뭐야?
2: 아, 참. 아가 빠졌잖아. 내가 알을 쓰지. 뿅망치로 아!
1: 아하! 미음이 아와 미을을 만나 말.
0: 잘 익었어. 오늘은 나 댕룡사가 말의 중요성이 담긴 속담에 대해 알려주지.
2: 하! 무슨 소리? 이 동룡사가 알려주지.
1: 오호! 오늘도 대결인 건가?
0: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해주지.
3: 하! 응. 하, 진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0: 옛날 마차반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했지.
3: 곱등아! 곱등아 어딨냐?
2: 가요 가! 아 자요!
3: 너는 물을 한강에서 떠왔니? 어? 왜 이렇게 굶떠? 누가 곱등이 아니랄까봐.
2: 아, 도련님! 제 이름은 곱고 단정하다는 뜻의 곱단! 곱단인데 왜 자꾸 곱등이라고 하세요?
3: 너 지금 양반한테 대드는 거니? 맨날 놀궁리에 밥만 축내지 말고! 낙엽스러워! 낙엽스러워! 내 집같이!
2: 진짜.
3: 진짜.
0: 마차반에겐 어릴 적 친구 최인봉이 있었는데.
4: 곱단아! 잘 지냈느냐?
2: 네, 인봉 도련님. 잘 지내셨죠? 오셨어요? 참 그만.
3: 아, 참나. 저건 맨날 나한테 대들면서.
4: 저거라니. 자네,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3: 아니, 뭐 어때? 내가 양반인데.
4: 어허, 아무리 신분이 달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3: 아, 착한 척은. 어서 들어가세. 최인 뻥뻐라봉 뻥뻐라봉 선비.
4: 에이그 애도 아니고 아직도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3: 아 왜? 이름이 인봉이니까 인 뻥뻐라봉 뻥뻐라봉 선비 재밌잖아. 가자고. 아니 낙엽을 왜 안 쓰고 가는 거야 정말.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5: 아이 고기 사세요.
0: 하루는 두 친구가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왔지.
3: 아, 날씨 좋다. 짜증나게.
4: 김서방 잘 있었는가?
5: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4: 명절이 코앞이라 바쁘지?
5: 아주 눈, 코 뗄 새 없이 바쁘구만요. 아이 그래 고기 사러 오셨습니까?
3: 아이 참 그럼 고깃집에 고기 사러 왔지. 내가 과일 사러 왔겠나? 길이 길이 길동아 냉큼 고기 한 근 썰어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거라.
4: 김서방 나도 제사상에 올릴 좋은 고기 한 근만 부탁하오.
5: 예예예 예, 예. 얼른 썰어드리겠습니다요.
3: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예, 예. 아유, 참 진짜.
0: 이렇게 두 친구는 똑같이 한 근씩 주문했는데
5: 고기 나왔습니다요. 자 이건 마차반 선비님 거 그리고 이건 최인봉 선비님 겁니다요.
3: 아니 길이길이 길동이 놈아 지금 장난해? 내 고기는 왜 저렇게 자꾸 볼품이 없는가? 어? 뭐 하자는 거야?
4: 그러게 김서방 왜 이렇게
5: 그건 우리 마 선비님 고기는 길이 길이 길동이 놈이 썰어서 이렇게 작은 것이고 우리 최 선비님 고기는 김 서방이 썰어서 이렇게 큼지막한 것이지요.
3: 뭐 뭐야?
4: 아이 자네가 김 서방에게 크게 한방 당했구만.
3: 길이 길이 길동 놈이?
4: 김 서방에게 뭐라 할 것 없네. 그래서 내 누누이 속담 문제를 내지 않았나.
5: 속담 문제?
0: 최인봉 선비가 낸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는 말이 고와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올 때 예쁜

0: 3번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1: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 아니야?
2: 하, 이번에 말은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 같은데?
1: 아하! 그럼 정답은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0: 정답은 마차반 선비가 알려줄 거야!
3: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4: 그래, 말을 예쁘고 곱게 해야 상대방도 말을 예쁘게 한다는 뜻이지.
5: 으흠, 거친 말이 오면 제 칼도 마음이 옹졸해지고 따뜻한 말이 오면 제 칼도 넉넉한 인심을 쓰지요.
3: 아, 그래서 곱다리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었나?
4: 그걸 이제 알았나? 나도 이제 지켜보겠네. 그런 의미에서 김서방에게 사과하게.
3: 아, 알겠네. 김서방, 내가 미안하오.
5: 예. 아이고, 아유, 이런. 따뜻한 사과를 받으니, 아유, 제 칼이 넉넉한 인심을 쓰려고 저절로 움직이네요. 짜짜, 여기 더 있습니다요.
3: 아이고, 고맙네. 아, 이거는 무슨 데가?
5: 아, 이거 쓴데.
0: 그날 이후로 마차반 선비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대.
1: 오, 맞아.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 그래서 거칠고 못된 말보다 예쁘고 고운 말을 써야 돼.
2: 하! 그럼 내가 더 재미있는 속담 이야기를 알려주지.
0: 뭐 재밌진 않을걸?
2: 하! 재밌거든.
1: 용사끼리 왜 싸우는 거야?
2: 옛날에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못된 사또가 있었어.
6: 박 서방, 세금이 얼마나 밀린 거야? 빨리 안 내!
0: 이방! 아니, 그 우리 골착한 백성에게 왜 화를 내는가? 그 세금을 안 낼 기회도 있지 않은가?
6: 아하! 착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기회! 당첨되셨습니다!
7: 다 당첨요?
0: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만 가지고 오면 밀린 세금은 내가 싹 없애주지.
7: 정말요? 뭐를 갖고 오면 될까요?
0: 아주 쉬워. 내일까지 새끼를 뵌 황소를 데리고 오게.
7: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새끼를 뵈나요?
0: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네 전 재산은 다 꼬야꼬야 내 꼬야.
7: 사돈님.
0: 아,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7: 이거 말이 되냐?
2: 박서방에겐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는데
7: 그냥 다 뺏어가겠다는 심보지. 이를 어쩌냐?
8: 그 못된 사또. 옛말에 얘는 이, 눈에 눈, 말에 말, 이런 말이 있죠.
7: 처음 들어보는데.
8: 아이, 그 터무니없는 말에는 터무니없는 말로 맞서면 돼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7: 이거 어떻게 가? 아들아! 아들아!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0: 아니, 왜 네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네가 온 것이냐? 아니, 그리고 새끼를 뵌 황소는?
8: 아버지가 꼭 오시려고 했는데 어젯밤...

0: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시더니.
1: 아이고, 왜! 아버지!
0: 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1: 뭐?
0: 꼭 오시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드셔서.
2: 애기! 네 아버지가 남잔데 남자가 무슨 애기를 낳는다 말이냐?
3: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0: 아, 그래요? 아, 그럼 황소는 수컷인데 수컷이 새끼는 어떻게 뱁니까? 아, 그건 말이 됩니까?
2: 똑똑한데?
4: 똑똑한데 건방져.
5: 아들에게 당한 사또는 일단 아들을 돌려보냈지.
2: 똑똑똑똑해.
1: 사또가 할 말을 이겼겠구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잘했어. 아니, 말 한마디로 해결을 하고 오다니.
0: 아이,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1: 그래. 그 속담이 있었는데.
0: 아, 이 속담이요?
5: 여기서 문제! 이 속담은 무엇일까? 1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천냥빚도 갚는다.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2: 근데 1번은 따그닥따그닥 말이잖아. 지금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6: 2번도 아니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맞잖아.
2: 그럼 정답은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5: 딩동댕.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엄청난 빚도 갚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2: 세금도 안 되고 말이야.
5: 그런데 화가 난 사또는 또 박서방을 불렀어.
2: 그 내가 지난번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번엔 산딸기는 어떤가?
1: 산딸기요? 산딸기 좀 넘어. 잠깐, 지금 눈이 엄청 내린 겨울인데 산딸기가 어디 있어요?
3: 아이, 열심히 찾아보면 겨울에 난 산딸기도 있지 않겠는가?
2: 참 재미죠.
3: 아, 얘만 아시게요.
2: 재미죠.
1: 이를 또 어쩌냐. 한겨울에 산딸기를 찾아 나설 수도 없고.
0: 이렇게 나오신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또 해결하고 올게요.
2: 하, 이 녀석이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
3: 아, 왜 오라는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네가 왜 또 와?
0: 사또님께 꼭 산딸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7: 아버지는 눈이 쌓인 산에 산딸기를 찾으러 가셨죠.
1: 춥고 달지르고 산딸기를 찾아야 되는데.
7: 산딸기를 찾다 독사에 물려서.

0: 앉아 누우셨습니다.
1: 아, 그래?
2: 아유, 어째. 아, 상태는 어떻고?
1: 아유, 제 상태가 뭐 아탕이다. 잠깐! 아니,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한겨울에 속사가 있다고?
2: 아유, 그렇네. 아니, 추운 겨울에 뱀은 다 겨울잠 자는 거 몰라?
1: 맞아,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0: 말이 안 된다뇨. 아이, 그럼 이 한겨울에 열리는 산딸기는 말이 됩니까?
1: 아니, 어떻게 한겨울에 산딸기가 열리냐? 말도 안 되는...
2: 샀죠!
1: 아이고, 그 참...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래? 너한테는 말로는 못 이기겠다.
0: 사또, 시간을 주시면 세금은 꼭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터무니없는 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하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3: 어린아이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또는
1: 다시는 오지 말거라.
2: 아이, 사또.
3: 그 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대.
1: 우와, 잘됐다.
4: 역시 현명한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말의 힘은 대단해.
3: 그치?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내 이야기가 더 재밌지?
5: 무슨 소리? 길동이 놈과 김서방이 훨씬 더 재밌지?
4: 친정들아, 둘 다 재밌었어.
5: 그럼 대결로 결정하자!
3: 좋아!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띵!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비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오늘 요정들을 부른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4: 우와, 피자다! 잘 먹겠습니다!
5: 에이, 다 드신 거잖아요.

0: 근데 그 상자 종이로 된 거 맞지?
1: 종이 맞죠?
0: 종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거 맞지?
1: 맞죠?
0: 아니 근데 내가 그 상자를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니까 글쎄
2: 박사님 안 돼요. 아, 저거 저번에도 이렇게 막걸리 쓰다니 그런 건 재활용이 안 돼요. 가져가세요.
0: 이러잖아. 나 너무 속상했어.
3: 아
0: 뭐야? 난 속상한데 왜들 웃어?
3: 박사님 그건 상자에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4: 재활용품을 내놓을 땐 묻어있는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해요.
5: 만약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0: 아하, 그런 거였어. 우리 요정들 최고예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어린이가 있어.
3: 네?
4: 이럴 수가.
6: 말도 안 돼.
0: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7: 출동이다.

0: 조사.
1: 이 사건은 여기 딩동댕 딩동댕을 보고 있는 나 하나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어머머머머! 아니. 하나야, 이 주스병 플라스틱이잖아.
3: 그래서요?
2: 플라스틱, 종이, 우유팩, 캔, 비닐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저기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넣으면 나중에 그걸 공장에 가져가서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재활용함에 넣자.
3: 네.
2: 아, 맞다. 그리고 그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리 와봐.
3: 왜요 또? 저 딩동댕 뭐 해야 되는데.
2: 아유, 빨리 와봐.

0: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렇게 안에 묻어있는 걸 잘 씻어내고 물기를 탈탈 털어서 내놔야 돼.
1: 버리는 걸 뭐하러 씻어요?
0: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 채로 내놓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이걸로 물건을 만들 수가 없대. 그러니까 꼭 씻어서 내놓기.
1: 네, 저 이제 딩동댕 보러 가도 되죠?
0: 예, 하나야! 어머! 아이 참, 이것 좀 자기가 버리지 않고. 아유.
2: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유치원에서도 계속됐지.
3: 친구들, 집에서 이런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 페트병 같은 재활용품들 모두 잘 나눠서 버리고 있나요?
4: 네, 선생님!
5: 선생님! 플라스틱 같은 거 막 쓰고 막

0: 버리면 지구가 아파해요.
1: 맞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지구를 아프게 해요.
2: 지구 불쌍해.
0: 근데 저런 거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면 쓰레기가 줄어서 지구가 덜 아파요.
1: 오, 딩동댕 정답.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모아서 버리기로 약속!
3: 약속!
1: 약속.
4: 하지만 나 하나 어린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1: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나눠서 버리기로 약속!
3: 약속!
1: 약속.
2: 에이, 몰라, 몰라. 나 하나쯤 재활용품 막 버려도 괜찮을 거야.
5: 너무해. 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인데 우리 쓰레기통에 막 버리다니.
6: 우리 이렇게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할 텐데.
7: 하나 너무해.
8: 슬퍼마라 재활용품들아, 내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재활용품들의 영혼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야!

0: 나느냐 재활용 괴물. 재활용품을 마구마구 버린 나 하나 어린이를 혼내주고 출동! 총총총 총총총 총총총 찌그덕 총총총.
1: 자, 이번 시간은 술래잡기. 술래고 싶은 사람?
2: 저요, 저요! 오.
0: 하나야 놀자. 바로 나다, 재활용 괴물.
3: 누구니?
0: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용 괴물입니다. 나 하나 어린이 친구고요.
2: 아니에요. 저 저런 친구 없어요.
0: 무슨 소리야? 네가 날 만들었잖아. 이 페트병, 이 우유팩 기억 안 나?
4: 재활용함에 넣지 않고 그냥 막 버렸기 때문에.
0: 바로 이렇게 재활용 괴물이 탄생한 거라고.
5: 근데 하나야, 너 진짜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막 버렸어?
2: 설마, 그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데 너 진짜 그랬어? 아니야, 나 안 그랬는데.
0: 헐, 이젠 거짓말까지 하시겠다.
2: 그게
0: 그렇다면 나도 더 세게 나가는 수밖에. 재활용 괴물 꼬랑꼬랑 냄새 공격! 브레인 이렇게 냄새나는 것도 다 하나 때문이야! 브레인!
4: 하나가 재활용품을 버릴 때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버렸기 때문에.
0: 그게 썩으면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 브레인!